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아닌가 싶습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뇌 보신환 우리 요즘 들어서 새롭게 소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상을 쭉 들어보면은 확실히 나도 이게 치매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는 바이라고의 기억력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특히 금방 하고 돌아앉은 일을 더 기억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죠. 또 이런 분들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혹은 저혈압이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거나 소변이 작거나 만성신염, 만성요도염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질병치료에서 이 치매가 온다 해서 꼭 이 뇌과병원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는 원인,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 또 특히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는다. 이거는 우리 치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자면 바로 근뇌 보신환 같은 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 원인은 콩팥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우리 이런 근뇌 보신환을 좀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쓸 걸 제창드립니다. 이런 질병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런 골수가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혈 부족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골수를 뇌에서 올리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기와 혈이 부족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은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약이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0: 또 곰팥쥐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곰팥쥐 좋아지면은 따라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 다음 곰팥쥐 나쁘다 할 때 따라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25미나디에는 25가지 중약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이 건네 보신안을 쓰신다 할 때 우리 이런 기운격 방면에서 수소 먼저 알립니다. 그렇게 그저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데 지금 그 방면에서 효과 본다 이거죠. 사실 건네 보신안은 잡숫기도 편합니다. 그 따미왈이 아니고 조그마니 녹두알처럼 이렇게 수미완처럼 만든 약입니다. 한 봉지에는 15알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 통에 24봉지 있기 때문에 한 통 갖고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몸이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시오.
2: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띄우니까 마침 건네보시는 하는 들었으니 선생님 강의를 이제 많이 못 듣고 이제 첫부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귀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허리에 지장이 어떤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어빠나기도 하고 조금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네보시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전화합니다.
0: 네, 첫째 비위가 나쁜 사람들 곰팥이 다 허해진다. 곰팥이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곰팥이 기능이 나빠지면 내일 와서 또 이런 뇌경색이라든가 뇌조직 위축이라든가 알츠하이머성 혹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뇌 흡질이 줄어든다거나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OTC 약이가 건네보신환입니다.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2: 네. 한 통에 값은 얼마입니까?
0: 498원이고 24봉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 그래 마야시 12톨 싸면 무슨 우대 있습니까?
0: 우대 있습니다. 요즘에 우대 있습니다.
2: 배달 받으십시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좋기는 식전에 잡수십시오. 특히 이 비싼 약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비싼 약들은 낭비 없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될수록이면 다 흡수되게끔 이런 잡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추천드리는 것은 땅이엔수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0.9% 되는 소금물을 땅이엔수라고 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소금물에 잡수면 흡수가 그냥 잡수기보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이제 지금 방송을 새로운 약 방송 듣는데 지금 이게 이제 위에서 말씀한 선생님 말씀 강의 내려볼까니 이게 저 약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 소변도 좋고 이 기억력이도 좋고 예. 그다음에 그 임세든 이 조건 여러 가지 어쨌든지 이 몸에가 이 좀 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게 지금 하다가 이게 내 증상한 게 지금 이게 소변도 그렇고 어쨌든 신장도 좀 황황하면서 이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따는데 내 이야기가 좀 어떻게 했는가?
0: 예, 그렇게 황황하다 할 때는 주로 우리 심장에 심지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출세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고 이 혈액을 순환시켜줄 그러니까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기와 혈이 심장에 기가 충분해야 되고 혈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황황하고 불안하고 심혈 문란이 나오는데

0: 그냥 심장약만 써서 효과 못 보던 분들 이야기 쓰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누길게 쫓긴 것처럼 불안하고 잠이 아여든 게 해결된다. 또 직접적으로 이런 걸 농구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사인 그다음에 단조인 이야기 다 들어가놔서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누길게 쫓겨 갖고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 처치 효과가
1: 잘 알았어.
0: 네, 진짜 잘 아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우리 그런 25미 중약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중약제를 따지고 보면 다 비싼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꼭 말씀드릴 거는 원지, 산조인, 사인, 병골, 이런 약들은 그냥 우리 임시구급으로 쓰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대신에 쓸 수 있는 중약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수면제 같은 거는 그냥 오늘 먹으면 자고 내일 안 먹으면 또 못 자고 이런 세월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꾸 수면제 먹은 사람들 정신상태가 오리버리하고 경력이 뚝 떨어지죠. 이건 치료약이란 말입니다. 임시구급약이죠. 예? 그런데 우리 중약제에서 원지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당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 안정시키면서 이런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경이라는 게 이게 문란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 신경문란이 생긴다 할 때는 신경이 미조신경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식물신경 문란 이런 면에서 문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봤댔자 사람이 모조리 됐다 이렇게도 말하죠. 예? 불판해집니다. 이런 신경 안정제만, 수면제만 자꾸 쓰고 우울증 치료요. 이다 다른 약이 없단 말입니다. 예?
2: 네. 땅본 얘기랍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예. 예. 또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예 지금 건의 보시오 하는 지금 따다고 그랬다.
0: 예.
3: 예. 예. 그러니까 허리도 이때가 예쁜 방면에 이때가 용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어금니 지금 또 한 70 넘었습니다.
0: 예.
3: 예, 예. 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머리도 또 항상 어지럽고, 예.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생하다 할까? 맨날 그랬다.
0: 예.
3: 그래갖고, 이분도 예. 이 광, 예. 그러니까, 금리가 시간 사당했는데, 또 열광 사당했는데, 열광상 몇 통 쓴가?
0: 여덟 과거도 드립니다.
3: 아, 여섯 과거 드립니까?
0: 예. 그리고, 분이 QCV 또 아홉 과거 드립니다. 이래 땀을 한 분들은.
3: 아, 글쎄, 이렇게 예. 사달해서, 냄새 있거나 뭐, 사달해서 제가겠다. 지금 그 어떻게 제대로 찍고 이래 이모지 배달하면 되겠습니까?
0: 예, 다 배달됩니다.
3: 소인들이 나오기도 불편해서.
0: 예, 이제 전화 드립니다. 예.
3: 예, 예.
0: 예, 아니면 예, 501-2797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3: 아, 0297.
0: 예, 여덟 가구 드리는데 아홉 가구 드리십시오.
3: 아, 그럼까? 오,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예.
0: 예.
3: 501-2797. 예. 예,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지금 임상에서 보면은 예, 환자분들을 접촉해 보면은 제일 치료가 어렵고 제일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은 신경문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4: 네, 선생님 건네보시오 안에서 한번 합시다. 나 이 당뇨 이순의 소리에 손이 나빠져가지고 소리 손이 자꾸 그다음에 거품도 나가고 거품만 나가면 이형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0: 네.
4: 이 어제 그래그런도 소화도 해야 되지 이 또 요구리는 뭐 있는데 또 요구리 어제 자꾸 키운단 말입니다.
0: 네.
4: 이런 데다 끝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도 합니다.
0: 일단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혈관성이죠. 다 혈관이 끈적끈적한 혈탕 때문에.

0: 때문에 예, 절가지고 굳어지고 해서 사실 고파지도 혈관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염이란 게 뭐 당뇨병성 눈병, 당뇨병성 뭐 심장병 외에도 당뇨병성 신염이 아주 무섭습니다. 예, 이야기 쓰게 되면은 우리 피가 끈적끈적 하던 게 끈적끈적 되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으냐.
1: 예. 바뀌죠.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예. 이게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2: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치료 잘 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문란이 생기면서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맨니까 병원 간다거나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먹는다거나 혹은 심장이 벌렁된다고 그냥 신경안정제 뭐 신도안이라든가 메톨로올이라든가 이런 약 잡수면 이제 필요는 합니다. 잡수면 네. 또 많이 낫고
2: 땀분령기랍니다. 여보세요.
3: 누구시오?
0: 네.
3: 부모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부모님 좀 땀이 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형이가 네. 부모 맞아가지고 이런 네. 자꾸 나왔는데 지금 효과가 그닥지 않아가지고 발달도 지금 잘 못 쓰고 지금 부모도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런데 이다 끝내 복수 안 쓰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봅니다.
0: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좋죠. 푸이라는 게 이게 대부분 우리 머리 혈관이 막히는데 그 머리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벌써 머리 중풍 환자들 항상 머리가 뻥합니다. 그래서 안개꼴도 낀 것 중증 시안하고 환자 자체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약을 벌써 한 개로 좀 써보시오. 머리가 맑고 정신합니다. 예, 그리고 재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3: 좀 대답하다고 한다게 뭐.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신경성 문제 우리 제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 치료 방법에서 우리 근내 보신안을 추천드립니다. 약이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진귀한 약종들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 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알아보는 제약공장입니다. 이 역사도 깊고 명의도 대단하고 지금 현재 3,600명이 직공을 갖고 있는 양치입니다. 국가기업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생산한 건예보신환 일반 건예보신하고 틀립니다. 약이라도 효과가 독특하고 또 오래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좋은 건예보신환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무마다 초록이 짙어지고 곳곳마다 꽃향기가 가득한 5월입니다. 푸르름이 무르익어가는 요즘 같은 이 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정겨운 연변가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오늘 마련한 첫 곡, 하얀 구름처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하얀 구름처럼 들어보셨습니다. 봄날의 사랑스러움을 산뜻한 멜로디로 그려낸 노래로 이어드립니다. 문춘산 작사 방동걸 작곡의 봄의 사랑을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그것은 바로 고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지는 노래 속에서 고향의 산천 초목을 잠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김소연 작사, 류영근 작곡의 내 고향을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는 바로 반짝이는 시냇물이 되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우리에게 잔잔한 속삭임을 말해주는 듯한데요. 이어서 준비한 노래를 들으시면서 리지나 가수의 정다운 목소리가 흐르는 물길을 따라 우리 마음까지 적셔줄 것입니다. 허밀한 작사 박광춘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태옥 작사, 최동혁 작곡의 네 품의 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에게 언기를 주고 포근히 안아주는 품, 행복의 요람이 되어주는 조국의 포근함을 임향숙 가수의 흥의겨운 목소리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은 세월에 맡기고 앞으로 살아갈 행복의 미래만을 그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어서 마련한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 인생사에서 공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염수원 가수가 부른 우리 인생사 잘 들어봤습니다. 고향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추억이 더 진해지고 애틋해지는 곳이죠. 행복의 추억들이 방울방울 맺힌 그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고향은을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너와 나의 연변을 김선희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국약 혈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입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세트라는 것은 두 가지 약 조합이기 때문에 이래 세트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10세트게 되면 기본상 우리 약과를 따지게 되면 20억 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4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죠. 6세트도 좋습니다.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리거나 한 반년 쓸 수 있습니다. 16세트부터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이런 한몸에서 여러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통틀어서 같이 침구를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10세트부터는 우리 지금 전화채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도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네, 예, 공장 측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우대활동 일단 참가하는 분들은 장류통하고 정밀밀화방 다 드립니다. 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구분기를 걸었다는 분들,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는 없고 어떤 질병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예를 들어서 제프이라면 왔다거나 또 뇌실금이라면 막 없던 게 생겼다거나, 그 다음에 요추간판 탈출을 치료했는데 마지막에 이러도 못나고 위장실 당긴다는 게 좀 벌벌 계속 당기거나, 예,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수두룩 합니다. 아, 우리들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립니다. 왜서 그런가, 그리고 치료를 잘못 받은 거기에 따라서 침과주구설이, 우리 침구란 거는 딱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우리 고명한 중이들은 침과주구설이 그 감각과주구설이 병을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파괴 정도가 어느 마에 심한가, 이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침가주구설이, 기다만 침가주구설이 이래 들어가서 이래 감각 보면서, 이런 질병의 위해성, 이걸 진단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다는 분들, 예,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자꾸 이렇게 헛돈 팔지 말고,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콤파치. 우리, 뇌독증이라면 보게 되면 병원에 가서 시선하죠. 특히 이런 투석이라면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떤 환자 받는가 하면, 10년 전에, 병원에서는 뇌독증이 왔다고, 콤파치를 시찰을 했습니다. 투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계속 투석하여 했습니다. 이런 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운영 잘못됐지, 이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황제의 내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신외 진주 지관이랬습니다. 심장이라는 거는, 다른 그 장기의 피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장이 정말 급성 이런 심장병, 특히 급성 심근경 색으로 팍 돌아간다, 예,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정말 오장육부가 다 잘못돼가지고 소리, 심장도 어서는 마지막 이 길을 내가 딱 거기를 지키지 못한다, 예, 이래가지고 잘못되는 겁니다. 그 외에 내치는 아무래나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곰파치를 말하는데 왜 심장을 말하는가? 기시로는, 곰파치를 씻어낸다, 피를 씻어내는 게지 않습니까? 피를 씻어내는 거는, 기시로는 심장을 씻어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곰파치를 씻어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심장경에 가는 이런 피가 깨끗해라, 이 뜻이죠. 겉보기에는 별로 뭐 우리 뇌독증 환자들이 투석이랑 하게 되면 괜찮다 이래 생각하는데, 기시로는 중의각도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장기나 오랫동안 쓰지 않게 되면 그 장기는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곰파치가 자기 공능을 잘 못한다, 제가 말하는 건 잘 못한다 했지 완전히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잘 못한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우리 일을 다 하는 량이가 100% 돼야 되는데, 이 곰파치가 좀 약함으로서, 이 곰파치도 그렇고 우리 당뇨병 환자들 다 한 가지 돌입니다. 예. 이것이 다 혈당을 공제한다.

0: 혈압을 공제한다. 그 다음에 뭐 시선한다. 이것이 몽땅 거김에 대한 장기를 휴식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100%를 일해야 되는데 지금 50%밖에 일을 못한다. 그럼 나머지 50%를 가지고서 이거 우리 그 시선. 그러니까 나 투석을 해가지고서 그 50%를 완전히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나머지 그 50%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그 50%가 30%를 되고 20%를 되고 10%를 되고 마지막에 완전히 쏴이지가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척감이 이 사람 위해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가. 이런 치료를 아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또 어떤 환자를 봤는가 하면 37년 전에 이 루시아이 예, 루시아이 용 위험하죠. 예. 루시아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이분은 화려해라 했는데 화려아야구설이 37년 동안 계속 살아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우리 사람이 오장육부라는 것은 항상 마지막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팥이가 지금 못해진다. 이렇게 되면 다른 장기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곰팥이가 할 일을 같이 해줍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 뭐 해줘야 되는가? 심장을 든든하게 해줘야 됩니다. 심장이 이런 지혜치가 가지 않을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우리 신 그러니까 곰팥이는 신수입니다. 물에 속하는 게죠. 예, 오행하게 놓고 말하게 되면 신수의 그 신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곰팥이 무리가 막 올라와서 심장이 불을 꺼주는 겁니다. 그러나 심장이란 건 불을 꺼주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 심장약들을 보게 되면 뭐 주심화도 그렇고 예, 이런 약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심장열을 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차갑게 만들어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신호 심장의 부리가 너무 작게 되면 예, 그러면 부능성 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의 토지를 든든하게 못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차갑다는 뜻이죠. 그래서 심장 안에 많은 이런 물이 들어찼다. 예,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흉창지에 뭐 심장의 지혜가 생겼다. 이게 다 곰팥이가 나빠짐으로써 원리 이래 심장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장 거체는 심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비상의 토질에 이런 암벽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막 토하고 메스껍고 어지럼증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직접 진단할 수 있죠. 이게 신수아이지의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가 계속 올라가서 머리까지 올라간다 할 때 그래서 어지럼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풍 치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이 중풍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게 되면 대부분 중풍 환자들은 뭐 있는가 하면 변비 있습니다. 이 변비부터 먼저 해결해줘야 됩니다. 열흘 씩 변은 못 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황제내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두치, 그러니까 변비에 그 독소가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 혈관을 막아놓는다. 이래서 중풍이 오는 사람들이 수룩수룩 합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변비 오는가? 이 중풍이 나면 반시를 못 쓰게 되면 잘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장도라는 건 자꾸 움직여야 되죠. 대부분 중풍 환자들을 하면 전조 증상 보게 되면, 손발이 찬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혈병강신 환자입니다.
0: 네.
2: 저는 이 약술 이전에 기억력이 없어서 금방 한 일도 잊어버리고, 내경색도 있고, 그리고 이 금방 한 일도 그냥 잊어버려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0: 네.
2: 내경색이 있으니까 내 한국에 작년에 갔다 왔는데 부치에 이게 찬바람 맞아서 그런지 이게 면풍이 와서 네. 잘한다는 자들을 침도 많이 맞아보고 약도 많이 쓰고 주원도 하고 했습니다.
0: 네.
2: 그러다 안 되니까 나 선생님이 혈배강을 강요하시는 거 듣고 이약을 쓰는 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선생님 찾아가서 이거 입하고 눈이 그냥 이게 비뚤어진 게 내려오고 밥 먹을 땐 흘리고 해서 선생님 찾아가서 이 예지 있을까 난 가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친구를 했습니다.
0: 네.
2: 약간 친구를 개업하니까 난 눈이 엄청 이제 돌아왔댔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 약생이 있잖아. 항상 심장이 빨리 됐다, 늦게 됐다 하면서는

0: 맞습니다.
1: 신유리 거, 신유리 거기지 못하면.
0: 네.
1: 밤에 잠을 하룻밤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하면서. 예, 잠을 못 자니까 낮에는 정신이 안 나고 머리 흐리멍텅 하면서 우울증이 심해서. 걸다가는 우울증이 있어서 택시에 병원 갈 때만 했습니다.
0: 네.
1: 이약 쓴다부터니 심장도 좋아지고 밤잠을 잘 자니까 정신하고 밥 맛이 없어서 밥을 하루에 무슨 저기나 두 양이나 먹으나 이랬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거 이약 쓰니까 밥 맛이 돌아오고 밤잠 잘 자고 맥도 나고 신체도 본래 82g에 5근에 올랐습니다.
0: 네.
1: 예. 그래 지금은 정말 맥도 나고 정신 나고 정말 어디나 다 다닐 수 있고.
0: 네.
1: 예. 저에게는 이게 정말 특효약으로 우리 생명을 구한 것 같습니다.
0: 특효약 맞습니다. 우리 중국 중약 이런 연구소에서 직접 우리 그 특효약이라는 이런 증서를 받았습니다. 예.
1: 예, 스탄약수도 아이리동기 이약을 먹었는데 지금 영 좋아졌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얼굴 색도 많이 좋아지고 어디나 좋아져서 모두 나를 이용하는가 합니다.
0: 네. 예. 그래서 우리 특효약 이런 증서, 특허 증서에 거기에다 쓴 거는 전문 혈전을 녹이고 그 다음에 호신지, 그러니까 심장 근육을 활성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시후후신진, 그러니까 신경을 수복해주는 이런 재중된 특효약이라고 딱 썼습니다. 예.
1: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알려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예, 우리 가정에서는 국약 혈배강을 쓰고 있는데
0: 네.
3: 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3: 예, 남편이 혈압이 조절했는데 장엽혈을 그냥 써도 조절은 잘 안 됩니다.
0: 네.
3: 그래서 선생님 댁에서 진맥하고 혈배강을 쓰고 얼마 안 돼서 혈압이 정말 정상 수치로 돌아옵니다.
0: 네.
3: 그랬거나에 정말 이 약이 혈압 조절하는 중약이 들어갔음을 실감했습니다. 정말 네. 선생님 이야기 맞다는 거예요.
0: 네.
3: 그러니까 심장이 편해지니 주시왕 같은 약은 응용된지 오랍니다.
0: 될 수 있습니다.
3: 예. 예, 특히 우리 남편이 심장이 병원에서는 심장 조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거나 우리는 나이도 많지 몸이 허약하지 더구나 조절하면 호기 관리가 너무 어렵고 또 주절에서 끝인 게 아니라 또 주절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선생님께 가서 정말 진맥하고 돌아왔는데 선생님이 혈배강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적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어도 된다는 게 정말 이날이 있다고지 쓰지 않고 이 혈배강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주절을 병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네. 분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어제 찾아오는 가문이 한방면은 네. 내가 어서 연세도 많고 그래서 그 주자가 아슬하다. 그 다음 주위에 사람들이 주자를 한 다음에도 자꾸 또 주자를 해였고 예,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주자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혈배강 써주게 되면 예, 일단 그 혈관이가 70% 이상 막혀서 증백이 없다. 이것도 몽땅 그 녹여서 없애주면서 예, 주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3: 예, 걔도 그랬거나 우리 남편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뭡니까?
0: 네.
3: 심장이 아예 좋아서 이 혈배강 잡수기 전에는 급한 일만 있으면 낮에 해야지만 예, 자기 머리를 막 두드리면 예, 그래서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도 언제 간데 없습니다.
0: 네.
3: 그리고 또 이야기 혈배강에 육성염지가 들어가서 예, 수면이 대단히 잘 개선돼서 예, 항상 예, 정신이 팔팔하고 건강합니다.
0: 네.
3: 그래서 내 생각한 게 예, 지금 아픔보다 예, 건강이 찾아오니 예, 슬픔보다 행복이 우리 가정에 잘 넘친다.
0: 네.
3: 그래서 선생님 정말 나는 이 혈배강이 선생 내 마음에 얘기를 하기 그래도 나도 심률이 다 그저 받아있던 게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혈배강 모든 약보다 특효약이라는 거 이제 쓰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선생님 정말 러인들을 위해서 중 러인들이 환자들이 모든 병을 위해서 많은 고생하고 예, 좋은
0: 네.
3: 약을 아선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3: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예.
3: 수고하세요.
0: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전수지 안녕하세요.
0: 네, 예, 말씀 주세요.
4: 전수지 안녕하세요.
5: 전수지 안녕하세요.
0: 네, 예. 예, 예. 아버님, 예.
2: 네, 네, 말씀하세요.
5: 예, 녹음도 예.
0: 네.
5: 여섯 번도 넘은 사람.
0: 아, 여섯 번 넘어가고.
5: 말, 예. 말했잖아, 안 냈어요.
0: 예. 네.
5: 예. 그 다음, 긴급하고,
0: 예.
5: 예. 약을 먹고,
0: 예.
5: 예. 이거 지금 막 끊는 것도 다, 또, 떨어졌어요.
0: 다리도 영 헷갈아졌죠, 아버님.
5: 예, 예. 헷갈아서.
0: 네. 예.
5: 그래, 일 없어요. 근데 약을 뭐, 근데 약을, 예. 예. 야,
0: 정말.
2: 네.
0: 어려워. 예. 예,
5: 예.
0: 예.
5: 예.
0: 아,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화 주시죠.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제 환자분도, 부부가 같이 저한테 와서 치료하는데, 예, 어머님은 이 심장이 좀 나쁘고, 자꾸 숨이 차고, 예, 그리고 아랫다리가 자꾸 아파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기실은 우리 심장이란 게 영 중요합니다. 우리 그, 마득하게 했으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꾸 심장 바꾸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6: 예, 저는 예, 이 전문의과 여러 가지로 예, 이전에 그 다발성 기생 때문에 좀 오래 고생하고 다른 사람한테 더 심하게 예, 고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머리 아픈 게 앞으로 아무 일까 해서 예, 정말 진탈 정도로 그래 아프고 그냥 계속 오지럽고 예,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서 예, 눈도 꿀꿀하고 그다음 계속 이렇게 말 먹이 마르고 예, 그렇더란 말인가 이게 여러 가지로 일어가서 입원해서 치료하고 그다음에는 뭐 약도 이제 먹고 이랬는데 그때 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시 재발하고 하더란 말입니다.
0: 네.
6: 예, 또 뭔가 예, 선생님 강의도 듣고 예, 제가 썼습니다.
0: 네.
6: 썼는데 저마의 안개라에 이전에 어떻게 이제 치료하다 하다 아이들니까 그래서 뭔가 그 또 광고약도 먹고 이런데 어제 다 그렇게 효과 없더란 말입니다.
0: 네.
6: 예, 선생님 이 약을 쓴 다음부터 특히 내 친구고 결합해서 예,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효과가 생각하니 야 정말 안개라에 예, 이렇게 약을 소개한 이기가 정말 예, 정말 예, 약품이 있어서 어떻게 약이라 하고서
0: 그렇게 느꼈단
6: 말 예, 예. 하여튼 예, 그러다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불편하고 하던 게 이런 게 다 진짜 이고에 특히나 그 어머니가 관심 없고 같이 쓰니까 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0: 혈압약을 네. 끊을 수 있고 당날부터 끊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예. 우리 심장 주자를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미 심장 주자를 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런 서약을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예. 환자분도 아시다시피 서약이란 건 독성이 엄청 셉니다. 오장육부가 다 잘못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서약들을 다 끊을 수 있고 어제 그러나 우리 여김의 공농주치에 명백하게 썼습니다. 혈질을 낮춰준다. 이걸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이 혈전을 녹이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주고 이런 방면이 500돌든 가진 이런 특허 증서를 받은 겁니다. 예.
6: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아프고 이런 것도 좀 많이 개선되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6: 계속 예, 그러려고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7: 예, 우리도 예, 이 혈액강 쓰는 집입니다.
0: 네.
7: 예, 우리는 둘 다 두 부부간에 다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도 효과 잘 보고 나도 효과 영 잘 봤습니다.
0: 네.
7: 예, 우리 남편은 한일로 고혈압을 해서 20년을 앓고 그 고혈압 약을 그서 떨구지 못해서 그랬던 게 이든 좋은 약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 약을 뭐 복용한 다음부터는 그 혈압 약을 떨군 지 1년도 남아야 된다.
0: 네. 예, 혈압 예. 조절되죠. 예.
7: 예, 조절이 아주 영 좋습니다.
0: 네.
7: 그리고 그런 모습에 그 화를 쉽게 내준 것도 영 좋아지고 이 혈배가 영 특별합니다. 정말.
0: 네.
7: 예, 약이 영 좋습니다. 그리고는 예, 이래 자꾸 음식을 먹으면 깨끗한 것도 그거는 없습니다.
0: 예.

0: 해결됐죠. 예.
1: 예, 무릎, 맨무릎 할 때도 자꾸 깨긴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그거도 잘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다발성 내경 세기관을까나 어지럽고 매겼고 이랬던 게, 아우, 지금은 영통 신화해서 용 놀라금 잘 댕긴다.
0: 네.
1: 예, 그리고 나도 이 영통은 효과 봤습니다. 나는 얼마 심했으니까 우울증이 와서, 예.
0: 네, 예. 말하기도 예. 싫어하고.
1: 예. 예, 말하기도 싫어하고, 겁이 나하고, 예.
0: 네.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자꾸 이래죠.
1: 예, 그런 심장이 지금 용 나빴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제 발싹 소리에도 예, 막 놀랐댔습니다만.
0: 심합니다. 예.
1: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예. 가슴이 아프다 하면 그랬던 게 예, 지금 예, 내 선생님 친구로서는 뭐 쓰겠까 하고 이 헬베랑 쓴다 못하는 예, 이런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0: 네.
1: 예, 가슴도 예, 줄이 아이 뻗친다. 아이 예. 아픈다. 예, 뒷산도리도 막 뻗치고, 앞산도리도, 앞가슴도 막 뻗치고 하던 게, 그것도 이롭지. 땀은 머리에서 흘리던 것도, 그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0: 네.
1: 예, 혈배강이 확실히 특허약이라 되면, 예.
0: 네.
1: 정말, 일이 좋은 약이 나와 나서리.
0: 네.
1: 우리한테는 얼마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님 친구를 한다 못하는, 선생님 항상 한계려성 맞고, 두계려성 맞고 하면은, 용 네. 이렇게 순리롭게 된다 하더만은.
0: 맞습니다.
1: 예, 예, 정말, 예. 전번에 내 큰 활동에 참가해서 이번에 내 지금 계속 침을 맞고 있지 않까 선생님?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런 게 예, 우선 그렇게 맞은 게 예, 진짜 좋습니다. 막 정심하게 예, 말수간다.
0: 예, 예. 식사도 잘하고. 예. 매일
1: 예 밥도 잘 먹고 예.
0: 네, 예.
1: 얘기도 나고. 그래서 예, 머리 환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용 좋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소화에 대해서 내 좀 소화를 해서 많이 엄청 고사했지 않까.
0: 네.
1: 예, 근데, 예, 그게, 예, 소화 잘 되고, 예, 너무, 그, 배꼽인데, 뜬뜬한 그, 적이라도.
0: 적이, 예, 풀렸죠.
1: 예, 선생님, 내 친구 맞아서 이렇게 풀렸습니다. 네, 이번에, 예, 떨고 돌고 하면 약이란 건 다 써봐도 점점 더 하던 게, 예,
0: 네.
1: 내 선생님, 내가 서 이 약 쓰면서 우리 친구를 첫날부터 맞으면, 거의 첫날부터 나는 효과 팍팍 나옵니다.
0: 네.
1: 예, 나는, 예, 진짜 선생님 돼서, 예, 효과 용, 좋은 효과 보고 건강 정말 되찾았습니다.
0: 네.
1: 내 얼마나 심했으니까 말하기도 싫어하고 정말 무기 자꾸 막 그런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서 예, 거짓말 했지 않까.
0: 네.
1: 예, 그런 게 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내 손에
0: 네.
1: 활발해졌지 않까.
0: 네.
1: 예, 그리고는 이 무릎이 그 기 올라오는 건 예, 금방 없어졌습니다.
0: 네.
1: 그리고 내 실금도 예, 있었습니다. 내 수도물 막 틀어놓게 되면 자꾸 실수 나가서 예.
0: 네.
1: 그래던 게, 예, 야, 그게, 예, 약 쓰면서도 잘 아이 됐대다.
0: 네. 그래서 아이 됩니다.
1: 그거, 그건 없습니다.
0: 네.
1: 선생님 친구를 한 다음부터 없습니다. 야, 선생님 친구 이렇게 정말 기술이 높습니다, 정말.
0: 네.
1: 나는 얘 친구를 이렇게 맞아볼까나, 정말, 야, 나는 얘 약 쓰기보다 얼마 났을때다.
0: 네.
1: 예, 내 얘 병원으로 댕기면 첨약도 많이 써보고 하면서도 첨약도 얘 막, 혈압이 막 올라가서 막 재뿌렸습니다. 막 먹지 못하고.
0: 네.
1: 그런 적도 있고, 예. 나는 항상 또 저혈압이 됐지 않까.
0: 네. 피모자랄까 예. 저혈압이죠. 예.
1: 예. 수술도 받고 이래다 나니까나 저혈압이고 하던 게, 예. 내 저번에 선생님 돼서 친구 맞으러 가서 혈압 재는 게 80에 124대다.
0: 네. 그만하면 좋죠. 예.
1: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나는 한일은 내 저혈압을 내 고사했습니다.
0: 네.
1: 예, 그래, 계속, 예, 흐린 날씨에서 살았습니다. 머리 어지럽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예. 아, 그래도 내, 예, 정말 이번에 이야기하고 선생님 친구에서 이렇던 건강 찾았습니다.
0: 그렇죠, 예.
1: 예. 그래, 소화 잘 되니까 나 밥 잘 먹으니 맥이 팍팍 나지.
0: 네.
1: 영 하루라도 사는 게 영 즐겁게 유쾌히 보내기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예. 네. 그래, 항상 선생님께 영 감사드립니다, 예.
0: 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우리 비장이랍니다. 그러니까 비장이가 사람이 이, 예, 이걸 관할하는데 심장 공능이 회복되게 되면 비장 공능도 같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곰팥이 질병을 치료할 때는 먼저 심장부터 든든하게 해줘야 됩니다. 모든 질병 다 그렇습니다. 심뇌혈관 질병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저 나우껑이 왔다, 뇌경색이 왔다. 예? 그 뇌경색이 온 데만 집중하지 마세요. 어제 그런가? 총적으로 전신에 우리 각 곳에 제일 깨끗한 멀리 떨어진 곳이 제일 끝이 보통

0: 우리 대뇌하고 손발입니다. 끝까지 피공급이 잘 되는가? 일단 발이 벌써 차갑다 할 때는 이런 사람 뇌출금이라면 다 올 수 있습니다. 어째 그런가? 심장하고 소장기가 부부가입니다. 그럼 심장의 열하고 소장의 열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폐에서 폐열도 막 같이 세지면서 심장열을 아래 내려보내지 못합니다. 소장이라는 게 배꼽 아래죠. 그래서 거기에 차가반 얼까나든가 변비도 생기고 남성분들 전립선도 문제 생기고 뇌실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따라서 발이 막 차가반 하면서 그 다음에 아랫다리랑 붓기는 증상이 나타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꾸 뇌독증이 왔다 해서 시선한다 무슨 뇌독증 그 수치 무슨 뭐 쇠지갈이 어떤가 이것만 보지 말고 일단 손바닥이 탁 봤을 때 이런 뇌독증이 나온 분들이 손바닥이 좀 검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색깔이 벌써 어제는 쑥 없어진다 할 때는 그러면 어제는 소변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어제는 이런 뇌독증 증상도 해결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심혈관 질병도 좋고 뇌독증도 좋고 먼저 심장부터 든든하게 해줘야 합니다. 심장이 잘 뛰어야 머리의 각 곳에다 피를 잘 공급해 줄 수 있죠. 심장이 잘 안 뛰게 되면 머리에 피 공급이 안 돼서 뇌경색 자꾸 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화재를 겪은 후 도도는 거부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다. 큰 공공장소든 작은 사무실 복도든 어디든 위험하다고 느꼈다. 문을 열자마자 안전통로와 출입구 위치를 살펴보고 계단실까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하루 종일 정신이 불안정하고 초조한 상태를 견뎌냈다. 저녁이 되어 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박매는 집안일을 했다. 도도는 신문을 넘기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어젯밤 중상공원 198번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도도는 하루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그는 신문 제목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다. 박매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도도는 흥분한 목소리로 어젯밤 자신이 그곳에 있었으며 불이나 목숨을 걸고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자신이 타 죽었으면 온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얘기했다. 박매는 손을 닫고 신문을 받아 읽은 뒤 도도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세히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도가 중산공원까지 술 마시러 갔냐고 물었다. 그리고 앉아서 어젯밤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답하라고 했다. 박매는 도도가 새벽에 돌아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묻지 않았을 뿐이라고 얘기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그쳤다. 도도는 속으로 한탄했다. 화재의 여진

강청재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감정 경험을 이야기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매서와 매우 닮아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시골에 다녀온 기억이 떠오르자 강청재는 갑자기 매서와 그리워져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서는 전화를 받으며 매우 기뻐했고 자신이 강청재에게 전화를 걸려던 찰나에 전화가 왔다고 생각했다. 강청재는 웃으며 매서의 요즘 생활과 현재 위치를 물었다. 매서는 최근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에서 집 관련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청재는 매서가 집을 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했다. 매서가 집주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인지 물었다. 매서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살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청재는 택시 운전사를 살짝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추고 지난번 이야기했던 문제가 해결되어 이사를 결정한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서는 잠시 주저하며 자신과 남편의 상황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매서는 스스로를 아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집의 인테리어를 완성하면 바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강청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경청했다. 매서는 시공팀을 불러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욕조도 구매해야 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강청재는 매서의 바쁜 일정을 듣고 수고가 많을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사흘 뒤 매서는 또다시 강청재에게 전화했고 어머니가 상해를 완전히 떠났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해에 온다고 해도 호텔에서 지낼 것이라고 했고 어머니가 떠날 때 자신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았다. 짐을 쌀 때 매서의 어머니는 자신의 물건들을 보면 안 좋았던 옛 기억이 떠올라 증오감이 들고 자신의 아름다운 젊은 시절을 모두 낭비했다고 화를 냈다고 한다. 매서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었고 그날 자신이 무언가를 만지기만 하면 어머니는 모두 버리고 비우라고 말하며 주민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했다. 방 구석에는 큰 욕조가 놓여 있었고 안에는 예전 유행했던 다양한 구두들이 가득 차 있었다. 네덜란드식 하이탑, 앞가죽 T자형 구두, 소맥머리형 구두, 버트 슈즈, 가로끈이 달린 구두는 물론 여러 쌍의 댄스 구두까지 있었고 그 중에는 1948년 유명 구두점 람탕에서 구입한 양가죽 중급 구두도 있었다. 가죽 수선공이 이 구두의 끈을 꿰매 춤출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정성껏 수선한 것이었다. 강청재는 람탕 구두점의 양가죽 중급 구두가 매우 유명하고 품질이 좋았으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댄스홀에 가면 어머니들 세대가 여전히 그런 구두를 신고 다녔다고 얘기했다. 매서는 맞다고 답하며 구두를 보자마자 예뻤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가 늙어가는 모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결혼 전후에 입었던 민족 복장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종류도 다양했다. 비단 소재는 권태기 나는 꽃무늬 비단, 줄무늬 천 등이 사용되었다.

없고 색상은 하늘색, 도사기색, 잔잎색, 연한 태춘잎색 등 소박하고 아름다운 색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족 복장은 허리가 매우 가늘게 제작되었고 스타일도 각기 달랐으며 테두리 처리, 포장 단추, 단추 디자인 등 모든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매서는 이 옷들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옷들은 전혀 입을 수 없으니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매서는 기념으로라도 갖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는 상자 밑에 인조 비단 복장이 몇 벌 더 있다고 말했고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 연한 파란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었으며 그중 흰색이 가장 유행했었다고 얘기했다. 당시에는 남성들이 흰색 양복을 입고 여성들이 흰색 민족 복장을 입는 것이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이었다. 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물건 더미를 펼쳤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교복들이 놓여 있었다. 매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 강충재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매서의 마음속에 조금 짜증이 났다. 매서는 복장점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게 안이 온통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기억을 얘기했다. 가게의 천장에는 여러 줄의 철사가 달려있었고 점원이 영수증을 쓰면 지폐를 집게에 끼워 철사를 타고 계산대까지 빠르게 보내고 도장을 찍은 뒤 다시 철사를 타고 돌아오는 시스템이 운영되었다. 가게 안 높은 의자에는 한 아저씨가 앉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에게 도둑을 조심하고 지갑을 잘 지키라고 외쳤다. 강청재는 매서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매서는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닦았고 어머니가 상해를 떠나며 남긴 수많은 물건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모두 강청재에게 쏟아냈다. 강청재는 매서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고 그저 듣는 역할만 할 뿐이었다. 이어서 배체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배체의 할머니는 상해에 온 지 오래되었고 최근 계속해서 시골로 돌아가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다. 할머니가 시골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고난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금을 캐려는 목적이었다. 배체는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가서 외할머니 무덤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연말 계획은 계속해서 지연되었다. 11월이 되자 배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회의에 참석했다가 누군가에 의해 고발당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배체의 어머니는 회의에 참석해 남편의 억울함을 털어놓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배체의 부모는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고 오직 할머니만이 배체를 곁에서 돌보고 있었다. 배체는 여러 차례 아버에게 할머니가 시골로 떠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며 물었고 아버는 할머니께서 계속 시골로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아버는 배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주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1966년 어느 날 배체는 할머니에게 어제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다. 배체는 꿈에서 할머니가 물고기로 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다물며 내는 물소리만 들렸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할머니는 갑자기 배채의 입을 막으며 그만 이야기하라 했고 자신도 어제 배채가 물고기로 되는 꿈을 꿨으며 매우 무서웠다고 말했다. 배채는 두 사람이 꾼 꿈이 비슷하다는 점에 매우 신기해했다. 아버는 웃으며 물고기로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피아노를 치지 않고 물만 마시면 된다고 농담을 했다. 배채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 그렇냐고 물었고 꿈에서 할머니가 물고기로 변한 뒤 자신도 반짝반짝 빛나는 금붕어로 변했다고 말했다. 배채는 애교를 부리며 자신이 물고기라고 주장했고 아버는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다.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꿈을 꾼 뒤로 배채는 눈을 비비면 전날 머리핀으로 표시를 해놓은 자리에 물고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사실은 악보의 일부 음표들이 금붕어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었다. 아버는 피아노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피아노는 상당히 낡았으며 금반 우쪽에는 여러 줄의 긁힌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는 피아노 몸체를 쓰다듬으며 낡은 피아노에는 오래된 자국들이 많고 특히 흉터와 긁힌 자국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채는 물고기가 그 자리에 멈추면 자신이 피아노를 치다가 멈추고 매번 열 마디를 치면 물고기가 튀어나온다고 얘기했다. 아버는 배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피아노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농담을 했다. 아버는 피아노 소리가 나면 물고기가 헤엄쳐오는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고 할머니는 배채를 끌어당겨 작은 곱슬머리를 쓰다듬으며 큰일이 생길 것 같다고 걱정했다. 아버는 배채가 어린 나이라 용기가 없고 할머니께서 몇 날 동안 시골로 가버리면 배채가 매우 힘들어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배채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울기 시작했고 갑자기 할머니 품에 안겼다. 할머니는 배채를 다정하게 달래주었다. 아버는 겨울 방학이 되면 할머니와 배채를 모시고 함께 시골로 가자고 제안했고 배채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바로 웃었다. 배채는 배를 타고 시골로 가고 싶다고 말했고 할머니도 젊은 아버가 자신을 데려가주면 체면이 생긴다며 기뻐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시골까지는 자동차로 갈 수 있고 소형 증기선을 타고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할머니를 쳐다볼 때쯤 하늘은 완전히 어둑해졌고 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창유리에는 눈이 닿는 소리가 들려왔고 배채는 추위 때문인지 할머니를 꽉 안았다. 할머니는 눈을 꼭 감았고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순간이 지난 뒤 할머니는 몸을 움직이며 시골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불안하지만 아버가 이미 어엿한 소년으로 자랐고 다들 시골로 가는데 곁에 있어주니 정말 안심이 된다고 얘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죽을 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0: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4분기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3: 훈춘, 경신 습지를 대표로 하는 생태 모델들은 생태적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화하면서 생태 우선 녹색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2: 제3회 동북도서 교육 방담회가 14일 장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 농림목축업 경제 운행 질과 효익이 증가되고 녹색 순환 발전 리념이 뿌리를 내리면서 특색 현대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되고 특색 산업이 왕성한 발전세를 보여 대중의 쌀 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의 질을 높이며 돈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독특한 생태 자원에 의탁해 특색 농업 등 산업의 질 제고 효익 증대를 추진해 성장 핵심 엔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 가공기지 9개 표준 지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인삼 달걀 제품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장림입니다. 현재 사양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병아리 사양장을 증가하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지능화 사양과 특색 달걀 가공을 실현해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올렸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1억 2천만 원 올릴 수 있습니다. 목축 양식 산업이 가속도를 내는 동시에 인삼 산업도 발전 속도와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도나시 윤덕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는 인삼 산업 재배, 연구개발, 제조 판매, 전 산업 사슬을 연결한 기업으로 길림성 자홍삼 중점 연구기지이자 장백산 인삼협회 회장 단위입니다. 단연간 회사에서는 인삼 산업의 발전과 협

0: 대신에 조력해왔으며 주로 홍삼, 흑삼, 원액 및 인삼 꿀편 등 정밀 가공 제품을 생산합니다. 년 초일에 회사에서는 전국 각종 전시 판매회에 적극 참여해 판로를 넓히는 동시에 흑삼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며 인삼 꿀편을 개량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윤덕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 판매경리 묘군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개의 우수 고객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생산액 약 200만 원 올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의 1사분기 판매액은 100여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근 200만 원에 이릅니다. 1사분기 전주 농림 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그중 목축업 생산액이 10억 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해 농림 목축업 생산 총액의 87.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식량 안전, 특색 육성, 대상 건설에 초점을 맞춰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농업 종합 효익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농림 목축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향촌 진흥에 지속적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1: 근년에 우리 주에서는 녹수청산이 곧 근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깊이 실천하면서 체계적인 보호와 과학적인 복원을 견지하며 습지관리보, 생태치리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생태바탕색을 수호했습니다. 훈춘 경신습지를 대표로 하는 생태모델들은 생태적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환하면서 생태우선 녹색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훈춘 경신습지에는 매년 봄철 가을철에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르다 날아갑니다. 올해 3월 참수리, 흰꼬리 수리들이 잇따라 도착했고 철새들이 하늘을 날아이는 장관은 연변의 생태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세계 3대 철새 이동 통로 중 하나인 경신습지는 명실상부한 철새의 락원이자 유명한 조류관찰, 촬영명소로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배경에는 우리 주의 끊임없는 생태계 치리와 강력한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습지 복원과 생태 보호를 병행하고 습지 자연 보호구역 관리 보호와 식생 복원 강도를 끊임없이 높여 생태 보호 붉은선 비율이 전성 1위로 상승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루게로 약 5천 헥타르를 림지, 초지, 습지로 복원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철새 5위 일체 보호 연동 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습지 중점 구역에 레이더 감시, 이동 경무실, 무인기 순찰 설비를 배치해 전천후 전면 피복 지능형 생태 감측 방호망을 구축함으로써 철새의 서식, 번식에 튼튼한 안전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기제를 1층 완산했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상업보험을 구매하고 신속한 배상 통로를 내와 생태보호와 대중의 생산생활 수요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췄습니다. 이로써 전 사회에서 조류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생태를 지키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신 삼림밭줄소 민경 장창호입니다. 지금은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인기가 순찰하고 물가에는 이동 경무실 민경들이 근무하며 고공에는 클라우드 감시가 있습니다. 우리 습지의 환경도 점점 좋아져서 이 계절이 되면 많은 철새들이 습지로 이동해 서식하고 번식합니다. 지속적인 생태 보호는 뚜렷한 생물 다양성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훈춘 경신습지의 조류는 10여 년 전에 수십 종에서 200여 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국가 1급, 2급 보호 조류가 50종을 넘습니다. 좋은 생태 환경은 철새 경제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해 향촌 진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년 습지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촬영 애호가들은 주변의 음식, 민박, 교통 등 관련 산업의 빠른 발전에 조력해 향촌 관광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습지 생태 우세 의탁해 기러기 입살 등 생태 브랜드를 만들고 조류 관광 전용 로선을 개통하며 조류 관찰, 촬영 활동을 펼쳐 생태 우세를 발전 우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이 집 가까이에서 증수를 실현하도록 해 생태 보호와 경제 발전이 쌍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구사평촌 식당 경영자 량정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생태 재배를 권장하고 조류 관찰 관광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절세가 점점 많아지면서 마을에 사진을 찍고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점점 많아져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절세들이 날아드는 모습에서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모습까지 생태 보호에서 산업 진흥에 이르기까지 훈촌 경신습지의 변천은 우리주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우리주에서는 계속해 두개산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 안전 장벽을 공고히 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해 녹색이 고품질 발전의 가장 생동한 바탕색으로 되게 할 방침입니다. 5월 14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안도현 1건, 도나시 1건, 훈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소음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기타 오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제3회 동북도서교육박람회가 14일 장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 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에서 주도하고 연변이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길림민족녹음녹화출판사에서 함께 조성한 전국민족문자출판전시구역이 주회장 핵심구역에서 선보였습니다. 260평방미터의 몰입형 공간은 전국 소수민족문자출판의 정수를 응축해 개막 첫날부터 가장 인기를 끈 명소로 됐습니다. 전시구역에 들어서면 높이 3m가 넘는 원주형 도서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등 민족문자판 중점주제 출판물이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몽골어, 장조고, 위그르, 조선어 등 10여 개 어종의 100여 종 정품 도서가 진열됐고 국가 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의 주제출판, 창작정품, 학술연구, 융합출판 등 분야의 최신 성과가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문자의 운치를 담고 도서로 정감을 전하며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고 함께 화려한 장을 쓰다를 주제로 정품 전시, 문화소통,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몰입형 전경, 소통체험 및 교육을 일체화한 다기능 복합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전시구 안에는 민족 문자, 문화창의 제품, 무형문화재 파생품, 출판 IP 상품 등이 풍성하게 전시돼 도서 플러스 문화창의 플러스 무형문화재 융합발전의 새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현장에는 상담시설이 갖춰져 도서 구매, 저작권 합작, 대상 연결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전시구역을 참관했습니다. 동북 삼성과 내몽골 자치구에서 손잡고 구축한 대표적인 문화성회로서 이번 동북도서교육박람회는 5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 로정에서 무수한 분투자들이 기층 일선에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고수로 담당을 해석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치 않은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변경에 뿌리 내려 본보기와 함께 특별 보도를 내와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기층 일선 사업열꾼들의 이야기를 알아보게 됩니다. 왕청현에는 주민들로부터 친근하게 조은석이라고 불리는 사회구역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18년을 하루와 같이 천문만호를 돌아다니고 여러 민족 대중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전국 로령모범이자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인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미석이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입니다. 왕청년 강북사회구역 홍성류 문화관 주민들이 함께 춤추고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아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사회구역의 책임자인 오선아는 민족단결시범거리 홍성류 생활관, 홍성류 문화관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시범거리의 벽화에는 여러 민족 대중이 손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홍성류 생활관의 식당은 노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줬을 뿐만 아니라

0: 그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됐습니다. 홍성류 문화관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정서적 교류를 더욱 깊이 하면서 민족 단결 한가족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왕청년 장년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류봉향입니다.
1: 지지.
0: 사회구역에서는 청년, 당원, 공청단원, 제대 군인들을 조직해 노인, 장애인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봐줍니다. 이웃 돕기 활동 때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노인들의 집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오선아 서기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우리를 아주 관심합니다. 오선아의 사무실 책상에는 17권의 낡은 수첩이 쌓여 있습니다. 수첩에는 복도등이 안 켜져요. 일자리 좀 찾아주세요. 약을 집에 가져다 주세요 등 주민들의 사소한 요구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수첩들은 그녀가 주민들의 일상을 마음에 품고 18년간 헌신해온 로정을 증명해 줍니다. 오선아입니다. 저는 2008년에 사회구역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일하던 곳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1200가구를 맡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가정 방문을 시작해서 방문을 통해 모든 인구 정보를 갱신했습니다. 사업을 한 지 10년 정도 될 때 관할 구역 전체가 고층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오선아는 다년간의 사회구역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300 사업 방법을 혁신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오선아입니다. 사업 경험을 정비해서 300 사업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300 사업 방법은 백가의 모습을 그리고 백가의 걱정을 알며 백가의 정황을 요해하는 것입니다. 300 사업 방법의 하루 두 차례 방문과 같은 경우 각 격자장들은 매일 관할 구역을 돌면서 각 가정의 상황과 요구사항, 급한 고민들을 파악하고 이를 모아 실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300 사업 방법의 인솔하에 지금까지 강북사회구역에서는 루게로 100여 명의 공동건설 당원을 동원해 물자 10만 원어치를 기부하고 작은 서원 200개를 수령했으며 대중 연 5천여 명에게 봉사하고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큰일 15건을 해결했습니다. 2021년 강북사회구역은 길림성 사회구역 7위 시범 단위로 선정됐고 2024년에 300 사업 방법은 연변주 풍교경험 전용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18년간 오선아는 루게로 분쟁 500여 건을 조정해 작은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고 모순은 싹틀 때 해결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오선아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진심과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데로부터 사회구역 주민들의 인정을 받기까지 사회구역의 사업은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리념은 작은 일은 집을 나가지 않고 큰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선아는 18년간 기층에 뿌리내려 여러 민족 대중에게 열심히 봉사해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5년 오선아는 전국 노령모범 칭호를 받아 연변주 기층 7위와 민족 단결 사업의 생동한 전형으로 됐습니다.
2: 용암의 재간초리 뉴스입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일전 장촌시 동식물공원에서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국의 관련 책임자는 인기 IP 설병 원숭이와 재미있게 교류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5월 13일까지 이 화제는 사흘 연속 동성 인기 검색 1위를 차지했으며 조회수가 533만을 넘겼습니다.
0: 초여름 도나의 북상공원과 발해 광장은 녹색으로 가득하고 생태적이고 살기 좋은 경관으로 초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휴식 명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다채 연변 유래 수행 2026년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결 관광상품대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브랜드 설계류와 실물 상품류 우수작품을 모집합니다. 접수기한은 5월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연변문화관광 연결관광 위챗 공식 계정에서 상품대회를 검색해 확인하면 됩니다.
0: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0: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표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흥겹게 추워보세요.
1: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히 5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최신희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아,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번에 우대활동은 17일까지 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신다면 이번에 우대활동이 특점을 충분하게 살려서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받는 이런 우대활동의 내용을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희 박사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왕의 우대활동에 비해서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 최신이로는 6각에 4각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에는 10각에 10각을 드렸는데 이러니까 적은 돈을 갖고도 큰 향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명서방은 1각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8각을 사면 7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대활동을 충분하게 잘 이용하셔서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완전히 이 제품 자체는 뭐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허가 있는 것 제외하고도 광고할 수 있는 이런 비준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는 OTC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름 넣고 본 제품들 자체를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품이 어느 정도 내 몸에 잘 어울리겠는가 하는 걸 뇌할 길이 없지만 해도 저희들 이 방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확실한 이학적인 근거와 임상적인 근거 이게 완전히 있게 된 전제하에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리는 겁니다.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지하는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는 천명리 이학 박사 천이라는 것은 천명리 이학 박사 천명리 이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연구에 성공한 CAMP라는 건데요.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청춘 미마의 발견입니다. 청춘은 건강, 건강은 장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장수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40여 가지 뭐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과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이 최신 보통 제품인 게 아니라 돌파성 제품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 할 적에는 충분한 임상 경험과 임상 근거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제품을 견제하시며 건강과 장수 8, 90세가 20, 30세로 이렇게 젊음을 찾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그 우리의 그 오빠가 예, 그 혈압이도 높고 관심병도 있고 예, 당뇨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 그 혈압 조절도 잘하고 이렇게 혈당 조절도 잘하고 예, 그랬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맥이 없으면서 힘 돌아가면 오름지 난 다음에 쓰러졌는데 그 병원에 실려 가니까 그 녹은 걸렸다더라만.

0: 했답니다. 예, 예. 저 평상시에 주의 많이 했는데도 그렇더라만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저기 뭡니까, 한 20일 치료를 받고 나와가지고 서리는 재활 치료도 받고 나와 그랬는데 지금도 예, 말이 자라야 되고 예, 이렇게 반신은 못 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렇게 다리부여 못 한다 말입니다. 예. 치료를 생기기 바쁘고 예. 그래서 그 재활 치료는
1: 단순 재활 치료에만 매달려 그것도 한계 방면이고 여기에 설명드리는 천희 박사가 그런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제품 자체입니다. 이게 중크웬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을 놓고 쓰실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2: 네. 여보세요?
1: 연락이 잘 안 되는가 봐요.
2: 신호가 끊겼는데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명서방 문약에 어제는 넉 달 넘게 썼습니다.
1: 예.
3: 야, 나는 진단받은 게가 농내장을 진단받았습니다.
1: 아, 무서운 질병인데 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안과 질병에서 큰 한계 질병에 속합니다.
3: 예, 그럼 안아비가 자꾸만 예, 두무두무 올라가고 너무 이랄까나 병원에서 그랬더라고도 뭐 약을 척하면은 뭐, 주민약에 뭐 써봤는데 떠고 있는 걸 뭐 이러는데 파고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기본 수술해라고 그랬다가, 예?
1: 아, 농내상은 수술 권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시력을 회복 찾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예. 병발증을 막아주죠. 예.
3: 그래서 내가 수술은 내가 안 하겠다고. 아마도 어디 보수적 약이 있으면 약을 치료하는.
1: 보수력법 하는 게 기본입니다.
3: 예. 그래서 이 명서방 농약 선택해서 예, 또 썼는데, 진짜 예,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안압이 거기서 올라가 간다. 예.
1: 아, 지금 예. 안압이 얼마예요, 대략?
3: 지금 그것도 19, 20입니다.
1: 아유, 너무 정상입니다. 예, 예. 예
3: 이럴까나 눈알이 영 편하고, 원래 눈알이 그냥 아프고, 막 그도 안 하고 올라갈 지금 예, 막 머리까지 원래 아프고.
1: 그럼요.
3: 막 그 진통제도 막 먹고 이랬는데.
1: 아, 예.
3: 아, 이 몇 달 동안에 이 약 딱 쓰면부터는 예, 갔다 지금 올라가 가고 지금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이거.
1: 안압이 정상 수치에서 계속 있게 되죠. 예. 예.
3: 그럴까나 예, 알코올이고 눈도 옛날에는 자꾸만 안압이 올라가고 막 이래가 눈도 좀 부옇게 잘 아이디 오던 게 이거 지금 순간부터 내 배우는 것도 많이 좋았습니다. 지금
1: 예,
3: 많이.
1: 예.
3: 예, 많이 났습니다.
1: 백내상, 녹내상 다 있습니다. 예.
3: 예. 근데 원래 검사지 그때다. 우리 이 나이기 때문에 기본상 백내장은 거 다 뭐 있다고 그랬대다.
1: 예.
3: 그러니까 안개라서 눈이 그냥 부옇게 잘 안 배우던 게 부연 것도 지금 예, 많이 벗어졌습니다.
1: 70세면 70%가 백내성 범하게 되어 있는데 보양기 뺏겨진다는 게 우리 서약 가운데서는 보양기 뺏겨지기 좀 어려울 겁니다. 예. 이 명서방 이 제품 자체가 보양기 뺏겨지고 바닥에 머리끼까지 아이보이던 게 보인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실험 놓고 쓰시면 됩니다.
3: 예, 그래 얼마나 지금 내 이약 쓰고 이약 효과에 잘 보고 예, 약도 요번에 맨발나 지금 이런 약을 예, 선택하셨는데,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돈도 예, 또 이렇게 딱 저기, 뭐입니까, 이렇게 우대에서 찍었다 하니까 나 돈도 절약되고, 예.
1: 그렇죠. 절반 값으로서, 예, 예.

0: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예, 이제 말하다 말았습니다.
0: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2: 예,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저희 우리 그 뭐니까 너 심내혈관병 때문에 애하고 그래 받아왔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저리 박사 예. 잘 받았습니다. 예, 예. 이거 맞습니다. 1년 2년 견지하셔. 그러면 예, 예 해결받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2: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자 그럽니다. 예. 우리 집에 아저씨의 그 전열선이 비대에 있단 말입니다. 예.
0: 예.
2: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데 소변 그래도 보는 게 괜찮은데 그래도 밤에 대수건 일어나다 쉬지 못한다. 그래서 예, 본인이 자꾸 영 힘들어한단 말이다. 신경질도 나하고 예, 밤에 쉬지 못하니까. 예, 여기는 어떻습니까?
0: 이 그런 데서는 약이 세신 일어나는 제품입니다. 남성들이 벌써 40 중후반, 50대 그 후반부터 사이에서는 전열선의 문제 때문에 많은 퍼센트가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열선하고 뇨도가 한 선에 있으면서 전열선이 꽉 뇨도를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 차수는 많고 나가는 양은 적고 그로 인해 가지고 콤팥이 상당할 정도로 소변이 다시 나가지 못하니까 콤팥이 돌아가서 콤팥이 돌아간 다음에는 콤팥 공능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뇨독증 위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쓰는 약이 세신 이런데 이게 록혈증하고 전록근하고 32가지 중약제가 포함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너무 그런데 좋은 치료효과를 보는 종합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선택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예예. 예. 그러니까 연계전환 어떻게 합니까?
1: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2-7766번입니다.
2: 5012-7766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이 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항상 그저 터지는 것 같고 예, 아무래도 동맥경화 심해 그런지 어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0: 그리고 머리 혈관이 상당할 예,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3: 그리고 손발이 말아야 돼서 그럴 수는 또 얼맥 예. 마사버렸는지 모릅니다.
0: 중추신경마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예.
3: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아이 로벨살 두 번이나 받은 아이 그런
0: 천이박사를
3: 예. 쓰고서를 지금은 많이 허전받아요.
0: 허전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3: 예,
0: 제품 자체는.
3: 며칠 아이씨가나 인사됩니다.
0: 그렇죠.
3: 나 어제 야드딸 썼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아, 그럼요.
3: 예, 머리가 흐리터분한 게 맑아지고 우선 먼저 건망증이 심하던 게 그게 지금 아이 그런 생각이 돌아오고 얘 제대로 돌아오고 있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밤잠 잘 됐거나 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해갖고 운동도 하고 거기다가 시신 1호까지 같이 있으니까 얘 이 둘이 배합 잘 돼 그런지
0: 배합이 너무 잘 맞습니다.
3: 예, 소변 예. 그렇게 잤던 게 소변도 어제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그리고 몸도 해갖고 정신이나 위에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 좋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활동도 솔직히 배달받자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 세신이로 배합이 잘 맞고 천희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는 기본으로서 보증이 있는 좋은 제품이고 세신이로는 콤팥을 비롯해서 뭐 콤팥이 든든해야 심장, 심장이 좋아져야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좋은 효과가 바로 세신 1호에서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4: 예, 저도 명소박는 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예, 언제나 한 개가 반년 좌우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명서방은 시장에서 기본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눈병 치료에서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4: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제 자꾸 눈이 깔깔하고 눈물이 나고 예, 눈이 부은 게 잘 안 보이고 진짜 머리카락도 안 잘 안 보이고 눈이 자꾸 깔깔해 아팠단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푹대다 자꾸 깔깔하면서
0: 예,
4: 병원에가 검사할까 안 주고 안아보는 크기 이렇게 아이 높다면 이래더라
0: 어, 안아과는 관계없는데 눈에 예. 염증이 있거나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눈의 정상 대사가 물나이 와서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이 병원에 눈병원에 두 곳이 시병원이고 저 연변대학 그 우여짝에 그 병원에도
0: 그렇죠.
4: 가고 이래 가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0: 예.
4: 깨숨어 이게 한두 달 그때는 조금 이렇게 괜찮은가 들어하다도 떡으로 구독으로

0: 진짜 눈이 영심 때도 있다가 보면 더 깝기다 와느라.
1: 그렇죠.
0: 더울
1: 예.
0: 때는.
1: 예.
0: 예. 그렇죠. 막 눈이 막 아리고, 예, 야, 아프다 못해. 그래도 차이네, 이명 서방농약을 방송 듣고 모두 여러 사람들이 이래 호교반응하는 것 듣고서 이래 써봤는데, 진짜 이것은 나부터 이 눈이 깔깔한 증상도 없고, 이 바람 맞아도 눈물도 아예 나고, 눈이 영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지금 10년 녹내상, 백내상에 있던 분이 시력이 지금 0.3으로부터 0.8까지 올라왔던 분이 있습니다. 10년 녹내상이 다른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서의치료를 하지 않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눈병치료 약품에 딱 매달렸는데 정상눈으로 돌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시신 가지고 복용하면 됩니다. 예.
0: 예, 좌우간이 약가지고서 지금 예, 눈이 많이 호전되고 있으니까 이 약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좀 배달받아 더 쓰려고, 그냥 쓰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예, 이번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득 가게 일곱 각 줍니다.
0: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아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선이박사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예, 어째 이거 복용하는 감에, 이, 뭔가 뭐, 신자에 좀 아이소습니다, 저는.
1: 예.
3: 그 다음에, 이, 머리도 세게 아프고, 예, 그러니까, 이, 정신이 난다 말입니다.
1: 예.
3: 그래, 이거, 수탄약을 썼는데, 말을 듣지 않고,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들은 다음에, 이거 쓰기,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예, 확실히, 이, 밤새도 무슨 소리나도 놀란다, 나는.
1: 아, 예.
3: 근데 이거 쓴다음에 놀라는 게 많이 없어지고요.
1: 어, 천이박사 쓰셨다, 그렇죠.
3: 예,
1: 예
3: 그다음에
1: 그렇죠.
3: 이 머리 아프고 막 어지럽고 그렇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어, 해결되지 않을 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예. 같은.
3: 그래서 난 이 천이박사는 확실히 심내혈관의 최고라고 봅니다.
1: 예.
3: 네. 그래서 나는 이 주머니 활동 때 샀는데 이제 좀 자극까지 더 할 더 싸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이 천희 박사는 예. 길게 견제하며 심장과 뇌혈관이 상당할 정도로서 큰 문제점들이 예. 하나 둘 풀리기 시작하려부터 시작하게 되면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특수한 이런 제품에 속하는 게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한 가지 담문하고 싶은 거는 그 지금 눈이 깔깔하고 눈물이 자꾸 나고 눈이 부었고 이런데 그 명서강 논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하는가 자문합니다.
1: 천희 박사를 식전에 쓰시고 논약은 네. 식후에 쓰시고 이렇게 하게 네. 되면 이제처럼 그런 증상은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또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쓰시게 되면 밝은 눈, 건강한 눈, 환하게 눈이 보이고 시력이 또 올라가기까지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3: 아. 그럼 내 그거 이제 맹수방 농약을 이제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이번에 우대정책이 특수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맹수방 농약을 예. 천희 박사 식전에 맹수방 농약 식후에 이렇게 쓰시게 되면 예. 건강한 눈, 건강한 혈관, 건강한 건강 찾는 데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료,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세신이도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중국 강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사의 처방이라면 아마 이 학계 통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계 통에서는 제거방으로 불리우는 그런 데서 출처가 명확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임상 경험을 총화했고 그리고 여기에 약재 자체가 완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 자체의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희 박사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0년 동안 루이에 앉아서 미국의 의학 박사가 신경외과 의학 박사가 10년 루이에 앉아서 손가락 발가락 하나 깐딱 자기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게 여기 국제대회가 열렸죠.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화성턴에서 제39개 세계의 신노쇄갈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독일 의학 박사가 이런 사람을 딱 그 회의장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73세인데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일거 세울 수 있는 약이 나서라. 그러니까 장래가 아주 조용하다가 중국에 어느 제품이 나섰는가 하면 천희 박사 이 제품이 딱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그거 딱 사람 붙어서 기록하면서 했는데 두 달부터 시작해서 다리에 벌레가 기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파뜰파뜰 원래는 손가락 하나 깜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파뜰파뜰 움직이는 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면서 결코 이분을 일거세우고 생활을 자립할 수 있게끔 한 그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이래서 천희 박사는 기실은 모든 세포의 신호, 움직이지 못하는 세포의 신호, 신경세포가 마비된 이 신호, 이걸 세포 내에 전달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에서 문제를 찾아서 약이 그 부분에 가서 혈액을 통해서 그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신경이 살아나게 되어 있으면서 정상 공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천희 박사의 공능인데요. 지금 우리 방송에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있었는데 원래는 심박수가 40차 건만 벗어졌으면 42차, 45차 이하로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치부치료하라고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이분은 나이도 꽤나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천희 박사는 딱 여기 믿고 여기에 모든 정력을 넣고 이거 드셨습니다. 그런데 심박수가 원래는 40차 건만큼 벗어지던 게 지금은 65차 이 정도 좌우로서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시 가니까 그럼 치워치 여지 말자. 이렇게 된 치워치는 10년에 한 번씩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워치라는 거는 기계로서는 심장을 수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1호 기계를 가슴에 파묻게 되어 있는 건데 오히려 천희 박사 이 제품을 쓰면서 그런 정황에까지 도달했던 분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희 박사는 일단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주면서 모든 불균형을 찾아서 균형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제품 자체는 아주 상태가 중간 분들까지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00집이 산자 병원이 충분한 10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천희 박사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어려운 질병 통풍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도 어려운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천희 박사입니다. 황차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콤파츠를 치료해주는 제일이라는 이런 뜻에서 나온 이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로켈정, 전로권, 32가지 중약제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콤파츠를 치료해주는 데는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가 있거나 여성들이 요실금이 있거나 혹은 혈압이 조절받지 못하는 차원에서 고혈압을 5년, 10년 관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노적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1호 이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신1호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에 늘 후두두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리를 고르지 않고 이런 문제가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이 해결받고 콤파치 양을 돋아주면서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역할이 있으면서 쉽게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도 해결받

0: 그래 돼 있고 허리 다리가 시끌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면역력 저하증을 해결해 주는 데는 신신 1호 보험 제품을 널리 응용할 범위가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이재준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면 산만해지고 이해력이나 암기력, 심지어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명문대학교 상위 10%의 학습법을 분석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노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밝히며 이 책에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들을 터득한다면 집중력이 필요한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책과 음악에 집중해보는 시간, 음악 책을 만나다. 계속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집중의 비결.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목표는 늘 포기하던 사람이 끝까지 해내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좌절하거나 위축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생에 더 다양한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 선언을 하기에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와 실망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실패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앞서가거나 항상 승리를 거두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승부는 집중력에서 가려집니다. 집중은 지능이나 환경, 성별이나 나이, 노력이나 정신력과 결정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향해 다가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집중 3단계 첫 번째인 목표의 명확화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만들어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륵 빠져드는 상태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긍정입니다. 나는 목표를 지닌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은 스스로 그러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진심을 다하는 태도가 생길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온전히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곧잘 공부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나도 학창시절 때 입버릇처럼

알고 살았던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또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되니? 이렇게 물으면 대체로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적 호기심은 모든 인간이 지닌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부는 본래 즐거운 일임에도 학생들은 학교나 제도의 획일화된 틀에 갇혀 부정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력이나 의지로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은 뇌구조상 이미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작정 오기로 공부하는 것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뜻이죠. 목표가 있어야 노를 절 힘이 생기고 거센 파도를 뚫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은 생각 없이 끝난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방망이를 100번 휘둘러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망이를 100번 휘두르면 1,000원을 드릴게요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방망이를 휘두른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중 야구선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금전적인 보상이 없어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아무런 저항이 없이 방망이를 휘두를 것입니다. 집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긍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부, 일, 독서,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끝까지 완수하기 어렵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애초에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학생은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대학에 어떤 과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성적 관리가 중요해라고 판단해서 공부에 대해 적극적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과 자신이 강하게 연결되면 누구나 능동적인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긍정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긍정할 것. 이것이 우리를 능동적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해야 할 일이라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라는 식으로 애매한 상태에 있다면 긍정은 물론 납득도 어렵습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나 과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적인 상태에 익숙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든 외국어를 배우든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시작하지만 이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흐지부지 끝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이니까요.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돈, 열정은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초기화되겠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제로로 돌아갈 뿐입니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취하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자신감을 잃고 점점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이 긍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납득이나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결심만 했을 뿐인데 결과가 달라졌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건강, 인간관계, 자아실현 등 수많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목표로 세우기에는 기준이 애매할 뿐더러 종착역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의 명확화는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에게 밀접하게 연결된 목표일수록 집중하기 쉬워지고 능력이 증폭돼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비유하면 목표는 마음에 작은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도록 거대한 나무가 아닌 작은 나무의 뿌리를 마음속에 깊게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책 두 권을 읽겠다, 매일 한 명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겠다, 중요한 업무는 오전 10시 전에 끝내겠다 등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논리나 타당성은 배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목표로 정하면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만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 한 권이든 두 권이든 상관없는데도 굳이 두 권을 선택하는 것, 효율적으로 일에 몰입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 이런 목표 과정은 집중이 잘라내기의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단 목표를 실천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중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완벽하게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작은 나무를 심으라는 비유를 한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겨야 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고 큰 나무가 되면 반대로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표의 본질은 결심했습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능동적인 효과를 자각하게 하고 그 상태로 집중을 지속하게 합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주체가 되라. 결심이란 말 그대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때 애매모호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을 단호하게 끝내기, 마음속에서 정처없이 표류하는 사고를 정리하고 현실적인 것만 남기기, 이것이 결심입니다. 다시 말해 결심한다는 것은 잘라내기와 동일합니다. 다른 것에 의식이 향하지 않도록 마음에 있는 부수한 것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범위를 정하고 그 외의 것을 끊어냄으로써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심만으로 성적이 달라질까요? 네,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도 명문대를 지망하며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가장 점수가 낮은 수학부터 시작해보자 하거나 영어 단어를 많이 배우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특별한 계획 없이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생각만큼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 점점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집중의 위력을 깨닫고 연구를 시작한 뒤에는 매일 기출문제를 3장씩 풀자, 매일 자기 전에는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를 복기하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바뀌었고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나라는 주자와 논의한 뒤에 자신이 맡은 일, 당연히 후자를 고를 것입니다. 일 자체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 스스로 선택한 일에 몇 배나 더 큰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일의 가장 큰 차이는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죠. 선택이라는 것은 그렇게나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사람이 하루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일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양은 대체로 3,000개 정도입니다. 어느 사업가는 같은 옷을 여러 벌 사두고 매일 번갈아가며 입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는 불필요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신이 결정한 원칙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 중요한 일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자발적이지 않으면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자연스럽게 책임과 의지가 따라붙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목표라 할지라도 효과는 똑같이 발휘됩니다. 앞에 상황을 보면 어떤 경우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결정한 일의 경우에는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숫자 한 개로 정하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목표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거창한 목표는 현실감이 없어서 떠올리기만 해도 부담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숫자 한 개로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다음 영어 시험에서는 80점을 맞겠어. 매일 책을 30장씩 읽을 거야. 나는 성적이 거의 동일한 고등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 실험과 마찬가지로 한 명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말했고 다른 한 명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8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자가 58점, 후자가 76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80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으려 했던 아이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이끌어냈습니다. 단적인 사례지만 목표를 숫자로 설정했을 때 집중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좋은 점수라는 막연한 목표를 가진 학생에게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봤더니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 광범위하게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80점을 목표로 노력한 학생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0점을 맞기 위해 20점은 버려도 되니 점수를 올려야 하는 나머지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처럼 숫자가 들어가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서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됩니다. 목표의 수치화는 공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중요한 업무는 오전 10시 전에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재테크 책을 많이 읽는 부동산 투자자가 되자가 아니라 재테크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겠다처럼 어느 분야에서나 가능합니다. 목표를 숫자 한 개로 정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는 끝까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숫자를 사용해 명확하게 잘라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잘, 열심히, 오래 같은 말은 추상적이어서 목표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목표보다 바람에 가깝습니다. 숫자를 활용하면 이런 모호한 바람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로부터 공부는 다 너한테 좋은 거야 라거나 공부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같은 이야기를 수시로 듣지만 현실적으로 공부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과 가치를 갖는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보통 2000시간 정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망대학교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평균적인 연봉 차이를 실제 숫자로 확실한 동기를 찾고 공부를 시작한 학생도 많습니다. 금전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시작했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나 직업 말고도 공부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함으로써 보다 확실히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목표에 한 개의 숫자를 넣어보세요. 1년, 10장, 5개, 1개, 10만원, 3회, 20점. 무엇이든 숫자 한 개와 결합하면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도 숫자를 대입하면 단기적인 단계를 세부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숫자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역산해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숫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참고서와 문제집을 각각 한 권씩 풀어봐야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 당일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해서 매일 20장씩 봐야 두 권을 모두 풀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계산해봐야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고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 설정을 위한 숫자에 타당성이 생겨납니다. 타당성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긍정과 같은 범주입니다. 나는 삼수를 결심했을 때 명문

대학교의 기출문제 50년치를 풀어서 나만의 풀이집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시까지 남은 8개월 동안 한 달에 6년에서 7년치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내 목표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풀 수 있어 하고 놀랐는데 나는 무리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숫자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세부 계획을 작게 세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목표대로 조금씩 착실하게 해나가는 추진력과 고비가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다짐뿐이었으니까요. 어떤 목표든 단번에 해치려고 마음먹으면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여러 핑계를 만들어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목표는 단순하게 숫자 한 개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한 지점으로 모아라. 목표에 쉽게 다가가는 또 다른 방법은 숫자와 마찬가지로 지표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 놀이 중에서 돋보기로 불 피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종이나 검은색 봉지를 바닥에 깔고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비추면 연기가 나면서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실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 아래 종이를 무더기로 쌓아놓아도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이용하여 햇빛을 한 지점에 집중시키면 놀랍게도 불이 발생합니다. 지표 설정은 이처럼 모든 에너지가 모여드는 한 지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진도가 나지 않아서 괴롭다면 이것저것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나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료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신경 써서 자료를 작성하나요?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해 단어 선택에 집중한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도록 분야를 넓게 분석한다. 보기 쉽도록 레이아웃 디자인에 힘을 쓴다. 사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정답입니다. 문제는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할 때 벌어집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잘하는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방식의 공부는 시간과 노력, 체력을 낭비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길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공부도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간에 쉽게 포기하게 되고 노력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표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없는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목표 설정에는 숫자 한 개가 중요한데 숫자로 측정할 지표가 여러 개 있는 상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상황과 같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혼자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문제풀이도 만회하고 싶고 점수도 빨리 올리고 싶고 시간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지금껏 허비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노력과 정신력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결국은 입시에 두 번이나 실패한 다음에야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죠. 목표의 지표는 무엇에 특화를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 상황의 경우 한 가지 지표를 정했다면 포스트잇이나 메모를 해서 가능한 한 자신의 시야에 닿는 많은 장소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집중해야 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삶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는 단계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이루고 다음 목표를 다시 설정하면 됩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례대로 실행하면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의 핵심은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려 욕심내지 않고 집중해야 할 한 가지를 정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등산을 생각해보세요. 산에 익숙하지 않거나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산정상에 오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무리해서 산에 오르면 그 다음날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또는 힘든 경험이 각인돼서 등산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시는 산을 찾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등산에 가장 쉽게 오르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쉬는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등산로 이정표나 지도를 보며 자신의 체력에 맞게 목표 지점을 나누면 도착했을 때 성취감과 개운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지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비축할 수도 있고요. 집중은 기술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전략을 세우면 산은 물론 공부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든 성공 공식은 같습니다. 지표를 일원화하고 나만의 지표를 선언하며 차근차근 노력해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집중의 질이 달라집니다.

문학살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3: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심장의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그리고 심장의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도 격할시켜준다. 예, 주약이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면서 기혈 보충도 해주고 풍한 습도 빼주면서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협심증, 협심증 심교통, 허혈성 심장병 여기 한 가지 뜻입니다. 예. 그리고 심근경색이라든가 고혈압성 심장병, 풍습성 심장병, 폐심병을 치료해주는 국가보물급 서상약입니다. 예. 예, 특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바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주면서

0: 혈압이거나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위병이거나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뇌위축이나 파키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잠을 또 너무 많이 잔다거나 또 잠이 안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분들, 이 장약 심리방을 쓴다 할 때 치료에서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날 더 잡을 수 있죠. 예. 예, 17곽이 원래 5,610원인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본약 장약 심리방을 거의 5곽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익성균 3곽하고 백초 금골첩 5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36곽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본약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을 14곽 더 가지고도 또 현금 132원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외에도 칼슘, 철, 아연이 들어가 있는 가루로 되어 있는 영양제 한 통에 두 군씩 담겨 있습니다. 예, 두 군짜리를 두 통 더 드리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한 통에 400g씩 담겨 있었죠. 예, 한 통에. 예,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00g짜리를 다섯 통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 금골첩, 10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매일 생방송 송실에 전화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다오리알 한 박스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1: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매일 거서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우리는 이 중풍 환자가 정말에 병이 큰 병 얻어가지고 정말에 병원을 가서 세 번 병원 입원하고 혈압이 그냥 240 가서 그 다음에 심률도 또 140이 되고 혈압약을 할 날에 세 번, 네 번 잡사도 되지 않아가지고 어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선 자기는 죽음이 길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예, 약을 숱한 약을 소탄 약을 그간에 다 썼지요. 말해야 된다만 걔 어째 말해야 되나. 그건 다 제대약제고 병이 그 약이가 수평이 되지 않아가지고 병은 하늘만하다 말입니다. 근데 약이 약할까 되겠습니까?
0: 약과 병이 맞지 않아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루 내에 선생님 강의를 이거 한 이틀을 듣고 서리 본인이 이렇다 소장약을 쓰게 돼서 이 소장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약을 써보니까 나의 그건 천연적인 약재고 예. 또 그 다음에는 약재가 이게 엄청나게 좋단 말입니다. 예. 해발 4,500m 이상의 약이고 네 가지나 들어갔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가 서홍화 그 약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피를 막게 하죠.
0: 그게 해발 4,500m 이상 되는 약이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 황진이를 불려오는 게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홍경천이랑 천궁이랑 서홍화랑 지령이랑 이게 다 예, 서상에서는 란황진이라고 합니다. 예, 란 연황금, 연황금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 들어갔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나 이게 병이 그러니까 어떤 약도는 한 가지라도 연황금이 해서 그게 병이 치료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가지가 연황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4,500m 이상. 그다음에 그게 뭡니까? 홍경천은 그 약이 자기 그게 비싸냐고 좋냐고 그거는 5,400m 이상이
0: 맞습니다. 예.
2: 이런 약재가 들어갔으니까 이 병이 하늘만하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혈관 지병은 목숨을 그저 어쩌가면 뺏어가고 정말 곁에 사람 하더라 다 그저 고생을 죽게 하는데 그런 이런 좋은 약을 써야 이게 병이 낫기 시작한 게 아이 그다음에 한 달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런 게 한 달 되니까는 혈압이 자초산 내려가기 때문에 야도 딱 열 달 쓸까 이게 혈압약이 됐을까 이 약이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0: 그렇죠.
2: 예. 그다음에 이 심률이 140개 된 게 야, 16약도 그 얼마 썼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왜? 그 다음에는 이 약 쓰기 시작했는데 인산이 제로 아이디어 때다. 그것도 왜? 네.

0: 심어 있잖아. 굉장히 이 약속이 시작했더니 한 두 달, 석 달, 석 달, 그 심리를 고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계속 붉은색이 화끈화끈해지면 그렇다. 굉장히 그게 화기가 그 내리니까, 붉은 게 내리니까, 그 다음에 심장이 안정되면 잠도 내가 못 잤습니다. 한 잠도 못 잤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우리 이때까지 그 임신이 쓴 약들, 효과는 약들은 맥주 없거냐, 그게 다 재배액제다. 맥주 없거냐, 예.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어떤 병을 치료하자면 어떤 약재가 들어가야 그런 병을 치료하지. 어떤 약재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약, 어떤 병을 치료한다까. 그 다음에 그게 다 경험이란 말입니다, 선생님.
1: 예, 공부를 너무 예. 잘했습니다, 예.
0: 예, 야, 정말 이 약은 정말 연병은 정말 없습니다. 사람도 죽음이 길에서, 길에서 헤매는 거 생명을 구해지. 우리부터 원래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뭐니까 이 약은 또, 예, 투표약 증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예.
1: 이 약은, 예. 심리혈관 질환 특허 증서, 교약 증서가 있는 약입니다. 심리혈관 질환 치료에서. 예. 이런 이야기.
0: 그러니까, 이거, 그건 확실하게 안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확실하게 믿는 게 있고, 예. 아, 그러냐? 투표약 증서가 없는 걸 이때서는 무슨 거지 줬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마디도 한 글자도 원래, 예. 도사 보태서 확대를 말하는 이런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 다 선생님 강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나, 다른 약 써서 효과 없는 사람들 다 여기로 와서 다 싸서, 아이, 어떻게, 아이, 가슴이 따가만한다, 다리 시리나다 이런 건 확실하게 효과라고. 한자도 아이 다 정말
1: 예, 지금 그 사람도 지금 거지 아이 무사하게 살아가지고 아이 이 약을 드시고 아홉 달 만에 15건 군이 불었습니다.
0: 예, 그래서 사람 반년 동안 말 한마디 못 하더니 말 한마디도 못 하니 중풍한다고.
1: 넉 달부터 아이, 말합니다, 이거. 예,
0: 예, 그다음에 아이 그 모습 넉 달을 쓰고 그다음에 말을 했을까? 예. 이게 어떤 약인가? 정말 신선약이고 신선철에도 관여하고 정말 이 약은 정말 예, 우리 이렇게 뭡니까 연변에서 정말 앞다리를 달리고 있고 예, 누구든지 이 심혈관 질병에는 심근경색까지 있는 약이 중풍 치료한다.
1: 심근경색까지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건 오직 이 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0: 예,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약하게 내병이 치료할 수 있는 게 주치공이 있는가 하는가 요거
1: 그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이 약을 선택할 때 그거 예 중요합니다.
0: 병이 낫더라 말입니다. 예 선생님.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약을 믿고 정말 써서 앞으로도 정말 이런 약을 써서 예 정말 어쨌든 그래서 아직도 아는 100세든 몰라도 90세까지 살아가는
1: 아, 그렇지.
0: 아니, 하루를 해도 좀만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서 산가 돌아야 구멍이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또 중요한 건 나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를 해도 다른 약을 쓰면 어느 공장에서 했는가 정말 고여준수 제트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딱 봐야 된다. 제트가 있는 약은
1: 그게 중요합니다. 원래 예.
0: 그건 다 보험품이고 다 보건식품이 속하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병이 치료 절대 못 된다고 나는 이제서 인식했습니다.
1: 예.
0: 우리 계속 앞으로 이거 쓰겠습니다. 선생님.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1: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신혈방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혈압이 그냥 높아서, 예, 정말 몇십 년 동안 혈압약을 여러 가지 주셔놓고 먹으면서, 정말 어디를 나갈 때면 먼저 혈압약 챙기느라 엄청 신경을 썼댔습니다.
1: 혈압이 높은 분들 그렇습니다, 원래.
3: 예, 그런데 정말 마침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신혈방을 예, 먹었는데, 예, 야, 이, 먹으면서도 혈압 조절이 어찌나 잘 된지 8달 만에 혈압이 끊어버렸지 이 한 가지만 먹어도 혈압이 온정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결국 난 이게 다발생에게 생이 세 번 나와졌습니다.
1: 예.
3: 예. 그러놓고 항상 머리 무겁고 허리 두번하고 어지럼지 나고 정신도 안 나지 손발이 저리고 이 무릎이 그냥 차갑고 했는지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온몸이 좀 따뜻하니까 예, 관절이 영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아, 예.
3: 예
1: 관절이
3: 좋아졌어요. 어지럼지 나고, 어지럼지 나던 게 어지럼지 아이 나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고, 야, 정말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 아, 그런 효과를 또 원래 봐야 됩니다, 이
3: 약. 네. 예, 여러 가지 효과도 있어. 우리 남편과 같이 둘 다 먹고 있습니다.
1: 아유. 예. 예. 그래, 같이 잡싸야 저번, 됩니다.
3: 예, 저번에 혈액여수가 배달받아 봤는데, 하나 뭐냐, 그건 우리 친구가 한국에서 금방 왔다는데, 말하는 게 자기는 관절이 심하게 아프지, 심장이 수제를 두게 했지, 뭐, 왼쪽 가슴이 뒷전등까지 통신한 다음에 이 약품을 되겠는지 해문해달래 그럽니다.
1: 아, 예, 될 수 있습니다. 예, 관절이 심하게 아프다 잼까 예, 우리 이 약은 예, 관절

0: 치료하는 그 이 주요 이 원인이라는 면이 관절을 치료하려면 하려면이 원인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풍한습을 빼줘야 되고 둘째로는 콩팥이 허증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간이 기능을 높여주면서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간이 심줄 인대 근육을 관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이런 걸 다 치료해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주요하게는 이 다리 관절이 아주 좋은 게 우슬이라는 이야기 들어갔는데 이 약은 천연 콜라겐이라고도 합니다. 예. 골관절이 제일 좋죠. 예. 그리고 당귀하고 소홍화가 배합이 아주 잘 됐고 예. 이래가지고 몸 뼛속에 골수가 모자라서 구멍이 숭숭 난 걸 메꿔주고 연골을 자라나게 하는 이런 그 좋은 약재들이기 때문에 다리 관절이 심하게 아픈 사람들을 아주 그 치료작용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자를 지금 두 개를 했다 제코모입니까? 근데 뒷잔등도 그렇게 세게 아프고 아까슴도 아파나고 뭐 이렇다 제코모입니까? 예. 심장이 지자를 이게 두 개를 했다는 거는 이미 심장병이 엄중한 정도로 갔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예. 지자를 두 개를 했대서 심장병이 완전히 근치된 건 아닙니다. 예. 이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어느 곳 국부로에 그 국부를 해결했었을 뿐 전반적인 심장병이 다 나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앞으로의 시자로 두 개, 세 개, 네 개 더 해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분들은 관상동맥경화를 치료를 해준다고 약통이 치료범위에 쓰여 있고 그리고 심근경색을 치료를 해준다는 이런 약을 골라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자를 더 하지 않을 수 있고 지자리 변두리에 갔던 이런 분들도 이제 지자람 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자기 앞으로의 생활을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그 지룡이랑 우슬이랑 홍경천이 들어가가지고 콩팥이 기능이 떨어진 분들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리 관절에도 그렇게 좋지만은 이 콩팥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좋기 때문에 그 허리랑 아프고 무릎이랑이 똑똑 소리 나고 뭐 결국 이 발목이랑 똑똑 소리 나는 이런 분들이 쓰시면 아주 치료 작용 좋습니다. 그분한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1: 예, 그럼 오늘 예 배달받아 쓰겠다면 그래요.
0: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게 혈압이 온정한데 앉아서 항상 해.
0: 예, 혈압이 온정하게 됐습니다. 예.
3: 예, 그러다가 예, 여러 가지 아무것도 혹한 못 보는데, 예, 방송 통해 아이, 심내방 듣고 먹고 그런데 내 야듭다 먹고 혈압이 온정되면 혈압이 완전 끊었습니다. 예.
0: 예.
3: 그래 혈압이 정상 심내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정상 계속 되지 야 저 와중 어디 혈압이 안 끊는 혈압 이렇게 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0: 맞습니다 예.
3: 예 정말 심내방에 나에게는 정말 이게 큰 건 힘들었습니다 나는 이게
0: 예.
3: 예 그리고 이게 경동맥이 오래서 방파리로 항상 아예 정말 근심으로 살다가 예, 내 딸 밥 먹고서 내 검사를 하는데 경동맥 방파리 싹 사라졌을 때다 이게
0: 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3: 야 그래 기분 좋은지 그리고도 심장이 안 좋아 항상 떠고 산소 부족한데 집어들어서 계속 기타만 김에 어떤 때는 겨울에도 문을 학창지 열어놨습니다. 예.
0: 아 예 산소가 예. 부족한 분들이 그렇게 심장이 조금 예. 그렇습니다 원래.
3: 그래가 소리 커서 조금 나온 것 같아 그다음에 이 약 쓴 다음부터 예. 야 정말 집어들어도 예. 정신 난다 지금 가슴이 그렇게 탐탐하게 하는 게 지금 가슴이 확 터진 것처럼 예. 영 기분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3: 네, 야 그리고도 이 여러 방면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야기 전례집이라서 난 밥사단이 몇 번씩 일어났는데 이 약 먹은 다음부터 한 번만 사단에 많아지면 사단 탓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 다음 제자단에 아침에 정신 나고 예. 사람이 아예 맥이 남다
0: 맥이 남다 예
3: 예, 한 가지 뭐냐 합니다. 우리 친구 아내가 조금 심혈이 어찌돼, 약 50개씩 뛴다며,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그래, 심장이 좋다는 약 많이 쓰는데, 별로 효과 없다면서, 내가 이거 쓴거 보고서 이 사람이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이게, 심리밥 먹으면 심률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가 그래 문해달라든가
0: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심률이 150개씩 넘어뛰면은 이게 아주 힘듭니다. 예. 심률 문란이 이게 나타나면서 또 심장병에 좋다는 이런 약을 많이 드셨다지 않을까. 예. 예. 그런데 어째서 이게 지금 심률 문란이 그게 해결이 아예 되는가. 아 우리 무슨 일에 부딪혀서 매우 놀랐을 때 심장이 아주 빨리 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매우 기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심정이 아주 유쾌해지죠. 예.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바로 아 그 이미 이런 분들을 놓고 말하면은 신경계가 예, 이미 그 붕괴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신경이 심장을 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이 기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예, 우리 매우 기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심지어 유쾌해지죠. 예. 예, 이 기분이라는 게 전체 신경계를 말한다 말입니다. 예. 우리가 매우 놀랐을 때 또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이런 게가 바로 예, 신경이 심장을 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심률이 빨리 뛰는 이런 분들이 단순히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약만 써서 효과를 못 봅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미 전체 신경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선 먼저 신경쇠약 증상을 잘 치료해줘야만이 심장이 빨리 뛰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어는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을 수복해주고 신경쇠약 증상이랑 신결무울란이 온 것을 또 치료해주고 예.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쇠약 증상을 치료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들이 이미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경철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치료를 해주고 원래 이 장약심리방은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제일 띵지약이지 않습니까? 예. 심률문란이란 온 이런 분들한테도 치료 효과가 좋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서 쓴다 할 때 심률이 그렇게 빨리 뛰는 이런 증상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3: 그러면 이거 이번 활동에 배달받아 빨리 쓰겠답니다. 예.
0: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당연히 심리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저는 이 기울부족이 비뇨를 해가지고 이렇게 혈압도 낮으면서 이렇게 중풍이 두 번 오다 나니까나 반신을 다 이렇게 질질 굽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와가지고 계속 굽고 다니면서 언어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밥이나 뭐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는 그 뭘까 이 약이나 물이나 무슨 먹자하게 입질 하자면 아래 태그 막 떨어가지고 정말 많은 더 타는 병원 이사 또다른 이사 찾아다니면 치료를 하고 얼마쯤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더란 말입니다.
0: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중풍이라는
4: 예, 게. 고생하다 많은 이런 뭔가 약도 써왔지만은 결국에 소장약이 아니고 예, 이 지방약이 돼 그런지 먹으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는 이렇게 반복이 계속 오더란 말입니다.
0: 이 서상약이 우수하다는 게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이 야생약젤로 만든 약이고 오염이 되지 않은 이런 약젤로 만든 약이라서 그렇게 약 효력도 그 강한 겁니다. 그리고 효과가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4: 예, 이게 서상에서 아예 오염이 없는 4,500m 이상의 야생약젤로 만든 약이라고 15년 과학가들 연구를 했다 하지. 투크를 받은 투표약이라 하지.
0: 예,
4: 공동조치가 너무나 마음에 들더란 말입니다. 옛날에 공동조치 치료된다는 범위 없는 것 쓰니까 아무런 효과도 못 보고
0: 그게 제일 아니라. 중요합니다. 예, 그 공동조치에 딱 쓰여 있는 게가.
4: 그렇댔습니다.
0: 예.
4: 그러다가 이 약을 만난 독이 이 약을 쓰면서부터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 약은 많지 뭘까?
0: 맞습니다. 투크를 받은 약은 많습니다.
4: 병이 투크를 아예 투표약 증서가 있는 약은 오직 우리 주에는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0: 이 약은 고보지 신노시관 지병 터셔여 증수가 있는 약입니다.
4: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네. 예. 써보라고 광고약이라고 유리야 어디 광고약 써볼까나 대리 이름이 그러더라 말이야. 이 증서를 배우면서 내가 써보라 하니까 모두 그 다음.

0: 선생님하고 쓰고 효과도 오니까 모두 더 칭찬하겠구먼가.
1: 이 약을 예, 소개를 해줘서 욕을 절대 아임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예. 누가 하나는 이렇게 치료 안 된다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모두 그렇죠. 도와줬다고 칭찬하겠구먼가.
1: 입소문을도 많이 나간다 이 약은.
0: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아이 모든 것이 다 동상을 될까 얼마나 사는 게 기분 나겠습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심장도 두자라는 사람인데 저는 검사 수치도 잘못하고 빈혈이 심하고 하니까 두자도 못했대는데 많은 것도 정말 약을 심장에 좋다는 약을 하지만 그래서 뭐 계속 먹으면 반복이 와서 병원에 수원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댄디 맞아야 되고 이러더란 말입니다. 게다가 이 약이 지금은 5년 이상 먹은 한 번 반복이 아니고 먹을수록 좀더 더 좋아지고
1: 그래 그래 오래 쓰지 않을까 모두 너무 좋아서
0: 예. 아 머리 말아가지고 잠자자지 뭐잘 소화되지 잘 배출하지 정말 다른 병도 따라서 좋아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세상에
1: 예.
0: 정말 이 너무 특효약이 다르고 이 소장약이 이만큼 없는데 여기 또 약재가 버물고 약이지 아이 그런 뭘까 그
1: 란 황진으로 들어간 게 이게 벌써 네 가지 들어갔습니다. 예, 연 황금이가.
0: 아이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뚫어주고 용해시키고 아이 그런
1: 통하게 하고
0: 통하게 하지 제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신경 활성 효성으로 제일로 하니까 우리 중풍 환자들 일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1: 그렇죠.
0: 세상에서만 좀만 이사들이 자기 병 치료한 제일 좋은 이사 용한 이사라지만 이 약은 정말 내게서는 제일 최고의 우리 정말 중풍 환자들에게는 최고 이상 약이라고
1: 자기 병을 치료 잘 되면은 다 최고 약이랍니다 그거.
0: 예, 네, 선생님 난 이래서 활동할 때마다 쌓느라고 쌓는데 내가 이렇게 써오니까 우리 친구가 지금 숨긴 그 뭔가 이 조카가 지금 이렇게 주진간이 있답니다. 내경색이 있는 데다가
1: 예.
0: 그래서 주진간 한다도 먹어도 되겠는지 해서 물어봐달래요.
1: 이게 간 우리 이 약은 이 간을 좋아지게 하는 약재가 일곱 가지 네.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밀방 처방입니다. 또 예, 그러기 네. 때문에 이 간 기능을 높여주며 간을 해독해주고 주진간이랑 지방간이랑 있는 분들한테 치료 효과가 아주 좋은 약입니다. 예, 그리고 네. 이 약은 약재가 특별합니다. 이 약재가 이 저 네. 어진간한 약재 몇 개를 담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약 효력이 아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까? 예?
0: 예, 예, 예.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약재가 뭐 이게 무슨 적게 들어가서 치료 잘 아야 되는가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0: 예, 예, 예.
1: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예, 고혈압으로 예, 고혈압 동안에 저희는 고혈압 약 먹고 산후한답니다.
1: 예.
3: 여기다가 시에서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전기 모다 소리도 나고 했더니, 이놈이 병원에 보이니까, 예, 지금 또 그렇답니다.
1: 예.
3: 이런 병 치료 못한다고 이사가 말합니다.
1: 그렇죠, 예.
3: 이렇게 소리 나다가, 예, 도망가기 힘들까 싶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소장약 간을 듣게 됐는데, 그게 당에서 제, 그런 방법으로 신경, 먹어본단 말씀 듣고 예. 약도 참을 비싸겠습니다.
1: 예.
3: 한 달 다 먹으니까 예, 손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손 좀 나아지는 게 알립니다.
1: 알립니다.
3: 예. 만에 완전히 지금 예, 벌려오는 소리하고 동심보다 소리 안 납니다.
1: 예.
3: 제가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3: 예,
1: 많은 약 중에서.
3: 제가 소리 살려서 예. 약을 깔다오 이 약 먹고 있는데 예, 혈압약을 뚝 떼버렸습니다.
1: 네.
3: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맨몸도 못 걷고 쉬고 제가 했는데 예, 지금 예, 맨디고로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아, 예.
3: 신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떠나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했습니다.
1: 아.
3: 그런데 지금 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합니다.
1: 예.
3: 우리 집에서는 예, 남편하고 둘이 같이 이 약 먹기 때문에 저런 여수가 배달받아왔는데
1: 예, 그 누기 싸겠으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3: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4: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1.4분기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3: 훈촌 경신 습지를 대표로 하는 생태 모델들은 생태적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환하면서 생태 우선 녹색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2: 제3회 동북도서 교육 방담회가 14일 장충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 들어 우리주 농림목축업 경제 운행 질과 효익이 증가되고 녹색순환 발전 리념이 뿌리를 내리면서 특색 현대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상대되고 특색 산업이 왕성한 발전세를 보여 대중의 쌀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의 질을 높이며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독특한 생태 자원에 의탁해 특색 농업 등 산업의 질 제고 효익 증대를 추진해 성장 핵심 엔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 가공기지 9개 표준 지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인삼 달걀 제품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장림입니다. 현재 사양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보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병아리 사양장을 증가하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지능화 사양과 특색 달걀 가공을 실현해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올렸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1억 2천만 원 올릴 수 있습니다. 목축 양식 산업이 가속도를 내는 동시에 인삼 산업도 발전 속도와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나 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도나시 윤덕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는 인삼 산업 재배, 연구개발, 제조 판매 전 산업 사슬을 연결한 기업으로 길림성 자홍삼 중점 연구기지이자 장백산 인삼협회 회장 단위입니다. 단연간 회사에서는 인삼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주력해왔으며 주로 홍삼, 흑삼, 원액 및 인삼 꿀편 등 정밀 가공 제품을 생산합니다. 년 초일에 회사에서는 전국 각종 전시 판매회에 적극 참여해 판로를 넓히는 동시에 흑삼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며 인삼 꿀편을 개량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윤덕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 판매 경리 묘군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개 우수 고객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생산액 약 200만 원 올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의 1.4분기 판매액은 100여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근 200만 원에 이릅니다. 1.4분기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그중 목축업 생산액이 10억 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해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의 87.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계속해 식량 안전, 특색 육성, 대상 건설에 초점을 맞춰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농업 종합 효익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농림목축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향촌 진흥에 지속적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근년래 우리 주에서는 녹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깊이 실천하면서 체계적인 보호와 과학적인 복원을 견지하며 습지관리보, 생태치리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생태바탕색을 수호했습니다. 훈촌 경신습지를 대표로 하는 생태모델들은 생태적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화하면서 생태우선 녹색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훈촌 경신습지에는 매년 봄철 가을철에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르다 날아갑니다. 올해 3월 참수리, 흰꼬리 수리들이 잇따라 도착했고 철새들이 하늘을 날아이는 장관은 연변의 생태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세계 3대 철새 이동 통로 중 하나인 경신습지는 명실상부한 철새의 낙원이자 유명한 조류 관찰, 촬영 명소로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배경에는 우리 주의 끊임없는 생태계 치리와 강력한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습지 복원과 생태 보호를 병행하고 습지 자연 보호구역 관리 보호와 식생 보호로서 전 사회에서 조류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생태를 지키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신 삼림팥줄소 민경 장창호입니다. 지금은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인기가 순찰하고 물가에는 이동 경무실 민경들이 근무하며 고공에는 클라우드 감시가 있습니다. 우리 습지의 환경도 점점 좋아져서 이 계절이 되면 많은 철새들이 습지로 이동해 서식하고 번식합니다. 지속적인 생태 보호는 뚜렷한 생물 다양성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훈촌 경신습지의 조류는 10여 년 전에 수십 종에서 200여 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국가 1급, 2급 보호 조류가 50종을 넘습니다. 좋은 생태 환경은 철새 경제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해 향촌 진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년 습지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촬영 애호가들은 주변의 음식, 민박, 교통 등 관련 산업의 빠른 발전에 조력해 향촌 관광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습지 생태 우세 의탁해 기러기 입살 등 생태 브랜드를 만들고 조류 관광 전용 로선을 개통하며 조류 관찰, 촬영 활동을 펼쳐 생태 우세를 발전 우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이 집 가까이에서 증수를 실현하도록 해 생태 보호와 경제 발전이 쌍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했습니다. 훈촌시 경신진 구사평촌 식당 경영자 량정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생태 재배를 권장하고 조류 관찰 관광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철새가 점점 많아지면서 마을에 사진을 찍고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점점 많아져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철새들이 날아드는 모습에서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모습까지 생태 보호에서 산업 진흥에 이르기까지 훈촌 경신습지의 변천은 우리 주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두개산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 안전 장벽을 공고히 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해 녹색이 고품질 발전의 가장 생동한 바탕색으로 되게 할 방침입니다. 5월 14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안도현 1건, 도나시 1건, 훈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소음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기타 오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제3회 동북도서교육박람회가 14일 장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 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에서 주도하고 연변이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길림민족녹음녹화출판사에서 함께 조성한 전국민족문자출판전시구역이 주회장 핵심구역에서 선보였습니다. 260평방미터의 몰입형 공간은 전국 소수민족문자출판의 정수를 응축해 개막 첫날부터 가장 인기를 끈 명소로 됐습니다. 전시구역에 들어서면 높이 3m가 넘는 원주형 도서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등 민족 문자판 중점 주제 출판물이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외로 장조고, 위그르, 조선어 등 10여 개 어종이 100여 종 정품 도서가 진열됐고 국가 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의 주제출판, 창작정품, 학술연구, 융합출판 등 분야의 최신 성과가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문자의 운치를 담고 도서로 정감을 전하며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고 함께 화려한 장을 쓰다를 주제로 정품 전시, 문화소통,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몰입형 전경, 소통체험 및 교육을 일체화한 다기능 복합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전시구 안에는 민족 문자, 문화창의 제품, 무형문화재 파생품, 출판 IP 상품 등이 풍성하게 전시돼 도서 플러스 문화창의 플러스 무형문화재 융합발전의 새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현장에는 상담시설이 갖춰져 도서 구매, 저작권 합작, 대상 연결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전시구역을 참관했습니다. 동북 삼성과 내몽골 자치구에서 손잡고 구축한 대표적인 문화성회로서 이번 동북도서교육박람회는 5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 로정에서 무수한 분투자들이 기층 일선에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고수로 담당을 해석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치 않은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변경에 뿌리 내려 본보기와 함께 특별 보도를 내와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기층 일선 사업열꾼들의 이야기를 알아보게 됩니다. 왕청현에는 주민들로부터 친근하게 조은석이라고 불리는 사회구역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18년을 하루와 같이 천문만호를 돌아다니고 여러 민족 대중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전국 로령모범이자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인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입니다. 왕청년 강북사회구역 홍성류 문화관 주민들이 함께 춤추고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아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사회구역의 책임자인 오선아는 민족 단결 시범거리 홍성류 생활관, 홍성류 문화관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시범거리의 벽화에는 여러 민족 대중이 손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홍성류 생활관의 식당은 노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됐습니다. 홍성류 문화관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정서적 교류를 더욱 깊이 하면서 민족 단결 한가족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류봉향입니다. 사회구역에서는 청년, 당원, 공청단원, 제대 군인들을 조직해 노인 장애인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봐줍니다. 이웃 돕기 활동 때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노인들의 집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오선아 서기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우리를 아주 관심합니다. 오선아의 사무실 책상에는 17권의 낡은 수첩이 쌓여 있습니다. 수첩에는 복도동이 안켜져요, 일자리 좀 찾아주세요, 약을 집에 가져다 주세요 등 주민들의 사소한 요구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수첩들은 그녀가 주민들의 일상을 마음에 품고 18년간 헌신해온 로정을 증명해줍니다. 오선아입니다. 저는 2008년에 사회구역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일하던 곳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1200가구를 맡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가정 방문을 시작해서 방문을 통해 모든 인구 정보를 갱신했습니다. 사업을 한 지 10년 정도 될 때 관할 구역 전체가 고층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오선아는 다년간의 사회구역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300 사업 방법을 혁신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오선아입니다.
사업 경험을 정리해서 300 사업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300 사업 방법은 100가의 모습을 그리고 100가의 걱정을 알며 100가의 정황을 요해하는 것입니다. 300 사업 방법의 하루 두 차례 방문과 같은 경우 각 격자장들은 매일 관할 구역을 돌면서 각 가정의 상황과 요구사항,

0: 급한 고민들을 파악하고 이를 모아 실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300 사업 방법의 인솔하에 지금까지 강북 사회구역에서는 루게로 100여 명의 공동건설 당원을 동원해 물자 10만 원어치를 기부하고 작은 서원 200개를 수령했으며 대중 연 5천여 명에게 봉사하고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큰일 15건을 해결했습니다. 2021년 강북 사회구역은 길림성 사회구역 7위 시범 단위로 선정됐고 2024년에 300 사업 방법은 연변주 풍격 경험 전용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18년간 오선하는 루게로 분쟁 500여 건을 조정해 작은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고 모순은 싹틀 때 해결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오선합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진심과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데로부터 사회구역 주민들의 인정을 받기까지 사회구역의 사업은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리념은 작은 일은 집을 나가지 않고 큰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선아는 18년간 기층에 뿌리 내려 여러 민족 대중에게 열심히 봉사해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5년 오선아는 전국 노령모범 칭호를 받아 연변주 기층 7위와 민족 단결 사업의 생동한 전형으로 됐습니다.
1: 용암의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일전 장촌시 동식물 공원에서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국의 관련 책임자는 인기 IP 설병 원숭이와 재미있게 교류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5월 13일까지 이 화제는 4일 연속 동성 인기 검색 1위를 차지했으며 조회수가 533만을 넘겼습니다.
0: 초여름 도나의 북상공원과 발해 광장은 녹색으로 가득하고 생태적이고 살기 좋은 경관으로 초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휴식 명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다채 연변 유래 수행 2026년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결 관광상품대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브랜드 설계류와 실물 상품류 우수작품을 모집합니다. 접수기한은 5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연변문화관광 연결관광 위챗 공식 계정에서 상품대회를 검색해 확인하면 됩니다.
0: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

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 드립니다. 길태 종이 진찰본은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종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종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종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

0: 방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무마다 초록이 짙어지고 곳곳마다 꽃향기가 가득한 5월입니다. 푸르름이 무르익어가는 요즘 같은 이 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정겨운 연변가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오늘 마련한 첫 곡, 하얀 구름처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그것은 바로 고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지는 노래 속에서 고향의 산천 초목을 잠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김소연 작사, 류영근 작곡의 내 고향을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는 바로 반짝이는 시냇물이 되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우리에게 잔잔한 속삭임을 말해주는 듯한데요. 이어서 준비한 노래를 들으시면서 니시나 가수의 정다운 목소리가 흐르는 물길을 따라 우리 마음까지 적셔줄 것입니다. 허밀한 작사 박광춘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태옥 작사, 최동혁 작곡의 네 품의 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에게 언기를 주고 포근히 안아주는 품, 행복의 요람이 되어주는 조국의 포근함을 임향숙 가수의 흥의겨운 목소리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은 세월에 맡기고 앞으로 살아갈 행복의 미래만을 그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어서 마련한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 인생사에서 공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염수원 가수가 부른 우리 인생사 잘 들어봤습니다. 고향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추억이 더 진해지고 애틋해지는 곳이죠. 행복의 추억들이 방울방울 맺힌 그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최선숙 작사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너와 나의 연변을 김선희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의 문...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상강중의관 개업 10주년 감사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상강중의관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소장의 동충하초 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 외 문의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 얘기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 하면은 전통 이야기에서는 강장 작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 그리고 폐하고 신장에 좋은 이런 약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회복시키고 집중력을 증가하고 피로 회복에는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하고 생명공학으로서 발효시킨 동충하초에 함유된 이런 풍부한 영양소하고 다양한 생리활성물질들은 지금 현대의학으로 추출해서 발효 동충하초 균분으로서 많은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많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면서 노화도 방지하고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도 합니다. 그리고

0: 두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하고 각종 다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도 예방하고 알레르기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저항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예,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 오래 쓰다 보면은 나는 음식도 과민하고 자꾸 계절을 따라 과민하는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능은 뇌 기능을 강화시키고 뇌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이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향상되고 불면증을 치료하면서 일상적인 이런 생활을 하는 데서 많은 삶의 질이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타민 B하고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회복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2: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예, 3년 넘어 먹었습니다.
0: 네.
2: 참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은 예, 서장 고원 4,500m 높은 고원에서 자라는 약이라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자라는 약으로서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만이 자라고 예, 딴 약은 자라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악열한 곳에서 자란 약이라 더구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효해서 한 약이라 더욱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2: 우리 내외는 예, 이 약을 예, 이미 3년 넘어 먹었기 때문에 예, 건강을 다 찾았습니다.
0: 네.
2: 그렇지만 예, 계속 지금 빼놓지 않고 날마다 예, 한 봉다리씩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우리 이모가 예,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이 약을 소개해서 예, 잡수고 있는데 예, 많은 방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2: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예, 심장이 아주 나쁩니다.
0: 네.
2: 그래가지고 예, 숨이 차고 또 놀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한 달 넘어 먹으니까 아, 이 증상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2: 예, 그런데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예, 기관지가 나쁘고 예, 감기만 오면 예, 기침하고 방광이 나빠가지고 예, 기침하면 예, 소변이 절로 모르게 예, 자꾸 나가고 해서 예, 영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에 예, 심장이 좋아지면서 예, 자연의 콩팥이도 좋아지면서 예, 이 증상이 해결됐습니다.
0: 네.
2: 예. 네, 그리고 예, 밥을 예, 먹지 못해서 위가 나빴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예, 밥맛이 돌면서 예, 지금은 예, 밥을 잘 사시니까 예, 정신하고 힘이 난답니다.
0: 네.
2: 네. 예, 그래서 예, 한국에 가 있는 딸이 지난 여름에 왔다가, 어우, 엄마, 어쩌기 이렇게 건강해졌냐고. 그래서 야, 아무게 이렇게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먹으라 해서 그거 먹은 게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예, 자기도 한국가 일하는 게 맥이 없고 전에 그렇다 하면서 엄마 그거 나도 사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예, 아웃가고 예, 사가지고 갔는데 예, 요즘 전화 오기로 예, 그거 오전 다 먹어가니까 예, 요래도 가고 싸 보내랍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예, 우리 이모도 아홉 가구 싸고 우리 저 조카도 예, 열아홉 가구 싸서 보내려고 예, 오늘 전화하는 겁니다.
0: 예, 그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예, 예 선생님, 예. 앞선에도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저도 동충하초를 먹는 사람입니다. 예, 동충하초는 예, 해발 4,500m 고산지구 있어 자라는 약재배가 누구든지 예,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자란 약이 됐어요. 그리고 발효란 약이 되놨어요. 약이 효과가 예, 특별히 좋습니다. 저는 예,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두근두근 함에 속이 황당하던 게, 이런 증상이 좀 많이 개선 가져오고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숨이 칵 막히는 것

0: 그러니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구성상이 없어서 쌤까.
1: 네.
0: 예, 그리고 혈압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래 계속 골이 아프고 정신 땡하미 그래 울증도 오는 것처럼 이래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울증 증상도 없어지니까 되나이 기억력도 오고 이렇게 에,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은 게 영정신하고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래 지금 이 얼굴 활동이 있어가지고에 에, 저기 에, 그 활동이 좋은데 활동에 참가해가지고에 약을 살려고 합니다.
1: 예.
0: 그래 얼굴 전에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약은 조금 있는데.
1: 예. 2836-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2: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0: 고맙습니다.
2: 네.
1: 아, 그리고 우리 발효시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은 혈압이 높거나 혹은 혈당이 높은 분들, 예,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2: 네.
1: 예, 지금 오랫동안 혈압약을 드시거나 또 이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이 한때는 드셔서 효과를 보다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잘 이 온정이 안 되죠.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같이 드신다 할 때에는 혈당 수치도 안정시키고 당뇨병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전 동충하초 좀 오래 썼습니다.
1: 네.
3: 이전에 이 동충하초 쓰이더니 아예 몇 년 동안 저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온몸에는 항상 허열이 나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마르고 저는
1: 네.
3: 심장하고 폐가 동시에 아이져와가지고 그 폐 수술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1: 네.
3: 근데 내가 나이도 많고 체질도 약하고 이런 상태에서 수술까지는 싫고 그래서 그냥 약으로 치료해 보려고 서리 병원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다음에 중의원의 약으로 또 안 되니까 광고에서 나오는 좋다는 약을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근데 치료는 못했습니다.
1: 네.
3: 그러다 서리 선생님들이 그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 서리 동충하초 쓰기 시작했는데 점차 나아져가지고 이제는 한 3년이 넘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나 지금은 기본상에서 뭐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1: 네.
3: 예. 네. 이렇게 동충하초는 4,500m 높이 이런 과원에서 그 다음에 여름에는 풀로 벽에는 벌레로 자라고 특히 동충하초는 우리가 다른 약에서 들어 못 보던 그 발효한 약물이고 또 30배의 효과를 더 보는 이런 중요한 약물이 또 다른 약물이 없는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약 앞에 써도 아이 되던데 이 동충하초를 쓰니까는 치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3: 그다음에 예, 동충하초를 쓴 후에는 정말 저는 어떤 3년 동안 감기에도 아이 걸린다. 아이
1: 네.
3: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느 5년이고 또 많은 약을 써봤지만 정말 진짜 내한테 맞고 치료가 되는 약을 만나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저는 이 동충하초는 나한테 진짜 최고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3: 그러면서 예, 저는 제 인생에서 계속 쓰려고 열심히 쓰려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이 동충하초는 제가 써보니까 나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그렇게 경제상에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네.
3: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전에는 여기저기 많이 아프니까 약물도 여러 가지 많이 써서 상당히 약 먹기도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 동충하초 한 가지만 먹으니까 약 먹기도 영 편한다.
1: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3: 예. 예. 예. 이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약을 만났는데 저는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1: 네. 예, 그 지금 예. 활동이 또 예, 이전보다 예. 다 더 큰 활동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예,
4: 선생님.

0: 고 하십니다. 대님 저만 가면 저도 예 이렇게 동충하서 쓰고 하십니다. 야 저는 예, 이전에 아때 다리 넘어져서 다친 게 언제 나먹을 놓거나 예, 그 다리 아프고 그러더니 또 허리까지 얼리 아픕니다. 예. 예. 다리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저는 저만 가면 많은 약을 썼습니다. 이런 뿜기도 사도 맞아보고 맞을 때 뿌이지 쓸데 없을 때 그리고 고약도 싸서 붙이고 해도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 모양입니다. 저는 선생님 강의 듣고 예, 동청하서 예, 쓰기 시작했는데 예. 야, 이 허리 다리 아픈 게 나사 인차 나사 집니다 저는.
1: 예. 그 골밀도를 높여줍니다. 예.
0: 예. 글쎄 그래 어야 내 그래 이거 나는 어서 나 먹어 늙어 놓고 나 언제 이래 내 이거 야 이제 거짓말 하면 어찌겠는가 한 게 글쎄 이렇게 다 걸어댕기고 오늘 아, 허리에 아이 아프고 얼마 더운도 모르겠습니다.
1: 예.
0: 이렇게 매일 이리 댕기면 저는 운동합니다.
1: 예. 운동해야 돼요.
0: 영 좋다 말입니다. 이게 저만 가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되는데 좋고 그리고 또 혈압도 되고 예. 입맛이 떨어져서 예. 밥맛이 없어 이러더니 오늘은 입맛이 돌아가서 뭐나 다 맛있고 뭐 그렇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리 더욱 안 해요. 좋게 됐어요. 이번에 또 우리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1: 네.
0: 그래 놓고 저는 또더 싸서 계속 견제해서 나는 이 한 가지로만 이렇게 치료 잘할까나 예. 고맙고 있는 명약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예.
0: 그래 저는 계속 견제했으길래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견제했을 분들은 이 활동이 클때 참가하면 좋습니다. 예.
0: 예. 예. 얼마 좋습니다. 예. 예.
1: 그래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알만합니다. 283-0666.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3: 예. 저도 똑충한 초발에 견포 먹는 한자입니다. 네, 예, 이거 전에 한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이제.
1: 네.
3: 예, 이거 먹기 전에 내가 참 힘들다는 게 가슴이 계속, 심장이 계속 후들후들거렸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면 잠을 못 자고, 예, 이렇게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1: 네.
3: 자, 때문에 꿈이 자꾸 오지, 식은 땀을 흘리지, 여러 해를 고생해서 진짜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네.
3: 잠 못 자지, 먹지 못하지 하니까 정말 그러니 한 20건. 20건 내리 됐습니다.
1: 네.
3: 예. 그래, 약을 많이 써도 낫지 않던 게, 내 우연하게 이 방송 듣고서 이 동춘아 저 발효 견분에 대해서 들어봤단 말입니다.
1: 네.
3: 근데 들어본 게, 용 약이 다른 약과 틀리게 용 두기하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예, 네.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불로 뭐. 다관 어쨌든 특이하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이거나 먹어보자고 소리 접해 먹어봤는데 아 진짜 이거 먹고 소리 수선이 이 가슴이 후들거리며 잠 못 자던 게 이게 해결됐단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러니까 어찌 좋던지 그러면 계속 가슴이 더블룩하며 예, 밥맛도 없고 하던 게 밥이 진짜 지금 너무 맛있습니다. 원 상태대로 군이 돌아왔습니다.
1: 네.
3: 밥 잘 자지 밥을 잘 먹지 하니까.
1: 네.
3: 예, 그리고 이 소변도 그 거품이란 나가는 건 진짜 신경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1: 네.
3: 그 소변 거품 나가는 것도 해결됐지 대변도 형태 없는 거 봤지 자관 여러모로 골관절도 이렇게 좀 아이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이게 자관 좋단 말입니다.
1: 네. 네.
3: 예, 그래서 활동이 좋을 때 조금 더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이 동충하초원 예. 약제도 효과 좋은데다 또 발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모로 작용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283-0666번에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4: 예, 나도 동충하초 바라보는 수가 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이거 먹기 전에 이렇게 심장에 후두두 하면서 얼리 숨 쉬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영 바쁘던 게 이 약을 며칠 안 먹었는데 이게 비가 이렇지 않을까?
1: 네.
4: 이게 정말 약인 약이다 정말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머리 땀 났어요. 머리 원래는 땀 그렇게 아예 흘렸습니다. 그런데 머리 밑에 다 젖지 않을까 글쎄.
1: 네.
4: 뭐 별로 탔네. 이 약해서 이런가 어쩌던가 이랬는데 동차가서 바라본 먹은 다음에 아예 그 어디 간다는데 없이 땀 싹 굳어지

0: 그러니까야 이야기 정말 처음 이야기입니다. 정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처럼 이렇게 높은 고원에서 난 푸대 그런지 야 정말 효과 빠르고 여름에는 영 좋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난이 엉거리부터 내리에 찡찡 이렇게 절해가지고 예, 걸자에 조금 때 앉아서 안세 앉아에 끓여야 걸었습니다. 근데 예, 그것도 지금 예, 엉거리부터 내려주니 이 안주 영 아이를 없는데 뭐 발목 있는 거꾸지네 이렇습니다. 이 거전 점점 먹으면 이렇지 그 말입니까? 예. 그리고 예, 야, 내게 이 약도 희귀한 약이랍니다. 손발을 실어가지고 예, 정말 입을 밑에서 이 여름에도 예, 계속 이래 주물고서 녹이고 이랬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손은 지금 여전히 확실히 땀 막 납니다.
1: 예, 예.
0: 그 발은 예, 아직은 좀 찬데 그렇게 막 주물고 이럴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1: 예.
0: 야, 그러니까 이 약에 한 가지 약을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선생이 정말 강의 맞습니다. 한 가지 약 가지고 이렇게 다 어장육복 태워를 한다대 정말 맞습니다.
1: 네.
0: 그래갖고 예, 부담이 없지 않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먹으면 어느 날에 약이 먹단 이 근심이 없지 않까.
1: 네.
0: 그것도 영 부담인데 야, 이 약이 정말 우리 노인들이 먹기에는 예, 정말 1등 약입니다.
1: 네.
0: 난 이번 활동 좋을 때에 좀 싸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맞습니다. 병도 치료하고 예, 양생 복원도 되고 예, 무병장수 할 수 있게 하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인 분들에게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좋은 약 강의해 줘서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부는 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중년 분들이 예,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우리 혈압이라 할 때에는 중풍을 일으키는 데서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면은 이 혈압이 불안정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 때문에 우리 중년 분들이 누구나 좀 피해 가기 어려운 이런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발효 동충 하초 균부는 우리 중년 분들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하고 이난병을 치료도 하면서 양생 복원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하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 네.
3: 에, 그리고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에, 사실상 우리 기혈 순환이 안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몸에 만성염증이라 할 때에는 무균성염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무균성염증은 체질이 허약해지면은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2: 네.
3: 에, 때문에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

0: 예, 쓰다 보면은 이 관절도 같이 좋아집니다.
1: 네.
0: 예, 대부분 지금 관절이 모순되는 것도 있거니와 오랫동안 이 마모가 되다 보면은 또 이 관절 내강 안에 염증이 생깁니다.
1: 네.
0: 예, 이런 염증 우리 무균성 염증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하조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관절염이라든가 혹은 염증성질환, 예, 염증성질환 우리 러인분들을 보면은 이 치주염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예, 이 치아가 문제 있거나 혹은 인후가 문제 있거나 그리고 우리 내장에서 여기저기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 효과는 예, 이미 인정이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전반적인 간 건강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지금 우리 냄새가 들면서 오장에서 가장 먼저 늙는 장기가 간입니다.
1: 네.
0: 간이 일단 늙으면은 노화가 되고 퇴화가 된다 할 때에는 우리 인체의 가장 먼저 독소 해독이 안 됩니다.
1: 네.
0: 예, 독소 해독이 안 되고 우리 인체 내에서 이 간에서는 500여 가지 일을 합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면은 남보다 예, 병치레도 많이 하고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노화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은 이 간 기능을 예, 촉진하고 간세포를 포해서 지방간, 알코올간, 간경화 치료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예, 지금 우리 여성분들은 대부분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예, 우리 50대 후에는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은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면서 해독 기능이 떨어집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는 이 간 건강에도 아주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으면서 피부 탄성을 높이고 개선하면서 이 피부에 잡티가 있거나 혹은 주름이 많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하면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0: 예, 사실상 우리 오장에서 보면은 이 피부는 폐하고 관계 많습니다.
1: 네.
0: 예, 우리 폐에서 기능 보면은 이 피부하고 머리털이가 이 폐 기능이 약하면은 같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 동충하초는 폐하고 신장, 예, 그리고 심장하고 콩팥 이렇게 연관시켜서 기능을 같이 높여주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 피부 미용에 작용하는 그 원리를 보면은 우리 동충하초에는 피부에 좋은 영양분도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젊어진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연소시켜서 체중 감량 효과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지금 나는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자꾸 살이 지고 체중이 오른다. 예, 이런 분들은 우리 체지방을 또 연소시키지 못하고 신진대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다 보면은 예, 체중 조절도 된다 이런 효과도 봅니다.
2: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문의서나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석화 작사 어동식 작곡의 오늘 속에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찾는 마음이 담긴 따뜻한 가요입니다. 김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강룡화 작사, 방룡철 작곡의 청계수 준비했습니다. 맑고 고운 물결처럼 깨끗하고 정겨운 마음을 전해주는 감성적인 노래죠.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에 창작된 디몬 작사 황기욱 작곡의 숙명 준비했는데요. 운명을 노래하며 깊은 울림을 주는 가요. 그 시절 인기몰이를 했던 가요입니다. 김상훈,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석화 작사 한병락 작곡의 추억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추억은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가요는 선생님의 사랑 속에서 즐겁게 뛰놀고 공부하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가요입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 창작된 최 기자 작사 안계린 작곡의 그 시절이 그리워 준비했습니다. 잊지 못할 옛 시절의 모습과 소중한 사람들,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는 가요, 최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 장작된 주룡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의 푸른 하늘 보내드립니다. 넓고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깊은 사랑을 노래하며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가요입니다. 김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솔 이상각 작사 리니 작곡의 떼목이 내린다 보내드립니다. 작품의 첫 시작부터 고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들으면 시원하고 자유로운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꿈은 결국 찾는 것이 아니라 걷는 길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래 김영태 작사 방화 작곡의 꿈을 찾아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누나는 때로는 내 인생의 등대와 같아서 험한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줍니다. 아래 김동호 작사, 송열 작곡의 누나를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전옥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황매화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소개해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해드리던 연기 입감 구복액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도 좋고 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뇌 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이 특정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철룡 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 그리고 17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황제 자리에도 60년 넘어 있었습니다. 63년 거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중 황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란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국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겠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이 사람 말입니다. 한 분이 순천자라고 이분이 이사인데 이분이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이 약을 내렸는데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런 이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세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근뇌 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아교제약공장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

들어봤을 겁니다. 예.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아교공장이라고 해서 둥어어조 하는데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둥어어조 지하

0: 네.
1: 나올 수도 있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다발성이긴 셋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서변이면 다 봤습니다.
0: 네.
1: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뭐냐 한다.
0: 벌써 너 어디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너 발주 빙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기억력이 많이 감퇴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이.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서면 그 자수 때문에
0: 네.
1: 할 수 있습니까?
0: 예, 이런 기억력 감퇴증이나 나와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고파진다. 특히 고파진 나쁜 사람들이 나와서가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공파치료, 비장치료, 간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계통 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거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가병이 있다, 여기에 특히 더 좋습니다.
1: 아, 잘 알았습니다. 그럼 네.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풍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거 내봐서 하는 썼던 환자입니다.
0: 네.
3: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 정도만의 공장이 더 좋은 데서 이 약 만들었습니다. 예?
0: 네, 동어 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제약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제약공장.
3: 네, 지금 선생님 또 이, 지금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이전 안 살고 넣는데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이 약으로 잡숴보시오. 효과 다르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것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우리 언니, 어서는 금년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미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처음 미네 못습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꾸 예, 조금 이렇게, 그 뭐, 치매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치매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에 자꾸 닭가슴을 한단 말입니다.
0: 네.
4: 이렇게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약이?
0: 그런 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 약은 전문적인 건내보신환이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강증이 있고 경력이 까딱까딱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 비장 것은 다 좋아지죠.
4: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언니 한 조금 처음에 조금 써서 잡숴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게 같은 경력이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마라 예 그래 수고하시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콩팥에서 만들어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콩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 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5: 저는 코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0: 네.
5: 이런 병에 대해 걸린 곳이 안 있으면 어떻습니까?
0: 아주 좋습니다.

0: 아, 보신원이라는 게 진짜 콩팥입니다. 이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담배, 그 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입니다. 예, 젖들고. 이게 다 콩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1: 네.
2: 어서서 받아 쓰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쇄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콩팥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콩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콩팥, 간, 비장을 치료해야만이 콩팥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란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저 치매 한 가지 아닙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말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이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콩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형격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뭔가? 콩팥이 허한 증상이 다옵니다. 선시. 콩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더 품에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 요추간 반돌출이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콩팥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콩팥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콩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록용입니다. 홍삼록용 좋은 건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로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록용,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결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록용 못 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록용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록용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이 근뇌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든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징인화라든가 징인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징인화라든가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0: 인가양이 병영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병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로경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콩팥이도 문제에서 비위가 나쁘고 심장이 나쁘고 폐 나쁘고 뭐 어디에 문제입니까?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오전은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로경 쓰자 이 말입니다. 예? 홍삼로경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그러니까 내는 조직 위축거종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건뇌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산토

0: 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지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지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심장하고 콩팥이 부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이게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잔소야 항상 이게 썩고 그렇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키워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 마세요. 영 대학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렇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은 소화도 안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수 그래도 일정상 좀 이렇습니다.
0: 예.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그냥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잤는데 다 여섯 번이 봤습니다. 범사변은
0: 범사변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죽지 않습니다.
2: 그러다 구하였습니다부터 범사변에 정말 한 번 날이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참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고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0: 그런다.
2: 효과 좋으니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그 이번에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우리 이모가의 영지 입간 구멍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은 어제는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재니까 그게 좋아 나십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어통이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0: 이 유리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나는 깐님 뭐 구별수고 이거 정말 많이 합답하셨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신체검사인데 어제 화암당 가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0: 어찌 많이 좋겠습니다.
2: 구별이 대단하셨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안 네. 정말 오늘 이날이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수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게 정말 나가봅시다. 지금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이
0: 네, 그렇죠. 네. 건강 네. 좋아서 다른 거 말해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2: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예.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2: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천하 어때 거기까지 어찌나 거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0: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2: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0: 여자라.
2: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의 물이라 하면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엿봐서 어, 물이 다 따뜻했네. 이래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어,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1.4분기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3: 훈촌 경신 습지를 대표로 하는 생태 모델들은 생태적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환하면서 생태 우선 녹색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2: 제3회 동북도서 교육 방담회가 14일 장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 들어 우리 조 농림목축업 경제 운행 질과 효익이 증가되고 녹색 순환 발전 리념이 뿌리를 내리면서 특색 현대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상대되고 특색 산업이 왕성한 발전세를 보여 대중의 쌀 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의 질을 높이며 돈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0: 독특한 생태 자원에 의탁해 특색 농업 등 산업의 질 제고 효익 증대를 추진해 성장 핵심 엔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 가공기지 9개 표준 지능형 닭장이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인삼 달걀 제품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창림입니다. 현재 사양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병아리 사양장을 증가하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지능화 사양과 특색 달걀 가공을 실현해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올렸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1억 2천만 원 올릴 수 있습니다. 목축양식 산업이 가속도를 내는 동시에 인삼 산업도 발전 속도와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도나시 윤덕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는 인삼 산업 재배, 연구개발, 제조, 판매, 전 산업 사슬을 연결한 기업으로 길림성 자홍삼 중점연구기지이자 장백산 인삼협회 회장 단위입니다. 단연간 회사에서는 인삼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주력해왔으며 주로 홍삼, 흑삼 원액 및 인삼 꿀편 등 정밀 가공 제품을 생산합니다. 연초일에 회사에서는 전국 각종 전시 판매회에 적극 참여해 판로를 넓히는 동시에 흑삼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며 인삼 꿀편을 개량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윤덕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 판매 경리 묘군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개의 우수 고객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생산액 약 200만 원 올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의 1사분기 판매액은 100여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근 200만 원에 이릅니다. 1사분기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그중 목축업 생산액이 10억 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해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의 87.4%
1: 철철에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모모르다 날아갑니다. 올해 3월 참수리, 흰꼬리 수리들이 잇따라 도착했고 철새들이 하늘을 날아이는 장관은 연변의 생태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세계 3대 철새 이동 통로 중 하나인 경신습지는 명실상부한 철새의 락원이자 유명한 조류 관찰, 촬영 명소로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배경에는 우리 주의 끊임없는 생태계 치리와 강력한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습지 복원과 생태 보호를 병행하고 습지 자연 보호구역 관리 보호와 식생 복원 강도를 끊임없이 높여 생태보호 붉은선 비율이 전성 1위로 상승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루게로 약 5천 헥타르를 림지, 초지, 습지로 복원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철새 5위 일체 보호 련동 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습지 중점 구역에 레이더 감시, 이동 경무실, 무인기 순찰 설비를 배치해 전천후 전면 피복 지능형 생태 감측 방호망을 구축함으로써 철새의 서식, 번식에 튼튼한 안전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기제를 1층 완선했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상업 보험을 구매하고 신속한 배상 통로를 내와 생태 보호와 대중의 생산 생활 수요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췄습니다. 이로써 전 사회에서 조류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생태를 지키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신 삼림팥줄소 민경 장창호입니다. 지금은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인기가 순찰하고 물가에는 이동 경무실 민경들이 근무하며 고공에는 클라우드 감시가 있습니다. 우리 습지의 환경도 점점 좋아져서 이 계절이 되면 많은 철새들이 습지로 이동해 서식하고 번식합니다. 지속적인 생태 보호는 뚜렷한 생물 다양성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훈춘 경신습지의 조류는 10여 년 전에

수십 종에서 200여 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국가 1급, 2급 보호 조류가 50종을 넘습니다. 좋은 생태 환경은 철새 경제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해 향촌 진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년 습지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촬영 애호가들은 주변의 음식, 민박, 교통 등 관련 산업의 빠른 발전에 조력해 향촌 관광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습지 생태 우세 의탁해 기러기 입살 등 생태 브랜드를 만들고 조류 관광 전용 로선을 개통하며 조류 관찰, 촬영 활동을 펼쳐 생태 우세를 발전 우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이 집 가까이에서 증수를 실현하도록 해 생태 보호와 경제 발전이 쌍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했습니다. 훈촌시 경신진 구사평촌 식당 경영자 량정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생태 재배를 권장하고 조류 관찰 관광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철새가 점점 많아지면서 마을에 사진을 찍고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점점 많아져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철새들이 날아드는 모습에서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모습까지 생태 보호에서 산업 진흥에 이르기까지 훈촌 경신습지의 변천은 우리 주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두개산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 안전 장벽을 공고히 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해 녹색이 고품질 발전의 가장 생동한 바탕색으로 되게 할 방침입니다. 5월 14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안도현 1건, 도나시 1건, 훈촌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소음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기타 오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제3회 동북도서교육박람회가 14일 장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 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에서 주도하고 연변이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길림민족녹음녹화출판사에서 함께 조성한 전국민족문자출판전시구역이 주회장 핵심구역에서 선보였습니다. 260평방미터의 몰입형 공간은 전국 소수민족문자출판의 정수를 응축해 개막 첫날부터 가장 인기를 끈 명소로 됐습니다. 전시구역에 들어서면 높이 3m가 넘는 원조형 도서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등 민족문자판 중점주제 출판물이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몽골어, 장조고, 위그르, 조선어 등 10여 개 어종의 100여 종 정품 도서가 진열됐고 국가 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의 주제 출판, 창작 정품, 학술 연구, 융합 출판 등 분야의 최신 성과가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문자의 운치를 담고 도서로 정감을 전하며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고 함께 화려한 장을 쓰다를 주제로 정품 전시, 문화소통,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몰입형 전경, 소통 체험 및 교육을 일체화한 다기능 복합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전시구 안에는 민족 문자, 문화 창의 제품, 무형문화재 파생품, 출판 IP 상품 등이 풍성하게 전시돼 도서 플러스 문화창의 플러스 무형문화재 융합 발전의 새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현장에는 상담시설이 갖춰져 도서 구매, 저작권 합작, 대상 연결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전시구역을 참관했습니다. 동북 삼성과 내몽골 자치구에서 손잡고 구축한 대표적인 문화 성회로서 이번 동북 도서 교육 박람회는 5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 로정에서 무수한 분투자들이 기층 일선에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고수로 담당을 해석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치 않은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변경에 뿌리 내려 본보기와 함께 특별 보도를 내와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기층 일선 사업열꾼들의 이야기를 알아보게 됩니다.

0: 왕청현에는 주민들로부터 친근하게 조은석이라고 불리는 사회구역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18년을 하루와 같이 천문만호를 돌아다니고 여러 민족 대중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전국 로룡모범이자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인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입니다. 왕청현 강북사회구역 홍성류 문화관 주민들이 함께 춤추고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아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사회구역의 책임자인 오선아는 민족단결시범거리 홍성류 생활관 홍성류 문화관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시범거리의 벽화에는 여러 민족 대중이 손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홍성류 생활관의 식당은 노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됐습니다. 홍성류 문화관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정서적 교류를 더욱 깊이 하면서 민족 단결 한가족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류봉향입니다.
1: 지지.
0: 사회구역에서는 청년, 당원, 공청단원, 제대 군인들을 조직해 노인, 장애인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봐줍니다. 이웃 돕기 활동 때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노인들의 집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오선아 서기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우리를 아주 관심합니다. 오선아의 사무실 책상에는 17권의 낡은 수첩이 쌓여 있습니다. 수첩에는 복도등이 안 켜져요. 일자리 좀 찾아주세요. 약을 집에 가져다 주세요 등 주민들의 사소한 요구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수첩들은 그녀가 주민들의 일상을 마음에 품고 18년간 헌신해온 로정을 증명해줍니다. 오선아입니다. 저는 2008년에 사회구역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일하던 곳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1200가구를 맡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가정 방문을 시작해서 방문을 통해 모든 인구 정보를 갱신했습니다. 사업을 한 지 10년 정도 될 때 관할 구역 전체가 고층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오선아는 다년간의 사회구역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300 사업 방법을 혁신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오선아입니다. 사업 경험을 정리해서 300 사업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300 사업 방법은 백가의 모습을 그리고 백가의 걱정을 알며 백가의 정황을 요해하는 것입니다. 300 사업 방법의 하루 두 차례 방문과 같은 경우 각 격자장들은 매일 관할 구역을 돌면서 각 가정의 상황과 요구사항, 급한 고민들을 파악하고 이를 모아 실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300 사업 방법의 인솔하에 지금까지 강북 사회구역에서는 루계로 100여 명의 공동건설 당원을 동원해 물자 10만 원어치를 기부하고 작은 서원 200개를 수령했으며 대중 연 5천여 명에게 봉사하고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큰일 15건을 해결했습니다. 2021년 강북사회구역은 길림성 사회구역 7위 시범 단위로 선정됐고 2024년에 300 사업 방법은 연변주 풍교 경험 전형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18년간 오선아는 루계로 분쟁 500여 건을 조정해 작은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고 모순은 싹틀 때 해결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오선아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진심과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데로부터 사회구역 주민들의 인정을 받기까지 사회구역의 사업은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리념은 작은 일은 집을 나가지 않고 큰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선아는 18년간 기층에 뿌리내려 여러 민족 대중에게 열심히 봉사해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5년 오선아는 전국 로룡모범 칭호를 받아 연변주 기층 7위와 민족 단결 사업의 생동한 전형으로 됐습니다.
2: 용암의 재간초리 뉴스입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일전 장촌시 동식물공원에서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국에 관련

0: 책임자는 인기 IP 설병 원숭이와 재미있게 교류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5월 13일까지 이 화제는 4일 연속 동성 인기 검색 1위를 차지했으며 조회수가 533만을 넘겼습니다.
1: 초여름 도나의 북상공원과 발해광장은 녹색으로 가득하고 생태적이고 살기 좋은 경관으로 초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휴식 명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다채 연변 유래 수행 2026년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결 관광상품대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브랜드 설계류와 실물 상품류 우수작품을 모집합니다. 접수기한은 5월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연변문화관광 연결관광 위챗 공식 계정에서 상품대회를 검색해 확인하면 됩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녘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네, 연결시 중관촌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0: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 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이고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전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원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지부실을 알고입니다.
0: 네.
1: 유치는 주목대시가 남쪽에.
0: 네.
1: 남층 집의 평파가 한 100평방 되고,
0: 네.
1: 2층 집에 한 4, 500평방 되고,
0: 네.
1: 마다 한 3,000평방 되고,
0: 네.
1: 이게 주로 창고, 창고가 필요합니다. 큰 인력이 돼서.
0: 네.
1: 그리고 가전시설 했는데, 5층 집에 쉐어줄게 하나 있습니다.
0: 네.
1: 예.
0: 네.
1: 소형시장 동쪽에 또 텐트로 팔 게 있습니다.
0: 네.
1: 예.
0: 네.
1: 연결전화는 1로,
0: 네.
1: 2678-3177번.
0: 1552678-3177번요.
1: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요. 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연길해관 남쪽현에 위치한 살림집을 세줍니다. 네, 6층이고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침실 한 칸이 있고요.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되고요. 네, 국유 토지여서 명리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가해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혼촌에 있는 집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면담이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1677-0378번, 1361677-037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지급하는 정보를 내려갑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제 위치는 전남에 있는 대동국 기상국 부근에 있는 텐신 쇼치 3층입니다.

0: 네.
1: 예, 면세가 61평 좀 더 되고요.
0: 네.
1: 한국집입니다.
0: 네.
1: 량수 2평이고요.
0: 네.
1: 뒤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0: 네.
1: 시장도 가깝습니다.
0: 네.
1: 예, 연기 전화는 156
0: 네.
1: 0050 9121번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800원가량 되는 환자용 침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네바퀴용 밀차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길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집을 세수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이외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상하수도가 고장난 것을 수리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주재정국 부근의 전신서구역에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네, 남북이 통한 집이라서 통풍도 아주 잘 되고요.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요. 네, 물건 저장할 수 있는 네, 창고가 또 북쪽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야시장도 가깝고요.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2: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네모 양로원에선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 1959번 1370443 1959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꾸준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여기는 홍천인데.
1: 네.
0: 저는 맹인입니다.
1: 네.
0: 뭐, 상세한 건 면담을.
1: 네.
0: 알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경계 전화는 136.
1: 네.
0: 1077.
1: 네.
0: 0378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예,
1: 네.
0: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그 집을 팔고자.
1: 네.
4: 위치는 하남에.
1: 네.
4: 시발시장 근처에 있어요.
1: 네.
4: 7층 집에 5층이고.
1: 네.
4: 면적은 70평입니다.
1: 네.
4: 연락처는 요빠빠.
1: 네.
4: 4473.
1: 네.
4: 삼빠주빠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4: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연결시 중관촌 사쪽 견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5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

0: 08-4436-6118번입니다. 훈촌에 있는 맹인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면담이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연결시 새 수상시장 대상 건설이 한창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6월 말에 준공되어 사용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연결시 새 수상시장 대상은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곡하로 남쪽, 원달 주거단지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가 좋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건물 층수는 3층이며 도로, 로컬 등 실외 공용시설을 부대적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대상이 2025년 6월에 착공 이후 건설 단위는 공사지를 엄격히 관리하고 공사기간을 다그치며 공사 배치를 과학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건설계획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현장 도로 기초 및 가로등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시장 정문, 본관 현관, 봉사용 건물 및 내부 인테리어 시공을 전면 완수하고 준공 교부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도시의 민생 편의 상업 배치가 한층 보완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소비 체험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2025년도 길림성 소비환경지수 평가보고가 일전에 정식 발표됐습니다. 연변주 소비환경이 종합지수 89.2점으로 전성 2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비혁신지수는 94.2점, 소비만족지수는 93.5점으로 모두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주의 소비환경지수 평가 결과는 3년 연속 전성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환경 건설 성과는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주시장 감독관리

부문에서는 사업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소비 권익 수호, 신심 진작, 환경 승격 등 중점 사업에 초점을 맞춰 감독 관리 봉사 체계를 끊임없이 완성해 우리 주 소비자 권익 보호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추동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소비 보장, 소비 품질, 소비 안전, 소비자 권익 수호, 소비 혁신, 소비 만족의 6개 부문을 에워싸고 지표 체계를 구축했으며 소비 분야의 빅데이터에 기반해 업종 발전 추세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판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공식 평가 보고를 형성했습니다.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집을 새로 주려 합니다.
0: 네.
1: 예, 새로 주는 위치는 예, 하남 해관 남쪽에.
0: 네.
1: 예, 층수는 6층입니다.
0: 네.
1: 면적은 65평방이고 2스위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안에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하고 가구가 다 구성합니다.
0: 네.
1: 연계전화에 요산바.
0: 네.
1: 433지우.
0: 네.
1: 5613.
0: 5613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새로 수정된 약품관리법 실시 조례가 5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일전에 의약품 판매업체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약품관리법 실시 조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새로 수정된 약품관리법 실시 조례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제정하여 제3측 플랫폼의 주체 책임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판매 요구를 강화했으며 온라인 판매 금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온라인 판매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의약품 온라인 판매의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약품관리법 실시 조례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촉진하기 위해 집법일꾼들은 이날 의약품 유통기업 판매업체를 직접 방문해 검사하는 동시에 수정 후에 약품관리법 실시 조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조례 위반 후과에 대해서도 주의를 두었습니다. 집법일꾼들의 정밀한 지도를 통해 의약품 기업, 업체 책임자들은 조례에 대한 리해를 보다 투철히 했습니다. 도합 22명의 집법일꾼들이 출동하여 11곳의 의약품 판매 기업을 찾아 현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 약품관리감독 책임일꾼은 계속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약품관리법 실시 조례 선전 및 학습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불끝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혹시 이런 다이어트 공경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기름을 적게 먹고 설탕도 적게 먹고 땀이 날 때까지 달리고 체조를 하지만 체중계의 숫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심지어 슬그머니 올라갑니다. 이 배후의 진범은 아마도 코티솔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코티솔이란 무엇일까요? 코티솔은 뇌가 부신을 자극하여 분비하는 호르몬으로서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급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코티솔의 단기 상승은 에너지를 동원하고 혈당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 신체의 정상적인 보호 기제입니다. 하지만 밤샘 근무, 정서적 불안, 가정 내 자질 고려한 일, 정신적 소모, 수면 부족, 이러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인체가 자신이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코티솔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비만의 시작입니다. 코티솔의 증가는 다양한 작용 기제를 통해 체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욕을 증진합니다. 코티솔은 뇌의 식욕 조절 중추에 작용하여 식욕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분 식품을 섭취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혈당의 지방으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코티솔은 글리코겐, 지질, 단백질의 분해를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혈액 내 포도당 함량을 증가시킵니다. 혈당을 소멸하기 위해 인슐린 함량이 함께 증가하여 혈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우리 몸에 저장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호르몬에 대한 영향을 줍니다. 장기간의 높은 코티솔 수치는 얼굴, 허리, 복부 및 등등 부위의 지방을 더욱 쉽게 축적시키고 다른 관련 호르몬 수치에도 영향을 주어 내장 지방의 축적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코티솔을 낮출 수 있을까요? 살을 뺄수록 살이 찌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따른 생리적 반응입니다. 코티솔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집니다. 정확한 순서는 우선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시 체중을 줄이며 먼저 잘 자고 다시 잘 먹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발을 담그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심호흡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편안한 음악을 들어 몸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코티솔 분비는 주 야간 규칙이 있는데 좋은 수면 습관을 기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코티솔 수치를 조절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을 거르지 말고 섭식 지침에서 추천하는 식단의 틀 안에서 량질의 탄수화물 섭취를 적절히 늘리면 휴식 상태에서 코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조깅, 자전거 타기, 바드민턴과 같은 저강도 야외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신체가 엔돌핀을 분비하도록 촉진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함으로써 코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0: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9333번, 292-9333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5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의원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의원외 명서방은 이번에 아주 여러분들이 접수하기 쉬운 이런 우대활동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 가운데서 사지원액은 한 가게 124원인데요. 40각을 싸면 50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은 8각을 싸면 7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한 가게 598원인데 한 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여러분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우대해 드리는 퍼센트는 너무 높은 퍼센트로 우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지문액은 40각에 50각이게 되면 80각에 100각을 드리는 그 돈은 우대활동은 좋지만 해도 그만큼한 손에 진 돈이 한꺼번에 그 지불하기 어려운 분들 가운데서는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확실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0각에 5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20원 좌우밖에 되지 아니요, 한 각에 124원이니까 한 각의 가격이 아주 싼 가격으로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각에 한 30원 좌우가 되나마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결국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도 그렇습니다. 8각을 사면 7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사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8각에 7각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잘 향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 정말 그 사지원에 그 중풍예박으로 먹었는데 한 1년이 됩니다. 넘습니다, 1년이.
1: 예.
2: 머리 싱하고 어나루 얼빠나면서 머리, 그러니까 얻어맞은 거 계속 얻어맞은 거 둥기 많이 이렇게 먹어봤댔습니다. 예. 이 증상이 요즘은 많이 머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러니까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는 그 과정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죠.
2: 예, 맑아지고 머리 많이 가벼워졌단 말입니다. 예.

0: 그리고 다리하고 다리 소리 내리소리고 손가락 끝에 내리소리고 다리도 내리소리면서 손에기면 자꾸 쥐 올라왔댔습니다.
1: 네.
0: 근데 요즘에는 쥐 아예 올라온다서 많이 해결됐습니다.
1: 이게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은행 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은행 잎 그 추출물을 그 점적 주사를 맞는 것 제가 많이 봤는데요.
0: 네.
1: 그 은행 잎 한 번 맞는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이 좋을 수밖에요.
0: 네. 네. 그리고 제가 좋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뭐 가슴 그냥 답답하면서 잠을 자지도 못하겠습니다. 콧간 얼마씩 어찌나 좋다고 나면 또 놀라서 깨어난다만 조금 자꾸 끊어서 깨어나고 자꾸 이렇게 깊은 잠 자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약 먹으면서부터 깊은 잠 자시고 잠은 잘 잠들지 요즘에는.
1: 어 그렇죠.
0: 예, 예. 심률이 고르지 않게 돼서 그냥 맥이도 없었댔어요. 맥이 없었댔어요. 근데 심률도 좀 고르게 뛰는 정상이 됐습니다.
1: 예 그럼요.
0: 그리고 명수방은 약도 먹는데 좋습니다. 약도 다른 약에 비해서 엄청 효과 빠릅니다.
1: 예.
0: 결막염이 있어서 그냥 한 번 나는 가렵고 이렇게 고민성 결막 지머니라 말인데 그러니까 그냥 침침하고 가려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만 무슨 이런 무슨 꽃가루고 나무지 근데 눈이 가려워 됐습니다. 그 눈 바깥에도 못 나갔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 어 그렇죠. 예예. 예.
0: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약 먹어서부터 이 정상이 많이 약간 가렵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어, 이 봄 잡아서 예. 꽃가루 날아다니면서 예. 눈에 몸에 생기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0: 아시,
1: 이 제품
0: 예.
1: 자체를 피부에 그 민감해지면서 몸에 생기는가 예. 하면 눈 직접 뭐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니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0: 예.
1: 직접 영향 받게 되는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이 맞습니다.
0: 예.
1: 과민성 여러 가지 뭐 봄 잡아드는 이런 데도 면역력이 아, 올라가야 해결되는 명서방이 예.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조금만 집에서 자고 좀 냄새나도 인사 눈이 가려고 이랬대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이게 눈에 또 무슨 소사 있는가 뭐 이 앞에 눈앞에 거미줄 같은 둥둥 또 댕기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1: 아 유리체 혼탁입니다. 그렇죠.
0: 약간 있었잖아.
1: 예, 예.
0: 조금 먹으면 완전 낫겠을 때다.
1: 예.
0: 그래서 약은 지금 조금 주머니 배다 약금 있을 때 조금 배달 받았는데 오늘 또 화도 너무 좋으니까 내 또 있는 것 제대로 배달해놓고 오랫동안 목수 없어서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낫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
0: 예.
1: 명서방 눈병 치료 약품에 속하니까
0: 예.
1: 이번 활동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0: 예.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나도 24시간이거든요. 좀 반년 이상 썼습니다. 네, 이거.
1: 이거. 예.
4: 예, 이거, 나는, 예, 지금 우리 집 식구, 우리, 저기, 뭐니까, 우리 아이 거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사지 원액은 확실하게, 너무 뭐 민감하게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도 없는 우수한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선물이니까, 많은 면역력도 올라가고, 이삼노경이 다수의 습배 효과니까, 아주 잘 어울리죠. 예.
4: 예, 항상 예,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돼서 정신이 자꾸 많이 나고, 예, 그리고, 이게, 밤잠 해못 자면 이랬습니다. 그랬던 게 이 사지원에 먼 후부터 지금, 예, 밤잠 잘 자고, 머리 어지른 정서가 완전히 이러고, 그 다음에, 예, 혈압이 원래 언제나 혈압도 참 잘 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네. 예.
1: 그렇죠.
4: 예, 그리고 이 기관지 염려서, 예, 이, 봄 같으나 겨울에 이게 날 차오게 되게 된 기침이 자꾸만 나고 목에 가래가 가득 끓이던 이런 정서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예.
4: 올겨울에는 참 편해지냈습니다. 지금.
1: 예.
4: 예. 그리고 소화계통이라는 게 안 좋아가지고 위라는 게 소화 안 되고 밥 먹으면 딱 얹히고 좀 내려가는 게 이거 쓴다면 위부에 지금 소화도 참 잘 된다.
1: 예.
4: 매운 거나 찬 거 먹고 이렇게 되면 전에 설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위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그래서 종합으로 소화지는 게 사지원 얘기입니다.
4: 예. 그리고 하나는 이 전력선 미달려서 예, 어제는 10몇년 넘어 했는데, 야, 소배 밤에, 딱 낮에는 이러는데 밤에 그래도 대여섯 번씩 봅니다.
1: 예.
4: 그리고 시호에 못 나가고, 예, 냄새 나는 게 막 소배 많이 나고 이랬는데, 이 정서도 어제는 완전 없어져가지고, 하루 쓰다 그래도 예, 한 번씩 봅니다.
1: 예.
4: 예, 그럴까다 섬에도 시원히 잘 나가고, 냄새도 완전 없고, 그리고 특히 이게 또 약이 더 오겠네, 이 모임각이 되면 예, 항상 조금 나가 긁고 이렇게 되면 다리가 후두두 하면 맥이 없던 게 다리에 맥이 많이 옵니다. 이게.
1: 예, 그렇죠.

0: 저, 예.
1: 아, 뭐, 아니, 걸어도, 예, 내음도 모르고, 그리고, 예, 뭐, 어느 매일에 밤잠이 하면 때 제대로 못하지, 옛날에 피곤하면 바쁘게, 예, 피곤한 줄 모른다고.
0: 순환이 잘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23노경이 다섯에서 배 효과. 이게 보통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그런 그 설명이 아닙니다. 23이 다섯 배 효과라는 게 얼마나 큰 효과인데, 노경이 여섯 배 효과라는 게 얼마나 큰 효과인데, 예. 그런 부작용을 제외하고 우수한 역할만 할 수 있는 이런 공능이 사지원액에서 발휘된단 말입니다. 예.
1: 예, 선생님께 오늘 내설에 40각도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기회는 아주 40각에 50각을 주는 우대할도이니까 잘 이용하시겠다면 기회가 됩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5017766번 이용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사지원약을 이전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지금 많은 면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3: 나는 이 혈압을 내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3: 저기 혈압이 엄청 안 되가지고 저 항상 파동이 심하고 예. 이러니까 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예. 어느 때 별로 저기 혼자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나더란 말입니다.
0: 예.
3: 그래도 이 약을 이제는 1년 넘어 먹으니까 그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혈압조절이 예, 잘 됩니다.
0: 아, 그렇죠. 불포화지방산으로 예. 오메가3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년 오메가3가 예,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예.
3: 예,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그리 나고 꼬리 힘나던 증상이 좀 이내롭고 예. 경력이 영 많이 돌았었습니다.
0: 그럼요. 예.
3: 아, 그래서 어디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나는 이 코로나 후유증을 넣으셔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3: 남편 아빠가 주소리.
0: 예.
3: 기관지염으로 항상 그저 기침가래가 심해가지고서 약을 달고 있었습니다.
0: 그렇죠. 그 병 자체가 호흡계통을 상하는 질병이 아니었습니까? 예.
3: 예. 그래든지 이 약 먹는다 못해도 지금 기침가래가 까딱 이렇습니다.
0: 어,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호흡계통뿐만 아니라 종합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면역력이 23노경 428가지 영양활성소 2억 3천만 전의 고려한 식물이 장수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을 수밖에요. 예.
3: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결국 나는 이 소변이 젊었을 때부터 저기 습관 축소가 영 자꾸 예, 자꾸 줄이고 아프고 이래서 맨나 그러만에다 정말 소염질을 계속 여가도 생겼습니다. 조금만 참은 발작한단 말입니다.
0: 어, 예.
3: 그러던 게 지금 이 등살 떨미냐 이롭습니다.
0: 예.
3: 이 사전 차수가 줄어드니까 여기 밤은 비날다 쓸단 말이야. 하루치마다 다섯, 여섯 번 일어나던 게 지금은 한 번, 어떤 날 미녀 아이를 낳는다고.
0: 바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0: 그렇죠.
3: 예.
0: 콤팥이 든든해지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예, 예.
3: 예. 그리고 소화 돼가지고 밥만 먹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니 맥도 나고, 예. 손발이 차고 추위를 세게 타서 이걸 내서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약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그게 안 났던 게 이게 또 이게 없어지니까 막. 어, 몸이 따뜻하고 이러니까 나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3: 예, 제가 이 약을 먹어볼까, 예. 구복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예. 내 몸에 맞으니까 지금 계속 쏠려가고, 예. 맹수강도 뭐냐,
0: 예.
3: 우리 친구가, 예, 원래 백내장이 있었단다. 그런데 저기 당뇨병으로 인해서 마트병이 들어가지고 시력이 완을 세게 떨어진단다, 지금.
0: 예.
3: 예, 그대로 나든 정말 그, 예.
0: 거의 보이지 않아서 소경으로 가는 그 정도까지 달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영겁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해하고 좀 쇼스문에 말할까 나 그거 조금 문의해달라고 지금 도탄 쓰였다고 소리 그래서 좀 문의한다.
0: 지금 이제 친구분이 백내장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백내장은 그대로 치료하지 않고 나선다면 서약으로는 수술을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치료 방법이 별로 기본상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제외하고는 없는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은 백내장을 비롯한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한

0: 색소변성,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종합으로 관리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기본 길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견지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은 피가 들어가야만이 정상 대사로 유지하는데 여기 당귀란 성분 같은 게 들어가면서 피가 충족하게 눈에 전달돼서 눈에 좋은 영양이 공급되고 로페버지 제때 빠지게 돼 이게 수정체 혼탕이라는 게 백내장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점차 앞이 흐려지고 뭐 시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잔투이라든지 그러니까 매미 껍질이라든지 찔레라든지 우수한 성분이 집중적으로 눈에 좋은 성분이 여기 상처열을 쳐주고 간단성 흡열을 쳐주고 종합으로 쳐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눈병 치료에서는 이 제품이 알아주는 제품이니까 그 친구분이 빨리 이 제품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많이 들게 돼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이 사지본에 한 가지 담은 합시다.
0: 예.
2: 네, 이 사지본에 써보니까 지금 여러 방면으로 여기 좋은데, 우리 여기저기 그런 노인이 한 분 있는 게, 방광이 자꾸 염증이 생기는 소리.
0: 예.
2: 그래서 자꾸 오시로씩 치부는 이 감기를 자꾸 하고,
0: 예.
2: 그 다음에 이, 어제 기침으로 한나다 한단다. 근데, 목이 가래 딱 붙어서, 그냥 그 가래 떨어와서 이건 고상한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이 사지원에 그네 지금 어제 얘기를 하니까 오 좋답네 그거 좀 먹어야 되겠는데 문의해달라고 그러기 된다.
0: 그분한테 사지원에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야 되지 우리 몸에서 가지수를 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소변에 문제 생기고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서는 되는 사지원액입니다.
2: 그렇죠.
0: 사지원액 빨리 쓰라 하죠. 이거 쓰게 되면 기본상 한 반년, 1년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싶게 다 없어질 겁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자려고 누웠을 때 그대로 지쳐서 잠이 들기보다는 하루를 떠올려 볼 여유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본 하루 끝에 가만히 떠오르는 얼굴 하나가 있다면 더 행복하겠죠. 별 볼일 없는 날이었지만 그 다정한 미소에 하루가 특별해지고 울고 싶은 날이었지만 그 귀여운 농담에 하루가 즐거워지는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오늘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장어입니다. 보양식의 왕이라 불리는 장어는 예로부터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보호하는 데 으뜸인 식재료로 꼽힙니다. 장어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응축된 천연 영양제와 같습니다. 장어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힘이죠. 장어에는 근육과 조직을 구성하는 고품질의 단백질과 에너지 대사를 돕는 비타민 B1, B2가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장어의 미끈거리는 단백질 성분인 뮤신과 콘드로이친은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활력을 돋구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 후 회복기 환자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장어는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PA와 DHA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형상을 억제해 고혈압 동맥 경화, 뇌졸중과 같은 이 심혈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데요.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 손발이 저리거나 저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장어의 풍부한 비타민 E와 레티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난소 기능을 활성화해 갱년기 증상 완화 및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며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필수 아미노산과 칼슘을 공급해 골격 형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장어의

DHA는 뇌세포를 활성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인지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더불어 장어의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은 인체 저항력을 높여 환절기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보양식이라도 체질과 상황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장어는 100g당 약 200에서 300kcal의 고칼로리 식품이며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평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중풍 환자는 과도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 장어를 먹은 후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복숭아의 유기산이 장어의 지방 소화를 방해해 심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장어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인데요. 평소 몸에 열이 아주 많거나 피부 염증이 심한 경우 너무 자주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장어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 파괴도 적습니다. 기타 생선과 마찬가지로 장어 역시 눈이 투명하고 맑은 것이 신선한 것입니다.

눈이 흐릿하거나 함몰된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장어 표면에 윤기가 흐르고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표면에 하얀 점액질이 얇게 덮여 있는 것은 신선하다는 증거이나

장어는 지방이 많아 산패가 빠르므로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손질된 장어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치킨타올로 감싸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습니다. 냉장실에서는 하루 이틀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장기 보관이 필요할 때는 1회 먹을 분량만큼 소분해 랩으로 밀착 포장한 뒤 냉동에 보관합니다. 냉동 시 최대 한 달 정도 보관 가능하지만 해동 후에는 육질이 다소 퍽퍽해질 수 있습니다. 냉동된 장어는 요리하기 전날 냉장실로 옮겨 좋은 해동해야 육즙 손실을 최소화하고 비린내를 방지할 수 있답니다. 장어는 영양의 밀도가 매우 높은 식재료인 만큼 본인의 소화 능력에 맞춰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훌륭한 건강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장어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양식의 제왕이라 불리는 장어,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코너로 장어를 활용한 음식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장어구이입니다. 손질된 장어 두 마리, 생강 한 털, 식용유, 진간장, 맛술, 청주, 설탕, 올리고당, 다진 마늘, 생강즙, 대파, 물과 통후추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냄비에 양념장 재료를 모두 넣고 중불에서 량이 처음에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걸쭉하게 졸여줘야 하는데요. 양념장은 진간장 5숟가락, 맛술 3숟가락, 청주 2숟가락, 설탕 2숟가락, 올리고당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다진 생강 1티스푼, 물 반컵, 대파 반대와 통후추 5알을 넣어줍니다. 대파와 후추알은 건져내 소스를 완성합니다. 손질된 장어는 등쪽에 칼집을 살짝 내어 구울 때 말리는 것을 방지하고 치킨타올로 물기와 점액질을 닦아냅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장어의 껍질 부분부터 먼저 굽기 시작합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초벌 구이가 되면 준비된 양념 소스를 붓고 약불에서 앞뒤로 덧발라가며 졸여줍니다. 소스가 장어에 쫀득하게 달라붙으면 한입 크기로 썰어 접시에 담고 얇게 채썬 생강을 곁들여 마무리합니다. 달달하고 짭짤한 장어구이 완성입니다.

네, 세 번째 레시피로 장어 덮밥입니다. 구운 장어 한 마리, 쌀밥 한 공기 반, 그리고 달걀 쪽파, 김가루, 간장, 맛술, 설탕,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합니다. 달걀 두 개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잘 풀고 지단을 얇게 부친 뒤 가늘게 채썰어 준비합니다. 간장 네 숟가락, 맛술 네 숟가락, 설탕 두 숟가락과 다시마 우린물 다섯 숟가락을 팬에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장어는 노릇하게 구운 다음 소스에 살짝 졸여서 1.5cm 간격으로 썰어둡니다. 그릇에 따뜻한 밥을 소복하게 담고 만들어둔 덮밥 소스를 밥 위에 한두 숟가락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 위에 준비한 달걀 지단을 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넉넉히 깔아줍니다. 지단 위에 먹기 좋게 썬 장어를 가지런히 올리고 마지막으로 송송 썬 쪽파와 김가루를 뿌립니다. 기호에 따라 고추냉이를 곁들이면 장어의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어 마지막 한 스푼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이어서 장어 보양탕입니다. 장어 두 마리, 삶은 우거지 200g, 숙주 100g, 부추, 대파, 물, 된장, 고춧가루, 다진마늘, 국간장, 들깨가루, 생강즙을 준비합니다. 장어는 깨끗이 씻어 압력솥이나 냄비에 물 1.5리터를 붓고 대파, 생강과 함께 1시간 이상 푹 삶습니다. 삶아진 장어는 뼈째 믹서기 곱게 갈거나 체에 걸러 진한 육수를 준비합니다. 장어 육수가 끓어오르면 양념한 우거지를 넣고 중약불에서 맛이 우러나도록 충분히 끓입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 고추를 곁들이면 비린맛은 사라지고 깊고 칼칼한 장어 보양탕이 완성됩니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맛도 즐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여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백자방 구보기.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또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5시 30분 전으로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객은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2곽을 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텐은 5곽 사시면 3곽을 드리고 10곽 사시면 12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액과 더불어 투골테는 17일까지 진행하는 특산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되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적게 써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백자방 구박액은 한 각에 398원인데요. 12각을 싸면 12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10각을 싸면 12각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투골테는 구박약 한 각을 사게 되면 거기에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갑니다. 이 정도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노년의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백자방 구보객과 관절 질병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본 제품을 쓰신 결과 와 내가 노인답지 않고 씩씩해지고 맥이 나고 잠이 잘 오고 관절통은 이전에는 무릎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경추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어디든지 관절마디마다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던 게 지금은 기본으로 씩씩해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히려 관절이 더 근육이 자라면서 더 든든해지는 같은 감을 느낀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의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이러한 평가로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리니까 이미 개별적으로 저하고 연락이 있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을 사셔서 견제해 복용했는데 선생님 이야기가 너무 잘 맞먹더라고 이래서 이걸 드시고 나니까 백자방 구보액 같은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가고 위에 부담이 가고 콧밭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백자방 구보액은 오히려 자기 주무시기 전에 딱 3, 40분 간격으로 두고 한 병만 딱 드시게 되면 너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됐고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콧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간을 형성해서 간구이 높아지거나 이런 부담이 근본이 없습니다.

0: 우리가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콤파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파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에 부담이 없고 콤파체 유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백자방 구방액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니까 많이 정신이 나고 여러모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자방 구방액은 우리 화신과학기술 집단에서 제조해낸 이런 우수한 과학기술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 제품으로서 100년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데는 100근을 고농도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낸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구박액은 보통 유효기가 뭐 2년이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유효기가 48개월로 4년 유효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고농도 그리고 그 고온 처리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살균 역할을 충분하게 한 진공 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48개월 유효기가 되어 있으면서 국가약전에 올랐고 액체로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되고 일단 견제해서 복용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잠이 그 깊은 잠을 주면 보통 우리 주무신다는 계속 꾸묵힌다는 것은 대뇌가 휴식하지 않고 손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드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거뜩나고 그리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건망증이 있고 신체가 허약해서 정신이 많이 흐리터분하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그리고 흰머리가 자주 나고 시험이 희고 귀가 슬들리고 귀혈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와서 내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이 제품이 바로 그런 효과더라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오르지만 해도 내가 이 나이에 맞나 이전에 뭐 우리 부모님 세대 이전에 그 선조들을 보게 되면 그 나이에 되면 완전히 파파노인으로 했는데 지금 60대 지나도 청춘 30, 40대 왜 못지지 않게 사회활동에 열심히 참가할 수 있고 기력이 왕성하고 기억이 잘 되고 이게 바로 백자방 구박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제하소라는 성분 자체는 간과 콤파체를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그리고 머리와 수염이 검은 머리가 나게 돼 있고 검은 수염이 나게 돼 있고 뿐만 아니라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성분이 바로 제하소라는 성분인가 하면 수라는 건 모리수입니다. 오라는 것은 검다는 말인데요. 이게 확실하게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충분하게 체험되고요. 계시만 해도 검은 머리가 밑으로부터 나오더라. 새로 나온 머리는 원래는 흰 머리가 많았는데 새로 나오는 머리는 검은 머리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그 황정이란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하는 특수한 성분인데요. 백초의 왕으로 불리면 바이소츠성 백초 가운데 아주 신성한 이런 약재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상초로 놓고 말하게 되면 폐경락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중초로 놓고 말하면 비위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충분하게 담겨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회장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는 뼈가 너무 아파서요. 좋은 뼈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아, 그래, 아버지 뼈가, 예, 어디 쓰라고, 쓸게 또 그린알이 더 아팠습니다, 모르겠어요.
0: 예, 예.
2: 그런 게 이거 쓴다면에, 그린알도 오늘은 이렇게 그리 아프지 않습니다.
0: 예, 예.
2: 아버지 뼈가 완화를. 형, 어깨도 아프고 사진 아팠는데 지금 형, 효과에 좋습니다. 아프지 않을까?
0: 아, 그렇죠. 예.
2: 아, 이게 효과에 제가 더 싸서 쓰라고 그래, 뭐.
0: 두 번째는 아주 선택이 준악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으니까 경락이 수통되면서 오징어는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복과 외용을 결합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노년기에 들어서서 관절통으로서 힘든 분들이 바로 이 제품이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

0: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우리 관절 마디로 놓고만 하게 되면 360개 관절 마디로 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 마디는 많이 움직이는 관절, 좀 움직이는 관절, 움직이지 않는 관절,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많이 움직이는 관절로 놓고 말하게 되면 어깨, 무릎 관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좀 움직이는 관절로 놓고 말하게 되면 척추, 이걸 비롯해서 좀 움직이는 척추는 완전히 뭐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보다 좀 외동관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백사방 구박약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콩팥이 나빴어요. 양옆구리 아프고 서변이 잘 안 나가고 서변 또 자주 먹고 이랬는데 지금 콩팥이 좋아졌어요.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서변 시원하게 잘 나간다.
0: 아, 그렇죠.
3: 지금부터 혈압이 높게 증상이 됐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락이 잘 수통되게 하는 단삼이란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게끔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처럼 그런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빙가리 써서 쌈에 넣던 것도 예, 쌈에 지금 정차이 됐습니다.
0: 그게 얼마나 큰 성과인데요. 보통 약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쌈매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이 제품 자체를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치료해주는 제품이니까 좋은 효과가 더불어 나타나는 거죠.
3: 예, 그리고 선생님이 당뇨병에도 좋습니다. 혈당도 적용 잘 됩니다.
0: 그렇죠. 이게 기본으로서 모든 과학기관의 대사를 평형상태에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취장에서 인슐린을 제때적으로서 준확하게 분비하게 되어 있으니까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뇨에 좋더라고. 예.
3: 예, 잠 못 자던 게 잠 잘 자고 예, 또 눈이 부엌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밝아지는 감이 나고 또 귀 잘 안 들리습니다. 근데 귀도 잘 들립니다.
0: 콩팥이 좋아지니까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고 골격이 좋아지고 소변이 잘 통하고 그렇죠? 예.
3: 예, 그 선생님 배달 받아도 쓰겠습니다.
0: 아,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백자반 구박약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우리가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혈압이 높아서 많이 걱정하는 분들 혈압약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도 방법이 없어 일단 시작하며 끝까지 간다 하는 이런 혈압약이 지금 점차 혈압약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점차적으로서 혈압약은 놓을 수도 있게끔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며 삼고의 혈당이 조절받습니다. 결국은 높은 혈지 같은 것도 조절을 받을 수 있게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어혈을 풀어주면서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단상 같은 게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기 구기자란 성분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니까 눈이 잘 보인다고 정신이 난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이징밍무 그러니까 정신이 나고 눈이 밝아지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정수정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백다운 구보약을 먹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4: 혈압이 파동이 심한데 지금 백다방을 먹고 많이 운동되니까 어지럼증이 해결되고 머리 아프던 증상이 나쁘고 타변이 잦아서 밤을 자지 못했는데 자전차 쓰러지게 됩니다. 밤 편하게 잘 수 있어서 정신이 나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 지금 잘 걸 수 있어요. 밖에 나가 활동도 잘하고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이게 부관성 감각 콤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산소란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4: 예, 그리고 예, 즉석이요, 뭐,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밥을 먹지 못하고, 예, 먹기 싶은 생각도 없고, 이래든지, 그랬다, 맥이 없어, 자꾸 그러든지, 지금 소화가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간이 좋아지고, 건비 효과를 보는 황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4: 예, 귀에서 소리 나던 증상도 많이 나서 좀 좋습니다.
0: 그렇죠.

0: 예, 그래, 저기, 이 약 먹어보니까, 이 구복약이 되 그런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1: 그리고 다른 위에, 간에 콤파질 부담이 없죠?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거기에, 약물을 드신 다음에 한동안은 어느 한 구석이 조금 불편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0: 예. 예, 그래, 약이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저기 좀, 약이, 좀 배달받다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지금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이번 우대활동 충분하게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 501-775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저도 대사방 구복약을 먹는 사람입니다.
1: 예.
3: 어째 먹는가 하면, 예, 간이가, 예, 예, 거기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예, 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단들이도 키우고, 이래서 먹었는데, 영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3: 예, 그리고 소변이 닫아서, 예, 밤에 한 배 투수 일어나면서 다시 못했댔습니다. 그랬는데 이 백사방 구복약을 먹은 다음부터 잠을 잘 잡니다. 하루 떠나기 그도 한두 번만 일어나면 소변볼라 이라 아이나도 되고 그리고 잠이 잘 옵니다.
1: 그렇죠.
3: 예. 심장도 도와줬습니다. 많이 도와줬습니다. 속이
1: 예.
3: 두근두근하고 예, 숨이 차고 어떤 때는 간혹 가다가 들이 막 숨이 꽉 내키는 것들은 숨이 아예 올라오면서 이랬댔습니다.
1: 예.
3: 그래 앉아서 두드리고 했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이 백사방 구복약을 먹은 다음에.
1: 예.
3: 예, 구복약이 돼 그러는지 흡수도 빠르고 영 효과도 좋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뇌혈관에도 좋습니다. 예.
1: 아, 그렇죠.
3: 예, 나는 예, 혈압도 소리 잘 안 돼가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골이 휘응하면서 정신이 휘응하면서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골이 아파가지고 소리 정신이 띵했는데 지금 골이 아픈 증상이 많이 나서지고 머리 휘응하던 것도 많이 나서져서 아침에는 일어나면 예, 머리 휘응하던 게 휘응하지 않은 게 용정신이 납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구복약이 돼 그런지 용 효과 좋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예, 지금 활동이 좋습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3: 예, 그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예, 살려고 합니다.
1: 예, 백년 장수 제품이 바로 이제 이야기한 몇 가지 이런 성분 자체가 여러 개 다각도로의 공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 한 번 복용하는데 두 번, 세 번 그 이상으로 복용하는 효과를 충분하게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선택했습니까?
3: 예, 용적습니다.
1: 그렇죠.
3: 예,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계속
1: 그렇죠.
3: 이제 예, 먹으려고 합니다.
1: 예.
3: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예,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퉁골 때려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예, 쓰기 전에는 예, 이 풍습과, 저는 예, 풍습도 있고,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예, 시리고, 저리고, 통세 나서 얼마 걸지 못하고, 쉬고, 또, 걸고, 쉬고, 뜨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아, 예, 때까닥 뭐 앉고, 때까닥 뭐 일어나고, 주춤주춤 하면서, 재고 앉고, 재고 일어났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1cm 높이도 저는 이렇게 서서 헐퍼지지 못합니다. 그 허리 꼬부리고 약간이라도 무슨 붙들어야
1: 붙잡고 그래야 안정감 느끼게 되고
4: 예, 그겁니다.
1: 예.
4: 예, 이랬던 게 지금은 두고 새로 쓰니까 예. 이 조사를 하지 않고 간도 예. 뭐 간은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1: 간이 좋아집니다.
4: 예.
1: 오히려 예. 그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4: 모든 가지 그런 저기 일을 예. 모든 가지 자극하지 않으니까 예. 좋은 게지요. 예.
1: 그렇죠.
4: 그래서 예. 예. 이 약을 먹으니까 예. 다리에 힘이 오면서 예. 현저하게 효과가 알깁니다. 저는 예. 본래 얼마 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문화보다 조금 더 이렇게 걸었는데 지금은 예. 한 100m쯤 걸고 예. 산점이란 근처의 산점이란 단입니다.
1: 어, 그렇죠. 점점 예. 회복되는 거죠. 예. 예.
4: 이렇게 효과도 먹고 이 약은 먹고 바르고 아마 하니까 효과가 저는 본래 간고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최고입니다.
1: 그렇죠. 예.
4: 예. 예. 그래서 예. 열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예. 그 활동에 참가해서 지금 약을 많이 넣고 먹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제가 이제 위에서 말씀하다가 말았는데요. 많이 움직이는 관절하고 좀 움직이는 관절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는데 모두 360개 이런 마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움직이는 관절은 어깨라든지 경추라든지 그의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관절은 많이 움직이는 관절에 속하고 좀 움직이는 관절 가운데서는 척추 이것은 좀 움직이는 관절에 속하고 기본상 움직이지 않는 관절에는 두개골이라든지 치아라든지 이렇게 나누는데 그 가운데서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 많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좀 움직이는 관절 척추가 이것도 문제가 이거는 척추는 최악의 인류가 파양에로부터 리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마디가 눌려오면서 신경관을 압축하거나 그리고 그게 마디가 펑추 밀려나오는 이런 그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으며 동통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이 움직이는 관절로 놓고 말하게 되면 어깨라든지 혹은 또 경추라든지 무릎관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이런 관절이 우리에게 많이 동통으로 전달되는 경우에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기 힘들어져서 조용하게 앉아있고 누워있고 집안에만 있고 싶고 이게 바로 동통을 극복하는 그런 주요한 방법으로서 전달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건강은 뭐 우리 기본의 생명은 생명주자 운동 이게 제가 늘 말하는 건데요. 움직여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지 정지만 해 있다면 생명의 유지는 힘들어지고 장수는 나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흑개미, 칭펑텅, 진주, 방귀 이런 성분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그만한 일리가 여기에 충분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국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활락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관절통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 경락이 막혀서 통증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락이 잘 소통되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흑개미는 이게 특수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좋은 우수한 성분에 속하는데요. 총체적인 흑개미의 역할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부선종양해주고 콩팥을 도와주며 콩팥의 양을 도와주면서 간을 도와주면서 해독지통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흑개미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흑개미는 개미 4개 다리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모두 6개 다리인데 한 개 다리가 몇 100개, 몇 1000개의 발동기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 흑개미는 지구상에서 제일 그 개수가 많은 이런 그 수량이 제일 많은 동물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미

0: 운동, 영양, 보물꼬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는 아주 힘이 센 이런 동물에 속하는데 근육이 그만큼 든든하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 흑개미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 지통의 역할을 하게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관절 통으로 해서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여기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첫 구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풍한스러워 오는 관절통을 해결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골태의 제품 자체는 중, 노년에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서 관절통으로 인해서 너무 움직이기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두골태를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몇십 년이 이런 관절통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관절이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발 뒤쪽에 골가시가 생겨서 내리짓자하게 되면 침으로 바늘로 올리 찌르는 감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심만 신으면 걸음에 너무 통통이 심한 분들, 본 제품이 망라해서 해결을 가져오는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이 여기에 두골태에 속합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5월 19일은 중국 관광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관광인데요. 관광은 그저 마냥 놀러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곳을 구경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넓고 멋진 세상을 느끼는 아주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관광이 가진 즐거움과 의미를 알아보고 관광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예절과 안전수칙도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과 나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높고 웅장한 산, 맑고 시원한 계곡, 푸르고 넓은 바다, 드넓은 들판과 초원까지, 그리고 고궁 같은 관광지와 특색 있는 마을과 아름다운 풍경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관광은 바로 이런 곳들을 찾아가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역사의 숨결을 배우며 마음을 더욱 넓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활동인데요.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응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녹수청산을 보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관광을 하면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친구들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되어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관광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점을 많이 선물해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책이나 화면 속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풍속과 습관, 특색 있는 음식, 아름다운 전통 예술, 그리고 옛날 이야기와 역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생생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맑은 경치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맑아질 수 있는데요. 관광을 통해 우리는 튼튼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를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추억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관광을 하면서 만난 재미있는 일, 인상 깊었던 풍경, 함께한 사람들과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보물로 남아 우리 친구들을 늘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꽃들처럼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관광을 할 때에는 누구나 지켜야 할 바른 예절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관광 예절과 규칙을 함께 배워봅시다. 제일 먼저 공공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잘 서며 함부로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용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문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조경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산 넘어 저쪽을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 환경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산과 들에서 나무나 꽃을 함부로 꺾지 말고 야생동물을 억지로 쫓지 말아야 합니다.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보물이죠. 김호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동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산같이 울면을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는 문화유적과 역사유물을 아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간직한 궁궐, 조각, 벽화, 기념물 등은 모두 귀한 문화재이므로 함부로 만지거나 글씨를 새기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하죠. 네 번째는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는 절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요. 위험해 보이는 곳에는 혼자 가지 않고 물에 깊이 들어가거나 높은 곳에 오르는 일도 삼가해야 합니다. 혹시 길을 잃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경찰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광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대하면 모두가 즐거운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흰나비, 노란나비, 검은나비를 보내드립니다.

관광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배우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관광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조국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바른 대절을 지키며 즐겁게 관광하는 어린이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더욱 씩씩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된답니다. 최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요 넓은 품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페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화재를 겪은 후 도도는 거부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다. 큰 공공장소든 작은 사무실 복도든 어디든 위험하다고 느꼈다. 문을 열자마자 안전통로와 출입구 위치를 살펴보고 계단실까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하루 종일 정신이 불안정하고 초조한 상태를 견뎌냈다. 저녁이 되어 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박매는 집안일을 했다. 도도는 신문을 넘기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어젯밤 중상공원 198번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도도는 하루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그는 신문 제목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다. 박매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도도는 흥분한 목소리로 어젯밤 자신이 그곳에 있었으며 불이나 목숨을 걸고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자신이 타 죽었으면 온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얘기했다. 박매는 손을 닦고 신문을 받아 읽은 뒤 도도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세히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도가 중산공원까지 술 마시러 갔냐고 물었다. 그리고 앉아서 어젯밤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답하라고 했다. 박매는 도도가 새벽에 돌아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묻지 않았을 뿐이라고 얘기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그쳤다. 도도는 속으로 한탄했다. 화재의 여진도 견뎌야 하고 박매의 신문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이후 이야기는 매소와 강청재의 만남으로 넘어간다. 강청재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감정 경험을 이야기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매소와 매우 닮아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시골에 다녀온 기억이 떠오르자 강청재는 갑자기 매소와 그리워져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소는 전화를 받으며 매우 기뻐했고 자신이 강청재에게 전화를 걸려던 찰나에 전화가 왔다고 생각했다. 강청재는 웃으며 매서의 요즘 생활과 현재 위치를 물었다. 매서는 최근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에서 집 관련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청재는 매서가 집을 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했다. 매서가 집주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인지 물었다. 매서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살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청재는 택시 운전사를 살짝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추고 지난번 이야기했던 문제가 해결되어 이사를 결정한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서는 잠시 주저하며 자신과 남편의 상황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매서는 스스로를 아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집의 인테리어를 완성하면 바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강청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경청했다. 매서는 시공팀을 불러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욕조도 구매해야 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강청재는 매서의 바쁜 일정을 듣고 수고가 많을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사흘 뒤 매서는 또다시 강청재에게 전화했고 어머니가 상해를 완전히 떠났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해에 온다고 해도 호텔에서 지낼 것이라고 했고 어머니가 떠날 때 자신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았다. 짐을 쌀 때 매서의 어머니는 자신의 물건들을 보면 안 좋았던 옛 기억이 떠올라 증오감이 들고 자신의 아름다운 젊은 시절을 모두 낭비했다고 화를 냈다고 한다. 매서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었고 그날 자신이 무언가를 만지기만 하면 어머니는 모두 버리고 비우라고 말하며 주민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했다. 방 구석에는 큰 욕조가 놓여 있었고 안에는 예전 유행했던 다양한 구두들이 가득 차 있었다. 네덜란드식 하이탑, 앞가죽 T자형 구두, 소맥머리형 구두, 버트슈즈, 가로끈이 달린 구두는 물론 여러 쌍의 댄스 구두까지 있었고 그 중에는 1948년 유명 구두점 람탕에서 구입한 양가죽 중급 구두도 있었다. 가죽 수선공이 이 구두의 끈을 꿰매 춤출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정성껏 수선한 것이었다. 강청재는 람탕 구두점의 양가죽 중급 구두가 매우 유명하고 품질이 좋았으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댄스홀에 가면 어머니들 세대가 여전히 그런 구두를 신고 다녔다고 얘기했다. 매서는 맞다고 답하며 구두를 보자마자 예뻤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가 늙어가는 모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말했다. 또 다른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결혼 전후에 입었던 민족 복장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종류도 다양했다. 비단 소재는 권태기 나는 꽃무늬 비단, 줄무늬 천등이 사용되었고 색상은 하늘색, 도자기색, 잔잎색, 연한 태춘잎색 등 소박하고 아름다운 색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족 복장은 허리가 매우 가늘게 제작되었고 스타일도 각기 달랐으며 테두리 처리, 포장 단추, 단추 디자인 등 모든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매서는 이 옷들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옷들은 전혀 입을 수 없으니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매서는 기념으로라도 갖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는 상자 밑에 인조 비단 복장이 몇 벌 더 있다고 말했고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 연한 파란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었으며 그중 흰색이 가장 유행했었다고 얘기했다. 당시에는 남성들이 흰색 양복을 입고 여성들이 흰색 민족 복장을 입는 것이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이었다. 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물건 도미를 펼쳤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교복들이 놓여 있었다. 매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 강충재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매서의 마음속에 조금 짜증이 났다. 매서는 복장점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게 안이 온통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기억을 얘기했다. 가게의 천장에는 여러 줄의 철사가 달려 있었고 점원이 영수증을 쓰면 지폐를 집게에 끼워 철사를 타고 계산대까지 빠르게 보내고 도장을 찍은 뒤 다시 철사를 타고 돌아오는 시스템이 운영되었다. 가게 안 높은 의자에는 한 아저씨가 앉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에게 도둑을 조심하고 지갑을 잘 지키라고 외쳤다. 강청재는 매서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매서는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닦았고 어머니가 상해를 떠나며 남긴 수많은 물건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모두 강청재에게 쏟아냈다. 강청재는 매서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고 그저 듣는 역할만 할 뿐이었다. 이어서 배체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배체의 할머니는 상해에 온 지 오래되었고 최근 계속해서 시골로 돌아가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다. 할머니가 시골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고난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금을 캐려는 목적이었다. 배체는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가서 외할머니 무덤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연말 계획은 계속해서 지연되었다. 11월이 되자 배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회의에 참석했다가 누군가에 의해 고발당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배체의 어머니는 회의에 참석해 남편의 억울함을 털어놓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배체의 부모는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고 오직 할머니만이 배체를 곁에서 돌보고 있었다. 배체는 여러 차례 아버에게 할머니가 시골로 떠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며 물었고 아버는 할머니께서 계속 시골로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아버는 배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주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1966년 어느 날 배치는 할머니에게 어제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다. 배치는 꿈에서 할머니가 물고기로 뛰는 모습을 보았고 그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다물며 내는 물소리만 들렸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할머니는 갑자기 배체의 입을 막으며 그만 이야기하라 했고 자신도 어제 배체가 물고기로 뛰는 꿈을 꿨으며 매우 무서웠다고 말했다. 배체는 두 사람이 꾼 꿈이 비슷하다는 점에 매우 신기해했다. 아버는 웃으며 물고기로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피아노를 치지 않고 물만 마시면 된다고 농담을 했다. 배체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 그렇냐고 물었고 꿈에서 할머니가 물고기로 변한 뒤 자신도 반짝반짝 빛나는 금붕어로 변했다고 말했다. 배체는 애교를 부리며 자신이 물고기라고 주장했고 아버는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다.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꿈을 꾼 뒤로 배체는 눈을 비비면 전날 머리핀으로 표시를 해놓은 자리에 물고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사실은 악보의 일부 음표들이 금붕어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었다. 아버는 피아노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피아노는 상당히 낡았으며 금반 우쪽에는 여러 줄의 긁힌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는 피아노 몸체를 쓰다듬으며 낡은 피아노에는 오래된 자국들이 많고 특히 흉터와 긁힌 자국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체는 물고기가 그 자리에 멈추면 자신이 피아노를 치다가 멈추고 매번 열 마디를 치면 물고기가 튀어나온다고 얘기했다. 아버는 배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피아노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농담을 했다. 아버는 피아노 소리가 나면 물고기가 헤엄쳐오는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고 할머니는 배체를 끌어당겨 작은 곱슬머리를 쓰다듬으며 큰일이 생길 것 같다고 걱정했다. 아버는 배체가 어린 나이라 용기가 없고 할머니께서 몇 날 동안 시골로 가버리면 배체가 매우 힘들어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배체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울기 시작했고 갑자기 할머니 품에 안겼다. 할머니는 배체를 다정하게 달래주었다. 아버는 겨울 방학이 되면 할머니와 배체를 모시고 함께 시골로 가자고 제안했고 배체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바로 웃었다. 배체는 배를 타고 시골로 가고 싶다고 말했고 할머니도 젊은 아버가 자신을 데려가주면 체면이 생긴다며 기뻐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시골까지는 자동차로 갈 수 있고 소형 증기선을 타고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할머니를 쳐다볼 때쯤 하늘은 완전히 오독해졌고 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창유리에는 눈이 닿는 소리가 들려왔고 배체는 추위 때문인지 할머니를 꽉 안았다. 할머니는 눈을 꼭 감았고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순간이 지난 뒤 할머니는 몸을 움직이며 시골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불안하지만 아버가 이미 어엿한 소년으로 자랐고 다들 시골로 가는데 곁에 있어주니 정말 안심이 된다고 얘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세요.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이재준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면 산만해지고 이해력이나 암기력, 심지어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명문대학교 상위 10%의 학습법을 분석하며 공부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은 노력이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밝히며 이 책에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싶은 행동으로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들을 터득한다면 집중력이 필요한 모든 순간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책과 음악에 집중해보는 시간, 음악 책을 만나다. 계속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집중의 비결.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목표는 늘 포기하던 사람이 끝까지 해내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좌절하거나 위축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생에 더 다양한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 선언을 하기에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와 실망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실패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앞서가거나 항상 승리를 거두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승부는 집중력에서 가려집니다. 집중은 지능이나 환경, 성별이나 나이, 노력이나

정신력과 결정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향해 다가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집중 3단계 첫 번째인 목표의 명확화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만들어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륵 빠져드는 상태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긍정입니다. 나는 목표를 지닌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은 스스로 그러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진심을 다하는 태도가 생길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온전히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곧잘 공부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나도 학창시절 때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또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되니? 이렇게 물으면 대체로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적 호기심은 모든 인간이 지닌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부는 본래 즐거운 일임에도 학생들은 학교나 제도의 획일화된 틀에 갇혀 부정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력이나 의지로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은 뇌구조상 이미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작정 오기로 공부하는 것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뜻이죠. 목표가 있어야 노를 저을 힘이 생기고 거센 파도를 뚫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은 생각 없이 끝난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방망이를 100번 휘둘러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망이를 100번 휘두르면 1,000원을 드릴게요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방망이를 휘두른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중 야구선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금전적인 보상이 없어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아무런 저항이 없이 방망이를 휘두를 것입니다. 집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긍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부, 일, 독서,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끝까지 완수하기 어렵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애초에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학생은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대학에 어떤 과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성적관리가 중요해라고 판단해서 공부에 대해 적극적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과 자신이 강하게 연결되면 누구나 능동적인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긍정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긍정할 것. 이것이 우리를 능동적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해야 할 일이라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라는 식으로 애매한 상태에 있다면 긍정은 물론 납득도 어렵습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나 과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적인 상태에 익숙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든 외국어를 배우든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시작하지만 이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흐지부지 끝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이니까요.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돈, 열정은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초기화되겠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자신에게 아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제로로 돌아갈 뿐입니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취하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자신감을 잃고 점점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이 긍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납득이나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결심만 했을 뿐인데 결과가 달라졌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건강, 인간관계, 자아실현 등 수많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목표로 세우기에는 기준이 애매할 뿐더러 종착역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의 명확화는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에게 밀접하게 연결된 목표일수록 집중하기 쉬워지고 능력이 증폭돼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비유하면 목표는 마음의 작은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도록 거대한 나무가 아닌 작은 나무의 뿌리를 마음속에 깊게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책 두 권을 읽겠다. 매일 한 명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겠다. 중요한 업무는 오전 10시 전에 끝내겠다 등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논리나 타당성은 배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목표로 정하면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만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 한 권이든 두 권이든 상관없는데도 굳이 두 권을 선택하는 것, 효율적으로 일에 몰입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 이런 목표 과정은 집중이 잘라내기의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단 목표를 실천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중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완벽하게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작은 나무를 심으라는 비유를 한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겨야 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고 큰 나무가 되면 반대로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표의 본질은 결심에 있습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능동적인 효과를 자각하게 하고 그 상태로 집중을 지속하게 합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주체가 되라. 결심이란 말 그대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때 애매모호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을 단호하게 끝내기, 마음속에서 정처없이 표류하는 사고를 정리하고 현실적인 것만 남기기, 이것이 결심입니다. 다시 말해 결심한다는 것은 잘라내기와 동일합니다. 다른 것에 의식이 향하지 않도록 마음에 있는 부수한 것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범위를 정하고 그 외의 것을 끊어냄으로써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심만으로 성적이 달라질까요? 네,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도 명문대를 지망하며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가장 점수가 낮은 수학부터 시작해보자 하거나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특별한 계획 없이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생각만큼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 점점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집중의 위력을 깨닫고 연구를 시작한 뒤에는 매일 기출문제를 3장씩 풀자, 매일 자기 전에는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를 복기하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바뀌었고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나라는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두 가지 상황이 있다면 어느 쪽에 집중이 더 잘 될까요? 상사가 이거 끝내놔라고 지시한 일, 상사와 논의한 뒤에 자신이 맡은 일, 당연히 후자를 고를 것입니다. 일 자체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 스스로 선택한 일에 몇 배나 더 큰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일의 가장 큰 차이는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죠. 선택이라는 것은 그렇게나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사람이 하루 동안

능동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자발적이지 않으면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자연스럽게 책임과 의지가 따라붙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목표라 할지라도 효과는 똑같이 발휘됩니다. 앞에 상황을 보면 어떤 경우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결정한 일의 경우에는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숫자 한 개로 정하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목표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거창한 목표는 현실감이 없어서 떠올리기만 해도 부담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숫자 한 개로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다음 영어 시험에서는 80점을 맞겠어. 매일 책을 30장씩 읽을 거야. 나는 성적이 거의 동일한 고등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 실험과 마찬가지로 한 명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말했고 다른 한 명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8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자가 58점, 후자가 76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80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으려 했던 아이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이끌어냈습니다. 단적인 사례지만 목표를 숫자로 설정했을 때 집중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좋은 점수라는 막연한 목표를 가진 학생에게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봤더니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 광범위하게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80점을 목표로 노력한 학생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0점을 맞기 위해 20점은 버려도 되니 점수를 올려야 하는 나머지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처럼 숫자가 들어가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서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됩니다. 목표의 수치화는 공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중요한 업무는 오전 10시 전에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재테크 책을 많이 읽는 부동산 투자자가 되자가 아니라 재테크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겠다처럼 어느 분야에서나 가능합니다. 목표를 숫자 한 개로 정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는 끝까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숫자를 사용해 명확하게 잘라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잘, 열심히, 오래 같은 말은 추상적이어서 목표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목표보다 바람에 가깝습니다. 숫자를 활용하면 이런 모호한 바람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1, 2, 3 같은 숫자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머지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입시에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쉬운 방법이 공부를 시급으로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목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공부 시간과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을 계산하게 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의 학구열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학생들은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는 다 너한테 좋은 거야 라거나 공부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같은 이야기를 수시로 듣지만 현실적으로 공부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과 가치를 갖는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보통 2000시간 정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망대학교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평균적인 연봉 차이를 실제 숫자로 확실한 동기를 찾고 공부를 시작한 학생도 많습니다. 금전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시작했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나 직업 말고도 공부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함으로써 보다 확실히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목표에 한 개의 숫자를 넣어보세요. 1년, 10장, 5개, 1개, 10만 원.

3회 20점. 무엇이든 숫자 한 개와 결합하면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도 숫자를 대입하면 단기적인 단계를 세부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숫자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역산해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숫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참고서와 문제집을 각각 한 권씩 풀어봐야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 당일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해서 매일 20장씩 봐야 두 권을 모두 풀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계산해봐야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고 실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 설정을 위한 숫자에 타당성이 생겨납니다. 타당성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긍정과 같은 범주입니다. 나는 삼수를 결심했을 때 명문대학교의 기출문제 50년치를 풀어서 나만의 풀이집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시까지 남은 8개월 동안 한 달에 6년에서 7년치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내 목표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풀 수 있어 하고 놀랐는데 나는 무리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숫자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세부 계획을 작게 세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목표대로 조금씩 착실하게 해나가는 추진력과 고비가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다짐뿐이었으니까요. 어떤 목표든 단번에 해치려고 마음먹으면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여러 핑계를 만들어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목표는 단순하게 숫자 한 개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한 지점으로 모아라. 목표에 쉽게 다가가는 또 다른 방법은 숫자와 마찬가지로 지표 한 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 놀이 중에서 돋보기로 불 피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종이나 검은색 봉지를 바닥에 깔고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비추면 연기가 나면서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실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 아래 종이를 무더기로 쌓아놓아도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이용하여 햇빛을 한 지점에 집중시키면 놀랍게도 불이 발생합니다. 지표 설정은 이처럼 모든 에너지가 모여드는 한 지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진도가 나지 않아서 괴롭다면 이것저것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나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료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신경 써서 자료를 작성하나요?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해 단어 선택에 집중한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도록 분야를 넓게 분석한다. 보기 쉽도록 레이아웃 디자인에 힘을 쓴다. 사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정답입니다. 문제는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할 때 벌어집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잘하는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방식의 공부는 시간과 노력, 재력을 낭비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길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공부도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간에 쉽게 포기하게 되고 노력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표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없는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목표 설정에는 숫자 한 개가 중요한데 숫자로 측정할 지표가 여러 개 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상황과 같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혼자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문제풀이도 많이 하고 싶고 점수도 빨리 올리고 싶고 시간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지금껏 허비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노력과 정신력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결국은 입시에 두 번이나 실패한 다음에야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죠. 목표의 지표는 무엇에 특화를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 상황의 경우 한 가지 지표를 정했다면 포스트잇이나 메모를 해서 가능한 한 자신의 시야에 닿는 많은 장소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집중해야 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삶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는 단계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이루고 다음 목표를 다시 설정하면 됩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례대로 실행하면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의 핵심은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려 욕심내지 않고 집중해야 할 한 가지를 정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등산을 생각해보세요. 산에 익숙하지 않거나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산정상에 오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무리해서 산에 오르면 그 다음날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또는 힘든 경험이 각인돼서 등산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시는 산을 찾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등산에 가장 쉽게 오르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쉬는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등산로 이정표나 지도를 보며 자신의 체력에 맞게 목표 지점을 나누면 도착했을 때 성취감과 개운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지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비축할 수도 있고요. 집중은 기술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전략을 세우면 산은 물론 공부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든 성공 공식은 같습니다. 지표를 일원화하고 나만의 지표를 선언하며 차근차근 노력해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집중의 질이 달라집니다.

문학살롱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도약 추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백방으로 공업경제 운행을 안정시켜 1사분기 좋은 출발을 실현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 오동공업단지에 위치한 길림 오동 중약 조제과립 지능 추출 작업장 22개의 6톤급 추출 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500여종 제품의 생산 전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지능화 생산이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연변야급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우리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약 추출 과정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추출 시간, 증기 압력, 추출 온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추출 과정 중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총 투자가 10억 원인 이 대상은 일기 공사가 준공돼 조업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5,500톤의 중약재를 가공 추출하고 15억 6천만 봉지의 중약 조제 과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통의약산업의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의 생생한 축소판으로 됐습니다. 우리 조 기업들은 혁신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제품 품질을 1층 제고해 연변 전면 지능 발전에 꾸준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신기술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인 아련기계에서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 및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련기계조직위원회사 대외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인 인조판 연속 평압 생산 흐름선은 목재 및 대나무 가공기계 제조의 주요 장비입니다. 우리가 속한 업종은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입니다. 연속 평압 생산 흐름선은 인조판의 전통 생산 공예를 바꾸고 인조판 생산 모식을 개변했는 바 근 40년대 인조판 기계의 큰 돌파입니다. 이는 인조판 제조 장비의 최고 기술 수준을 대표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 승격한 신질 생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 과학기술유한회사는 전통 신에너지 자동차 부속품 가공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소재 산업 기회를 다잡아 친환경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회사는 단일한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소재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업무를 확장해 기업의 활력을 보유했습니다. 회사 작업장에 24대 설비가 가지런히 배치된 가운데 작업 일꾼들이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일련의 작업 절차를 거쳐 농업 림업 폐기물들이 섬유 등 제품으로 전환됩니다. 이 대상은 연간 20억 원의 생산액을 올릴 수 있는데 농업 림업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 산업의 녹색 발전 경주로를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 과학기술연회사 대상 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이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이 대상은 매년 만 톤의 고급 섬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강도가 전통 소재보다 25% 제고돼 식품, 자동차, 고급 포장, 생물 기반 재료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주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1사분기 우리 주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장성했습니다. 세계 주요 분야별로 보면 광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7.5%, 제조업 증가치는 12.1%, 전력, 연력, 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은 6.8% 장승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연초 제품업은 6.6%, 식품제조업은 54.6% 장승했으며 방직복장업은 59%, 의약제조업은 14.9% 장승했습니다. 매 하나의 돌파는 연변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확고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5월 15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6진 신소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3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33.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를 차지합니다. 도나 경제개발구에는 5년간 룩의 생산에 60억 원을 올리고 산업사슬 상하단에 5천여 명의 취업을 이끄는 국가급 고신기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도약식 발전을 이끈 인물이 바로 길림 화강약업주식위원회사 당위석이이며 총경리인 주계충입니다. 20여 년 내 주계충은 도나에 뿌리 내리고 중리학 산업 발전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자연에서 재료를 취하고 건강에 봉사한다는 핵심 리념을 견지하며 품질로 기업을 세우고 과학기술로 기업을 강하게 만들며 브랜드로 기업을 흥하게 한다는 발전의 길을 굳건히 걸어왔습니다. 회사는 2025년에 세금 8,7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길림 화강약업주식위원회사 당리석이이고 총경리인 주계충입니다.
0: 공시사.
1: 회사는 중약 건강 산업의 모를 받고 질병 목록의 변화에 따라 심내혈관, 중약 항염, 소아과, 정형외과 4대 제품군에 집중해 전문가형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을 강하고 우수하게 만드는 것을 견지하면서 산업사슬 상하단의 과학연구제조, 중약재 재배 전 산업사슬 발전을 이끌어 지방경제 발전에 화강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계충은 시종,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근본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중국 중의과학원, 길림대학, 장춘 중의학대학 등 대학교 및 연구기구와 적극 연계해 산학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박사후 과학연구사업소, 국가 지방연합공정기술중심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4대 제품군을 중심으로 화학약 1.1류 신약 3가지, 중약 1.1류, 2.2류, 2.3류 신약 각기 1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주계충입니다. 혈전신맥영편은 회사의 핵심 제품입니다. 회사는 혈전신맥영편의 혈맥동시치료 이론체계를 최초로 내왔습니다. 이 제품은 전국 6만여 개 중약 제품 중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 35위를 차지했으며 국가종합표준화 시범 프로젝트로 비준받고 길림성 과학기술진보 1등상을 받았습니다. 주계충은 또 신지능 제조, 신기술, 새 모식,

0: 대경영 모식 4대 방향을 겨냥해 중의학 현대기술 및 지능화 산업단지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회사 단지 부지 면적은 16만 평방미터인데 그중 1기 3만 5천 평방미터 주체 공사가 준공됐고 지능형 추출 작업장, 지능형 액체 작업장이 잇따라 생산에 들어가 룩의 생산액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주계충입니다. 우리는 인재로 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견지합니다. 최근 3년간 석사 5명, 본과생 162명을 영입했으며 인재 유치로 여러 유명 대학교의 교수를 초빙해 높은 자질을 갖춘 전문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의학연구개발, 과학기술 경쟁력 등 방면에 튼튼한 인재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주계층은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 일핵 량극 혁신 업무 구도를 구축하고 심내 혈관 및 비뇨 항염증 제품 10억 매출 전략과 정위 진통 및 소총 과립 제품 5억 매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5억 기간에 수입 15억 원, 리윤 1억 2천만 원, 세금 1억 5천만 원 실현해 우리 주 의약 건강 산업 진흥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제3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주회장 핵심구역에 들어서면 묵향과 노래소리가 가득한 전시구역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우리주가 정성껏 조성한 연변 전시구역은 독특한 민족 풍모로 도서박람회의 가장 멋진 변강못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시구역 핵심 위치에는 높이 3m가 넘는 원주형 도서탑이 솟아있는데 책향기와 묵향이 어우러져 마치 소리 없는 문화의 강처럼 중화민족 다원일체의 정신혈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연변인민 출판사는 주제 출판물, 홍색 도서, 무형문화재 민속, 청소년 도서, 과학 보급류 등 300여 종의 도서를 선보였으며 정률성 연보 신간 발표회와 민족 문자 출판물 전문 추천회도 개최합니다. 연변인민 출판사 당위석이고 사장이며 총편집인 양문화입니다.
2: 我们邀请全国
1: 전국 10여 개 민족 출판사를 초청해 참가시키고 스푼평 국정 운영을 논함 등 주제 출판물과 몽골어, 서장어, 미그러, 조선어 등 중점 출판물을 집중 전시하고 있습니다. 방람회 기간 8차례의 문화 활동을 마련했으니 각계 벗들이 민족 문자 전시구역을 찾아 책향기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민족 단결을 함께 촉진하길 바랍니다. 연변교육출판사 전시대 앞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연변교육출판사 총편집 판공실 주임 김선화입니다. 이번 도서박람회에서 100여 종의 신간 도서를 전시하고 길림성 지역문화 운치가 짙은 신간 발표 활동 두 차례를 기획했습니다. 온기가 있는 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길림을 찾고 길림을 요해하며 장백산의 웅장함을 느끼고 연변대지의 깊은 정과 시성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민족 문자 전시구역이 책향기의 향연이라면 3호 관내 연변문화산업관은 체감할 수 있는 변강 풍정 화폭입니다. 전시구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중국 산뜻한 연변 주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시구역은 민족 풍정, 변경 생태, 무형문화재 전승 세 가지 주제를 둘러싸고 70여 종 500여 점의 문화창의 제품을 정성껏 배치해 몰입식, 체험형, 온기가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참관객 로월함입니다. 길림성의 문화와 여러 지역에 대해 더 깊이 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전시관 중앙에 들어서면 조선족 전통 악기, 수씨, 철공예 등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이 집중적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승인과 직접 교류하며 기예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참관객 관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더욱 많이 내와 중국 전통 문화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문예 공연 무대에서는 끊임없이 은은한 선율이 들려오는데 한 곡 또 한 곡 이어지면서 때로는 감미롭고 낮게, 때로는 경쾌하고 격렬하게 울립니다. 생명력 넘치는 연변의 향음은 책향기 가득한 도서박람회에 감미로운 연변 운치를 더했습니다. 연변 가무단 단소 연주자 주기화입니다. 도서교역박람회에 해금, 가야금, 장고,

0: 단소 등 연주자 4명이 왔습니다. 이 4가지 악기는 모두 우리 무형문화재 전통 악기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선보일 수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전시관 서쪽 음식 전시구역에는 김치, 막걸리 등 연변 특색 음식이 전시됐습니다. 현장에는 또 인터넷 인기 간판벽 조형이 마련됐는데 도서 교역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방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당위 선전부 출판 및 저작권처 처장 상금빙입니다. 이번까지 우리는 세 번째로 동북 도서 교역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연변 3개 도서 출판 단위와 10여 개 문화산업, 무형문화재 생산 단위를 조직해 참가했습니다. 도서 전시 구역에는 국가 민족 문자 출판 기지 명의로 특색 전시 부스를 조성하고 전국 10여 개 민족 출판사의 500여 종 도서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문화산업 전시 구역에는 산뜻한 연변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디지털 IP, 문화관광 IP, 무형문화재 등 종목을 전시했습니다. 연변 출판과 문화관광 창작의 활력을 보여주고 동북 도서 교역 박람회에 변강 문화의 동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 5월 15일 전국 33번째 여도 결핍병 예방 퇴치일에 즈음해 주 질병 예방 통제 중심 주 위생 감독소에서는 13일 여도로 건강 지키고 민생의 혜택을 주제로 선전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에게 과학적인 여도 보충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사업일꾼들은 대중들이 관심하는 여도 결핍의 위해성, 과학적 여도 보충 방법, 여도 소금 구매 등 10점 문제에 대답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임신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중점 인원에 대한 여도 결핍의 건강 영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여도 보충에 관한 민간의 오해를 바로잡아 과학적 여도 보충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 질병 예방 통제 중심, 주 위생 감독소, 지방병 예방 퇴치과 사업일꾼 김윤호입니다. 요도 보충 방법에는 주로 요도 소금 섭취, 요도가 풍부한 식품 섭취, 요도 제제 복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도 결핍을 예방하는 주요 조치는 요도 소금 보급입니다. 요도 소금 섭취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우세가 있어 요도 보충의 최적 경로로 됐습니다. 임신부, 수유기 부녀, 신생아 등 특수 인원들도 과학적으로 요도를 보충해야 합니다. 요도는 인체 필수적인 미량 원소로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 신진 대사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며 인체 성장 발육을 촉진합니다. 요도 결핍으로 인한 일련의 건강 피해는 주민들의 신체 소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공공위생 문제입니다. 요도 결핍병에는 지방성 갑상선종, 지방성 크레틴병, 단순성 롱화, 태아류산, 조산, 선천성 기형 등이 포함됩니다. 김윤호입니다. 지리 환경 등 요인 영향으로 우리 주는 요도 결핍 지역에 속합니다. 단연간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주 요도 결핍병 종합 예방 퇴치 사업은 이미 요도 결핍병 소멸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중이 여전히 요도 결핍이 가져오는 건강 위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요도를 보충하는 인식이 비교적 였습니다. 더 두드러진 것은 민간에 여전히 요도 보충, 요도 소금 섭취에 관한 많은 오해가 존재하는데 이는 우리 주 요도 결핍병 소멸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는 데 불리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나시 황리허 진에 위치한 중국 공급 판매 황리허 검정기버섯 산업교육시장 대상은 현지에서 국가급 농업산업 강진을 구축하는 핵심 공사입니다. 대상은 총 투자가 3억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4천 평방미터이며 교역 창고 저장 중심, 종합 건물 등을 건설합니다. 대상은 올해 12월에 준공해 2027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연간 생산액 2억 원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이란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오늘은 안전생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생산, 이는 단순한 규정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매일 출근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고 움직이고 건설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의 바탕에는 반드시 안전이 자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작은 부주의가 되돌릴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작업장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배우자에게는 사랑하는 일을, 자녀에게는 부모님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작은 실수는 거대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철저한 안전수칙과 예방교육은 그 재앙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안전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오늘도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잠시 멈추어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전이 곧 모두의 안전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1: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적잖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 채소는 왜 이렇게 안 먹을까? 잠은 왜 이렇게 안 자고 밤에만 활발해질까? 아이의 건강,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이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잔소리가 늘어가면서 아이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과 불안감이 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연변중리병원 주임중리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아이로 자라도록 돕는 부모의 현실적이고 따뜻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이 아이의 건강 습관은 부모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건강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평생 가는 건강 습관은 대부분 가정에서 어릴 때 형성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좋은 습관을 가르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저도 보면 이 아이의 이런 방면은 진짜 처음이라.
0: 네. 네,
1: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이미 애는 다 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또 이랬더라면 얼마 좋았을까
0: 그렇죠.
1: 생각하는데 다시 네. 보면 아이의 건강은 사실 요즘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릴 때 형성된 이런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그런 말도 있잖아요. 3살 때면 커서 어떤 거 다 안다. 3살 때 버릇이가 뭐
0: 이어든 거지 간다. 그런 말이 있죠.
1: 에, 그래서 사실 애들이 3살 이쯤이면 좀 알고 뭐 이 자기의 생각도 있고 이렇잖아요.
0: 네. 에,
1: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이 애들은 같이 근데 사실 지금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 부모가 같이 지내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지금은 좀 특수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있는 애들도 많고,
0: 네. 예,
1: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 뭐 유치원 뭐 이런 데 보냈는데, 예, 그래도 우리 부모가 제일 좀 역할 하니까,
0: 네.
1: 예, 사실, 배워주기보다 우리 부모들이 자기 행동하고 습관을 잘해야,
0: 그렇죠.
1: 예, 애들도 같이 날아갈 네.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예, 애들도 보는 것이 있으니까, 사실 네. 우리 지금 애들은 핸드폰 보지 말라 하는데 부모들은 그냥 보잖아요.
0: 네.
1: 예, 그럼 애들은 그런 집에서 엄마 아빠는 보는가?
0: 그렇죠.
1: 예, 사실 우리는 그러면 그 자라니 그 어떻게 말할까 그 특권으로 안 된다. 우리는 괜찮다
0: 그렇죠.
1: 이렇게 하는 애들.
0: 나는 어른이다. 너는 아이다.
1: 예, 근데 네. 이것이 다 애들한테는
0: 네.
1: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예,
0: 네.
1: 그래서 좀 습관 우리 가르친다고 보기라. 이런 규칙만 알려주지 말고 우리
0: 네.
1: 규칙적인 식사, 뭐 수면 이런 위생 습관을 우리 몸에 이렇게 배이게 하려면 우리 부모들부터 먼저 예, 건강한 생활 태도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같이 길러주면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0: 예, 잔소리보다는 먼저 부모가 실천하는 것이
1: 예,
0: 좋다.
1: 예, 같이 그, 해줘야
0: 되죠. 네네네. 네, 그렇네요. 진짜 어릴 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애한테 바른 습관 가르치고 또 인생도리 가르친다면 애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식습관 있지 않습니까? 평생 건강의 기초라는 말도 있는데요. 아이가 채소나 특정 음식을 극도로 싫어할 때 억지로 먹이면 오히려 거부감이 커지죠.
1: 네.
0: 편식을 줄이고 다양한 음식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부모의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1: 예. 전략이라면 사실 우리 부모가 많이 뭐 공부하고 어떻게
0: 네.
1: 애들이 그 좋아하는가 이걸 자기 애를 잘 알고
0: 네.
1: 해야 되니까 사실 아이가 어떤 음식을 싫어할 때 특히 지금 애들은 고기는 좋아하는데
0: 네.
1: 야채를 좋아하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이럴 때 억지로 먹이면 사실 애들이 더 거부감이
0: 네.
1: 왜냐하면 보면 애들도 말고 자란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해라 하면 자기가 원해서 하면 잘하는데
0: 네.
1: 누가 해라 하면 꼭 그 반발심이 있어서
0: 네.
1: 하지 않게 되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럴 때면 애들이 더욱 거부감이 생기면 편식이 심해지기 때문에
0: 네.
1: 먼저 우리 부모부터 먼저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0: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네, 어떻게 보면 한 집 식구 같이 식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해서 다 먹고. 네. 네. 그리고 둘째는 이런 시를 하는 채소는 그러면 그냥 억지로 먹이지 말고 우리 뭐 할 때 작게 썰어서 이런 다른 음식과 같이 섞어서 있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먹게 하고. 네. 네. 그리고 셋째는 우리 음식을 강요하지 않고 좀 조금씩 맛보게 한 뒤 그 다음에 칭찬해 주는 것이 네. 제일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하는 게가 약보다 더 좋다.
1: 예. 칭찬하면 고래도 좀 준다 하지 않습니까?
0: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애들을 칭찬해주고. 네. 예. 넷째는 우리 음식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네. 애가 거기 거부감을 줄여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애들은 또 무슨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하는 동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러면 그거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사실 애들도 받아주고 것 같아. 예, 이러면 우리 부모의 나이 신의가 있어야 되죠. 예, 근데 네. 지금 우리 부모들은 뭐 이렇게 자기 생활도 좀 공정해야 되지 하니까 네. 그냥 빨리 이렇게 효과 보기로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처럼 한 사람은 진짜 애를 이렇게 보는데 네. 공작도 하지 말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집에서 예,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네. 확실히 어릴 때부터 고루고루 다 잘 먹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확실히 가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아는 한 분은 그때에는 상해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네.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칼치를 상해 칼치라는 거요. 아, 네. 아마 호기심 갖고 먹더라 이런 말도 하니까요. 부모님이 정말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예술이가 네. 있어야 되죠.
1: 그렇죠. 네, 뭐 다른 음식으로 예, 뭐 그 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헤매기는 것도 애한테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 분비, 면역력, 낮 동안의 집중력 등 아이의 건강에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잠자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0: 예, 우리 사실 이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많이 분비되고 네. 예,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면역력도 떨어지고 낮 시간에 집중력도 크게 저하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사실 우리 보면 아기 때는 자야 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 네.
0: 그냥 아기 때는 그냥 자고 자면 그 큰다는 그것이 네. 잘 때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매일 일정한 시간에 네. 이 주침 기상 시간을 정해서 네. 이 규칙을 지키게 하고
1: 네. 네.
0: 그리고 우리 잠자기 한 시간 전에는 사실 이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이런 거 다 사용을 금지해야 되는데
1: 네. 네.
0: 이것은 처음 애가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데 좀 일단 이렇게 좀 알 때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미 다 지금 보면 어떤 때 아기 때는 모른다고 그래서 뭐 핸드폰도 주고 네. 막 놀게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그 후부터 우리 애가 뭐 유치원 갈 때부터 어느 보지 말라 하면 잘 되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주지 말고 우리 부모가 헐차고 애들을 핸드폰 주는 게 아니고 그때 다른 무슨 이렇게 놀이감 이런 거 줘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보면 애들이 진짜 아기 때도 그거 주고서 놀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것은 규칙을 지키게 하고
1: 네. 네.
0: 이래서는 부모도 같이 핸드폰
1: 그렇죠.
0: 보지 말고 같이 뭐 네. 이야기해 주든 이런 거 해줘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침실도 좀 조용하고 네. 어둡고 이런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1: 네.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녁에 너무 과식하거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도록
1: 네.
0: 빨리 해야 숙면을 돕습니다.
1: 네.
0: 사실 우리 어른들도 저녁에 잘 자지 못한 경우가 하나는 우리 저녁에 야식 먹고 저녁에 네. 너무 배불리 먹으면
1: 네. 네,
0: 우리 그 비위가 상하고 하니까
1: 네. 네,
0: 더 자는 데 영향 줘가지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런 방면에 사실 부모가 그냥 같이 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이 습관이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린 애들도 포함해서 저녁에 꼭 무언가 먹고 자야 아마
0: 네,
1: 자는
0: 그리고
1: 것으로.
0: 사실 지금 또 네. 어떤 집은 애들 자기네는 우유를
1: 네네네.
0: 근데 제가 이렇게 본 거는 우유는 이 어떻게 말할까 우리 아기 때는 우유 모든 동물들도 아기 때는 모로 귀신 한 가지잖아요. 네, 네. 우유 먹는데 좀 큰 다음에는 우유를 안 먹잖아요. 네. 사실 우리 사람은 적은 점 우유를 먹는데 네. 이런 동물들은 보면 그냥 그 아기 때만 먹고 그 다음에는 뭐 풀채 먹고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사실 다 보러 도우니까 네. 한 가지니까 어느 네. 정도 할 때는 하고 그리고 이 우유는 우리 종이 쪽을 말하면 좀 편한
1: 네. 찬 음식이다.
0: 찬 음식이니까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환자들도 제가 차다 하니 그러면 더워서 이렇게 끓여서 네. 먹으면 안 되는가 근데 제가 그 우유의 성질이 차니까 그렇죠. 온도하고 관계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비위가 약한 애들은 이거 먹으면 더 비위가 차니까 네. 네. 안 됐어. 그래서 좋지만 맞는 사람 있고 또 안 맞는 사람 있으니까 우유보다 뭐 콩물 같은 이런 게 좋으니까
1: 그렇네요.
0: 그래서 그걸로 바꿔주고 네. 사실 전에 약 없이 후부터는 뭐 먹지 말고
1: 네. 네.
0: 그냥 뭐 그리고 우리 9시 전에 그제는 9시 후부터는 물도 마시지 네. 말고 네. 네. 이래야 저녁에는 사실 우리 위장은 좀 비워둬야 네. 이렇게 좋으니까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지금의 애기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먹어주니까 좋은 네. 것은 다 주니까 너무 너무 차에 있으니까 좀 네. 비워둬야 되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데 좀 주의해서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예,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은 손 씻기와 개인 위생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귀찮아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고 이를 닦고 모욕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0: 네. 사실 감염병 예방 기본은 우리 올바른 손 씻기.
1: 네. 네
0: 사실 우리 병원에서는 특히 이 손 씻는 것을 한 가지 이 중요한 그런 일상으로 하고 하니까
1: 네. 네,
0: 손 씻는 방법도 많고
1: 네. 네,
0: 그리고 집에서는 뭐 굳이 우리 병원에서 씻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씻진 않아도 되는데
1: 네.
0: 그래도 예, 이렇게 밥 먹기 전에는 손 씻고
1: 네.
0: 그리고 우리 뭐 대소변 화장실 후에도 손 씻는 이런 것을 습관시켜주고
1: 네. 네. 예,
0: 그리고 이거 우리 아이에게 딱딱하게 명령하기보다
1: 네.
0: 부모가 함께
1: 네.
0: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가장 이것이 효과적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우리 손 씻는 순서
1: 네.
0: 그리고 양치 방법
1: 네. 네,
0: 그리고 우리 목욕도 이런 습관을 어떻게 보면 놀이처럼 알려주고
1: 네. 네, 네.
0: 그냥 매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습관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1: 네. 네. 네,
0: 잘 지켰을 때는 또 이제 말한 것처럼 칭찬도
1: 네.
0: 하고 혹은
1: 네.
0: 이런 작은 보상을
1: 네.
0: 네, 이것은 애하고 아니가 하면 내가 뭐 준다 이 말 하지 말고
1: 네.
0: 그냥 잘하면 애가 기대도 안 할 때 이렇게 뭐 선물나 주면 애가 더 기뻐할 것 같아요.
1: 네.
0: 왜냐 근데 지금은 다들 다 먼저 네가 뭐 하면 뭐 해주겠다. 뭐
1: 네.
0: 시험도 몇 점 맞으면 뭐 해준다 이러잖아요.
1: 네. 네.
0: 이렇게 하지 말고 애가 그러니까 그 아 내가 이거 가지자고 한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1: 네.
0: 예 하다 잘하면 이렇게 선물 특수하게 불세로 주면 좋아.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 뭐, 위생의 중요성을 자꾸 그 엄격한, 무슨, 우리 그, 이렇게, 알아듣기 바쁜 말로 해주지 말고,
1: 네.
0: 쉽게 알아들 이런 말로 반복해 알려주고,
1: 네.
0: 애가 귀찮아하지 않기 위해서를
1: 네.
0: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줘야 합니다.
1: 네. 부모는 입금이 중요하죠. 네. 아이도 학교 성적, 친구 관계, 가정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부모가 아이의 식욕, 수면, 짜증, 무기력으로 표현되는 일상적인 행동 변화에서 스트레스 신호를 읽고 대화를 여는 방법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네, 사실 아이들은 이 자기의 표정 이런 것을 표현하기 좀 바빠하기도 하고
1: 네. 네,
0: 그리고 할 줄 모르고
1: 네.
0: 어떻게 하면 내 스트레스를 푸는가
1: 네. 네,
0: 사실 아이들도 다 사람이가 감정 그런 게 있으니까 얘네도 뭐 이런 학업 성적 그리고 이런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1: 네.
0: 특히 가정 이런 분위기에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1: 네. 네.
0: 근데 자신이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는 좀 서툽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부모는 어떤 방면에 보니까 사실 아이가 갑자기 식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1: 네. 네,
0: 원래 자주 잘 먹던데 별로 많이 안 먹고
1: 네.
0: 예, 그리고 또 어떨 땐 잠도 잘 못 자고
1: 네.
0: 예, 그리고 사소한 일에 또 짜증을 내거나
1: 네.
0: 예, 그리고 보면 아주 무기력하게 축 처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스트레스 신호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1: 네. 네.
0: 아, 글쎄요, 혹시 어떨 때 뭐 감기 걸리고 이거 떠나서 뭐 체온 네. 이런 거 방면도 없는데 그냥 애가 좀 영 처지는 모습을 볼 때는 잘 물어봐가지고, 예. 네. 학교에서 나 뭐 무슨 일이 있었냐고.
1: 네. 네.
0: 그리고 이럴 때

0: 근데 한 번은 그 지금에 와서 그때 고성 때 이런 말하면 애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 자기는 사실 그 일이 자기 틀린 것도 아는데 네. 엄마하고 말해서 엄마가 자기 팬들을 공감해줬으면 하는데 엄마도 역시 다른 제3자 이 그 위치로 말하니까 아주 응에 그래서 그럴 때라도 엄마가 무조건 난 네 팬이다 뭐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 네. 내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들은 왕왕 내가 같이 그 애 애 편들어 주면 별로 애가 더 나쁜 길에 들어서고 잘 되지 네. 않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사실 그 나이면 애들도 어느 게 맞다 틀린다 다 아니까. 네. 근데 어떨 때는 딱 내가 이게 맞다 하고 억지 부리는 게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공감해 주고 그리고 애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네. 예, 그때 일을 다시 말하면 그때 네가 틀렸잖아 예, 이렇게 해주면 네. 더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부모들이가 네. 이 아이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예, 그리고 그 뒤에 함께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의 부담을 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이렇게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예. 네. 자기 돌봄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안정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줄 아는 능력이죠. 이 아이가 힘들 때 스스로 나는 지금 쉴 필요가 있어라고 인식하고 건강하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가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요?
0: 예, 자기 돌봄은 사실 몸이 위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 자신이 감정을 알아주고 네. 쉬어야 할 때 이게 쉬는 능력입니다. 네. 이게 뭐 손 씻고 이제 우리 말한 이런 일상생활 이것보다 네. 자기 감정을 조절 잘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은 사실 진짜 어디에 내놔도 근심스럽지 않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렇게 부모는 아이가 힘들고 이렇게 지쳤을 때는 네. 억지로 참게 하지 말고
1: 네. 네.
0: 아 너는 지금 쉬어야 할 시간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네. 스스로 상태를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1: 네. 네.
0: 또한 뭐 같이 산책하거나 그림 그리고 혹은 음악 듣기 이런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함께 알려주고
1: 네.
0: 예,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다고
1: 네.
0: 예, 마음을 표현해도 된다는 이런 것을 알려주어
1: 네.
0: 예, 감정을 건강하게 풀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네.
0: 예, 사실 지금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또 그 공부하는 압력이 사실
1: 그렇죠.
0: 크잖아요.
1: 네.
0: 성적이 뭐 너무 잘해도 스트레스 받고
1: 그렇죠.
0: 못해도 스트레스 받고
1: 맞는 예, 말씀입니다.
0: 어떻게 하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그리고 요즘 또 보면 애들도 이 고2, 고3 이런 애들은 보면 저녁에 9시, 10시 끝나서 집에 와서 또 공부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사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애가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애가 안주 이 뭐 나 얼굴에도 다 그 보드라지 날고
1: 네.
0: 피곤해 보이고
1: 네.
0: 그래서 제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애 몸이가
1: 그렇죠.
0: 중요하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는 또 공부하지 말고 해도 네. 이 상태로 공부해도 안 된다고
1: 네. 들어갈 수 없죠.
0: 예,
1: 네.
0: 그래서 어떨 때는 재활하고 그리고 네. 숙제 못했던 선생님과 부모가 겨해 말아해 주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1: 네.
0: 숙제 안 하면 학교 가서 선생님 때 또 욕먹는다 하지만 그러면 네. 이럴 때 부모가 선생님한테 전화해도 되잖아요. 아이가
1: 네.
0: 진짜 피곤하니까 재왔다고.
1: 네. 네.
0: 그러면 제 생각엔 지금 선생님들도 안 된다 억지로 그러지는
1: 그렇죠.
0: 않은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애들을 자꾸나 쉬어라 예? 이러고
1: 네.
0: 자꾸나 공부해라. 근데 어떨 때 보면 공부 잘하는 부모든 애가 쉬었음 하는데 좀 못하는 부모든 애가 그저 책 보는 것이 눈에 띄어야 시름 넣고 애가 책 안 보면
1: 네.
0: 아주 부모가 먼저 짜증나고
1: 그렇죠.
0: 이러잖아요. 이러면 애도 같이 또 이 짜증나고 이러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모든 거 다 받아들이고 사실
1: 네.
0: 공부도 지금 와 보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못하는 것도 있어야 이 세계가 평행되니까
1: 네.
0: 그래서 아 애가 뭐 공부 짜게 못하면 다른 방면에 무조건 이렇게 잘하는 게 있으니까
1: 네. 네.
0: 이렇게 그 어느 유명한 사람 하는 게 애들은 다 자기 능력이 있다.
1: 네.
0: 어떤 방면에 있는가에 따라서
1: 네.
0: 우리 자기 아이의 어떤 방면에 좀 특장이 있는가 알아차리고 그 방면으로 이렇게 인도하면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 장시간 미디어 사용은 시력 저하, 자세 불량, 수면 부족, 비만, 집중력 저하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키죠. 이 아이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0: 내용을 부모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1: 예, 사실 지금 우리 이 미디어 사용 이 핸드폰 보고 네. 이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시력이가 정말 안경 안 끼는 애들이 네. 지금 더 적잖아요.
0: 네. 예,
1: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비만 좀 네. 영실한 애들도 있고 약한 애들도 있는데 보면 대다수 지금 비만 이런 애들이가 많으니까 네. 사실 이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 어릴 때부터 이 당뇨병 오기도 쉽고
0: 그렇죠.
1: 예, 사실 애들은 당뇨병 오면 그 이도수로 들이 맞아야 될 이싱이가 많이 오잖아요.
0: 네.
1: 예, 사실 이것도 다 어떤 사람 아 유전이다 유전이다 하지만 제 네. 생각엔 그래도 이 어릴 때 이 생활 습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몸에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니까
0: 네. 네,
1: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0: 네. 네,
1: 그리고 우리 시력이 저하되고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이 보는 시간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하고
0: 네. 네,
1: 사실 식사할 때나 잠자기 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이런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0: 네. 네,
1: 어떻게 보면 한 집 식구가 같이 이럴 네. 때는 진짜 아빠 엄마 같이 이거 지켜줘야 네. 예, 되지. 예, 네. 그리고 우리 내용 이런 면에서
0: 네.
1: 좀 이런 요 좀 나쁜 이런 영상 게임 이런 것을 차단하고 네. 아이들을 주는 데는 꼭 그 좋은 교육적이고 이런 건강한 이런 정보만 있는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0: 네. 예,
1: 그리고 부모로부터 우리 스마트 사용을 좀 줄여가지고
0: 네.
1: 애들한테 이런 모범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효과적입니다.
0: 예,
1: 그리고 이 사실 이런 미디어 이런 것보다 책 독서
0: 네.
1: 같이 사실 애들을 제 생각 주말에 그 도서관나에
0: 네.
1: 데 가서 같이 어릴 때부터 책 보게 하면 이런 생활에 이렇게 좀 몰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0: 그렇죠. 네, 아이가 이 과자보다 과일을 먼저 집게 하려면 집안에 과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단음료 대신 물병을 준비해 두는 등이 환경 설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가정 내에서 건강한 식품과 활동을 장려하는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예, 네, 우리 가정 환경에서 이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아이가 네. 자연스럽게 그 건강한 음식과 생활을 네. 선택하게 됩니다.
0: 네. 네.
1: 구체적으로는 우리 뭐 이런 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간식을
0: 네.
1: 좀 눈에 잘 뜨는 곳에 배치하고
0: 네. 네. 네.
1: 집에서는 일단 그 음료나 이런 과자 이런 건 좋게는 두지 않고
0: 네. 네.
1: 그리고 이 이제 말한 그 음료보다 그저 생수 이런 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고
0: 네. 네.
1: 그리고 또한 우리 텔레비전 앞에는 이런 음식을 넣지 않고 있잖아요.
0: 네.
1: 식탁에서 이렇게 빠르게 네. 먹던 그 식탁 위에 먹는 것을 좀 넣으면 애들이 그것도 뭐 먹고 싶을 때는
0: 네.
1: 그냥 거기 가서 하고 예 네. 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이런 간단한 운동기구도 두어가지고
0: 네.
1: 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예,
1: 사실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먹는 것도 좋고
0: 네.
1: 예, 그리고 이 여기에서 말하자면 우리 과일을 요즘에 보면 어떤 부모들 과일을 많이 먹이는데
0: 네.
1: 예, 그리고 과일 지금은 뭐 정말 남방에 과일이 많이
0: 그렇죠.
1: 들어오니까 별난 거 다 먹이는데 근데 우리 중의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사계절, 제계절 그 과일을 먹어야 하니까
0: 네.
1: 사실 요즘 요 봄, 여름 요 때는 아직 우리 북방에는 과일이 나온 게 없잖아요.
0: 네네.
1: 사실 그것보다 산나물, 야채 이런 것을
0: 네.
1: 많으니까 예, 이런 것을 이렇게 그것도 많이 먹이는 축을 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과가 좋다고 매일매일 사과 먹이는데
0: 네.
1: 근데 예, 이것도 매일매일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떤
0: 네.
1: 사과 내일에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0: 네.
1: 하고 예, 그리고 또 과일 어떤 분은 즙을 해서
0: 네.
1: 먹이는 과일 먹지 않는다. 근데 즙을 하면 그 당분이가 더 많이 나오고
0: 네.
1: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생의 수면 이런 것이 다 파괴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과일은 사실 그래도 그 생과일을 먹이는 것이 예, 좋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애들이 비위가 약하니까.
0: 그렇죠. 네. 예, 아침에 함께하는 스트레칭, 주말에 가족 운동,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등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건강 루틴은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건강을 내재화시킵니다. 바쁜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가족 건강 루틴이 요지 비결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예. 아침 이렇게 함께 스트레칭하고 주말 뭐 가족 운동, 예, 근데 아침에는 사실

0: 사실 지금은 아침 시간이 아주 보기 하니까 네. 같이 뭐 운동 이렇게 하자면 좀
1: 그렇죠.
0: 바쁠 것 같아요. 네. 학교 가나든 안 되고. 그런데 뭐 집에서 이제 3살, 4살 이런 애들은 뭐 사실 부모들 같이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지금은 부모들이 많이 봐주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보면 부모가 교류해서 애들과 같이 이렇게 해달라 뭐.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집에 다 뭐 그 쨍쿵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해, 네.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보이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네. 우리 부모가 못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애를 봐주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네. 잘 예. 교대하고 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봐주는데 그러면 네. 이런 예, 아, 이렇게 하셔 이렇게 명령하지 말고 사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성군들 잘 봐주려 하는데 사실 이 다르잖아요. 세대가 다르니까.
1: 네네.
0: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부모들과 더 잘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부모들한테 또 뭐 선물도 싸드리고 아 이렇게 애를 봐줘서 뭐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제 생각은 다 상호니까 예,
1: 그렇죠.
0: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집에라도 뭐 이 계획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1: 네.
0: 그냥 우리 같이 애를 보는 사람 같이 해서 아 우리 이렇게 하자. 애를 훌륭하게 키운 것이 다 우리한테 좋으니까.
1: 네.
0: 그래서 예, 작고 갖다나 이런 일상부터 실천하고 하루에 사실 10분이라도 그 정도 네. 시간에 함께하고
1: 네.
0: 예, 그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라도 어떨 때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사실 우리 생일도 애들이 다 생일날에만 뭐 케이크 해주고 하는데 근데
1: 네.
0: 사실 평시에도 어떨 때 듬든 케이크 애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 어떻게 말할까 그 이식을 좋아하니까
1: 네.
0: 그 듬듬 애가 아주 잘했을 때는 뭐 케이크도 싸주고 그런 걸 해주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모두 가족들이 같이 규칙을 네. 함께 지키면서 예. 그리고 실천한 뒤는 우리 뭐 뭐에 앉아서 아 나는 뭐 어떻게 해서 좋다 이렇게
1: 네.
0: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말하면 애들도 아 자란들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예. 같이 이렇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운동도 뭐 무슨 이 운동 해야지 그러지 말고 같이 어떨 때 보면 겨울이나 보면 어떤 아빠든 애들 데리고 그 차 세우는 데서 停车场에서도
1: 네.
0: 줄뜨기 운동도 하고 예, 같이 해주고 하니까
1: 네.
0: 아주 보기 좋아요.
1: 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아이의 건강을 챙기느라 정작 부모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죠.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바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자기 관리 팁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예. 부모가 자신이 건강을 돌보는 이 모습은 아이에게 사실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1: 네.
0: 예, 어떤 일에 보면 부모가 이렇게 뭐 많이 챙겨 먹잖아요. 예,
1: 네.
0: 이러면 애들도 별로 예, 보면 그런 집 애들도 야근을 잘 먹고 뭐 이런 것이 보이니까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부모가 건강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도 사실 자연스럽게 자기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를 배우고
1: 네.
0: 예, 안정된 정서를 갖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 부모들 다 바쁘니까
1: 네. 내
0: 바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자기 관리 팁은 사실 짧은 시간이라도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1: 네.
0: 애 앞에서 아내가 운동한다는 것을
1: 네. 보여줘야죠.
0: 예,
1: 네.
0: 그리고 식사를 그러지 않으면 사실 네. 지금 우리 아침에 애를 다 먹이고 우리는 안 먹잖아요.
1: 네.
0: 아니면 애를 다 보낸 다음에 나는 뭐 다니와 먹더지 이러면 애는 그냥 엄마는 안 먹고 다니더라
1: 네.
0: 이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가 먹일 때 같이
1: 네.
0: 예, 먹어주고 예,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우리 스마트폰 핸드폰을 내려놓고 휴식하는
1: 네.
0: 같이 누워있고 예.
1: 네.
0: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이 자신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 예,
1: 네.
0: 애하고도 아, 뭐 말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1: 네.
0: 지금은 10분만 엄마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애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또 이 그 일정을 그렇게 무리하게 잡지 않고
1: 네.
0: 스트레스 줄이는 사실 우리 보면 부모들이 왕왕 애하고 화를 많이 나잖아요.
1: 네.
0: 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는 못하는데 애하고는
1: 그렇죠.
0: 화를 짜증 뭐 화낸 단계가 아가 막 욕하고 이거 아니고 어쨌든
1: 네.
0: 한마디에 그런 말도 애한테는 상처가 가니까
1: 네.
0: 그래서 애한테 이 보이는 것이가 그 감정 내절로 우리 감정을 이 관할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애들도 그것을 따라 보이니까
1: 네. 네, 아이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지친 부모님들 혹은 이제라도 시작해야 하는데 막막한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 전하고 싶습니까?
0: 예,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애가 있어서 처음 부모님 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 보면

0: 아,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처음 엄마 해보니까 네. 모르는 면도 많고 뭐 틀리는 면도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해야 돼.
1: 네.
0: 예. 그래 공부하려고 하면 그러면 애들 이런 특성 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니까.
1: 네.
0: 예. 사실 우리 보면 지금은 생활 적응도 좋으니까 애들한테 너무 많이 해주고 싶어하는
1: 네.
0: 다 해주고 싶지요.
1: 네.
0: 예, 적응이 뭐 좋든 좀 잘하든 그래도 네. 애가 첫 자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보니까.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먼저 첫 자리는 것도 나.
1: 네.
0: 다시 내가
1: 네.
0: 먼저고 그 다음에 애 뭐 남편 혹은 뭐 아내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이 다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내 건강 관리도 지키고 우리 애들한테도 애 특성을 알지만 우리 애들은 중요로 말하면 우리 중이는 음하고 양이 있잖아요.
1: 네.
0: 음양. 그러면 애하고 자라는 비교할 때 애는 양이고 우리 자라는 음이니까.
1: 네.
0: 그래서 애들은 양이니까 얘네는 그냥 양이가 왕성해요.
1: 네.
0: 자라야 되니까.
1: 네.
0: 이러니까 애들은 음이가 자주 부족하니까.
1: 네.
0: 예, 이래서 음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 생각하면 음은 물이잖아요.
1: 네.
0: 예, 애들은 수분이가 좀 부족하니까
1: 네.
0: 우리 이런 뱀을 잘 챙겨서 애들은 그래서 양이가 왕성하길래 우리 뭐 먹일 때도 이런 뭐 기름튀기나 요자도 그런
1: 네.
0: 이런 열성이 많은 것을 좀 너무 많이 먹이지 말고
1: 네.
0: 그리고 또 뭐 거기를 아예 먹이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1: 네.
0: 왜냐하면 애들 커야 되니까
1: 네.
0: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 뚜가 있어야 되고
1: 네. 네.
0: 그리고 애들은 일단 부모들이 근심하는 것이 병이 나고 열이 나면 무서워하잖아요.
1: 네.
0: 근데 애들은 이 음이가 왕성 양이가 왕성하길래
1: 네.
0: 애들 병은 빨리 오고 또 빨리 나서요.
1: 네.
0: 네. 그래 그렇게 너무 근심하지 말고
1: 그렇죠.
0: 네. 사실 지금 열이 나면 뭐 38도 안 되는데 저래 해열제 먹이고
1: 네.
0: 원래 이것이 다 틀린 것이니까
1: 네.
0: 애가 열이 38도라도 어떤 애는 38도라도 잘 놀고
1: 네.
0: 손이 따뜻하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물을 좀 많이 마셔서
1: 네.
0: 이제 말하잖아요. 수분이 부족해야 그 열이 나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래 해열제 먹이고 그런데 어떤 애들은 뭐 우리 애들도 태어날 때도 先天 지방이 있으니까
1: 네.
0: 사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좀 못하니까
1: 네.
0: 이럴 때는 그 이렇게 우리 보고 인차 뭐 내가 이거 접수할 수 없으면 병원에 가도 되고
1: 네. 네.
0: 그래서 사실 제 생각이 양육하는 것이 그냥 배우는 과정이에요.
1: 네.
0: 그냥 우리 뭐 이제 공자 뭐 이런 지식만 배우는 것이
1: 그렇죠.
0: 아니고 네, 사실 이 애들 키우는 데도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1: 네.
0: 그리고 지금은 많이 그런 애들을 이렇게 하는 학습반도 있어가지고
1: 그렇죠.
0: 네.
1: 네. 네. 연변중이병원 주임중의사 최미혁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아이로 자라도록 돕는 부모의 현실적이고 따뜻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이에게 건강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아프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법,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리기적이 아님을 깨닫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함께 노력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볼 때 아이도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3: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자기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긴 복습 시간이 지나갔고요.
1: 네.
0: 여러분이 많이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 새로운 아리랑으로 네. 가르쳐드려야 할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새로운 아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0: 그럼요.
1: 네.
0: 네네네. 새로운 아리랑.
1: 가깝게.
0: 네. 제주 아리랑.
1: 어떻습니까?
0: 네, 좋습니다.
1: 네. 제주 아리랑.
0: 네.
1: 네. 그 참 지역별로 우리가 아리랑이 많잖아요.
0: 네네.
1: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제주 아리랑. 네. 노래 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0: 그 제주 방언이 많이 또
1: 방언이
0: 들어갔죠?
1: 많이 들어갔죠.
0: 네. 네.
1: 여기서 무슨
0: 놀멍 슈멍 넘어갑서.
1: 갑서.
0: 네.
1: 갑서.
0: 가세.
1: 가세.
0: 네.
1: 그렇죠.
0: 그렇죠.
1: 놀멍 슈멍 놀면서 쉬면서
0: 넘어가자.
1: 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0: 네.
1: 네.
0: 그래서 재밌죠 방언이.
1: 네.
0: 네.
1: 그래서 엄머리 장단.
0: 네. 네.
1: 8분의 5.
0: 또 장단 좀 지키기가 어렵겠죠.
1: 그렇죠. 덩, 딱, 쿵, 딱, 덩, 딱, 쿵, 딱, 덩, 딱, 쿵, 딱, 덩, 딱, 쿵, 딱. 네. 뭐, 영천 아리랑. 뭐
0: 강원도 아리랑.
1: 강원도 아리랑 다 배웠으니까.
0: 네.
1: 이것도 이제 뭐 쉽게, 그 장단이 터득이 되리라 믿습니다.
0: 네.
1: 네.
0: 자 그럼
1: 배워볼까요?
0: 네, 가사말 먼저 전해드릴게요.
1: 가사말 전해드리고
0: 네, 아리아리
1: 려를 빼주세요. 려를
0: 아라리로 그럼 뭐 려를?
1: 예, 구까지
0: 아라리로 구.
1: 네.
0: 얼씨구나 넘어갑소?
1: 네.
0: 아 그랬네요.
1: 네네.
0: 려를 빼고
1: 네.
0: 여러분 손에 지금 있는 거는 아리아리 아라리로 구 얼씨구나 넘어갑소 쓰리 쓰리 쓰라리로 구 절시구나 넘어갑소 그 다음 놀멍 쉬멍 넘어갑소
1: 네 여기까지가 이제 후렴이 되겠어요
0: 여기까지 네. 후렴
1: 네. 후렴은 앞뒤로 두 번을 합니다
0: 앞뒤로
1: 네
0: 네 해저 우리가 해조아리랑처럼
1: 네
0: 네 앞뒤로 그런, 가고
1: 네 비슷하죠
0: 네 그리고 1절 4절은 제주라 한락산 네. 한라산 님 따라 오른산
1: 네. 네.
0: 철 따라 피는 꽃 뱅색이 웃는 구려
1: 빙색이
0: 아 빙색이
1: 네네
0: 빙색이 웃는 구려
1: 네. 빙그레 웃는
0: 빙그레 웃는 구려 예 네. 네. 빙색이 웃는 구려
1: 왜 이상한 소리가 나지?
0: 네 오랜만에.

0: 이 소송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리시나요?
1: 네.
0: 네. 이소성으로 어머님 우리 학생들은 이소성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아리 아라리로구 얼씨구나 넘어갑소 스리스리스라리로구 절씨구나 넘어갑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2: 놀멍.
0: 딱 놀멍.

0: 이렇게. 여러분 일절이 끝납니다.
1: 네. 어때요, 여러분?
0: 표정. 이런.
2: 재밌어요.
1: 괜찮아요.
2: 네. 다른 개수입니다.
0: 네.
3: 네.
0: 네. 우리 학생분들은 저성을 조금 낮춰서 해야 돼요.
3: 네.
0: 여기까지 로구까지 아리 아리 아라리 로구 두상단입니다. 여기까지 아리 아리 아라리 로구까지 두상단. 먼저 두상단 해봅시다. 아리 아리 아라리 로구 시작.

0: 음이 똑같습니다. 스리스리 할 때는 스리스리스라리로구. 자,
1: 스리스리스라리로구.
0: 내려가지 말고
1: 로구. 그냥 천천히라.
0: 네. 아리아리 아라리로구 할 때는 음이 내려가요. 아리아리 아라리로구.
2: 아리아리 아라리로구.
0: 그 다음에 그 음에서 얼씨구나 넘어갑소.
2: 얼씨구나 넘어갑소.
0: 스리스리 할 때는

0: 자.
1: 얼씨구나.
0: 그 어렵지 않죠.
1: 쓰리쓰리. 쓰리 쓰라리로구 절시구나 넘어갑소에서
0: 네.
1: 자꾸 더 넘어가면은 그 장단에 벗어나요.
0: 그렇죠.
1: 네. 네.

0: 서얼 서둘 서둘 둘까지 가야 됩니다. 세까지 가면 안 돼요.
1: 절시구나 넘어갑서 둘 얼씨
0: 그 바로 그 다음 둘까지 하고 바로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야 돼요.
1: 절시구나 넘어갑서 둘 널멍실멍대
0: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하나 둘 하고 바로 다음 장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2: 네 지금 아주 네. 여기 널멍실멍 넘어갑서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지금 관계를 안 하고 지금
0: 상관을 안 하시고
2: 절시구나 넘어갑서
0: 끝난 게 아니니까
2: 더 있어요.
0: 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더 있습니다. 네.
1: 절시구나 넘어갑서 널멍시멍 넘어갑서
0: 널멍실멍 널멍시멍 넘어

0: 이렇게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후렴이 조금 헷갈리죠.
1: 절시이고 나도 지르는 목이 있어요.
0: 네, 지르는 목. 그러니까 절자는 올라, 음을 확 올려야 됩니다.
1: 네.
0: 네.

0: 얼씨구나 넘어갔어. 또 음이 어떻게 돼요?
1: 또 스리
0: 음으로 다시 내려오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또 스리스리스라리 로구
1: 로구도 같은 음.
0: 네, 로와구와 음 같은 음이죠. 그 다음 절자가 절자의 음은 확 올라가야지.
1: 절씨구나 넘어갔어. 그래서 이 소절이 다른 부분이 뒷부분에 와서 절시구나는 완전히 또 얼시구 절시구. 네. 우리 추임새도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0: 그럼요.
1: 네, 절시구나 넘어가서 얼몽시구 넘어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0: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2: 너무 재밌습니다.
1: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까?
0: 안 어려우시죠? 아, 너무 쉽다.
2: 재밌으니까 모르겠습니다.
0: 네, 어려운지 쉬운지.
1: 그럼 좀 큰 소리로 하세요. 괜찮아요.
0: 자신 있게. 덩,
2: 나, 덩, 나,
0: 덩.
1: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여기서 이제 1절 들어가면

0: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1: 빙색이 여기까지 한 장단이에요.
0: 네.
2: 빙색이 웃는구려.
1: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여기까지. 네. 제주랑 한라산, 님따라 오른산. 이 부분이 음이 조금 높아집니다. 네.

0: 알.
1: 하알.
0: 라아.
1: 라아. 네.
0: 하알라아.
1: 하알라아.
2: 삼각형이 아니고요. 삼각형 두 개에서 한 변이 없어요. 다섯 박자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가야지. 지금 여러분 하시는 건 8번이 6박으로 지금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0: 하라 길게 하지 말고 하라 다섯 개입니다.
2: 하라
0: 하라 하라 산
2: 산은 또 조각 두 장단이랍니다. 두 장단이.
0: 네. 산자가 열 손가락이거든요. 산 이렇게. 자.

0: 여기까지 삼각형. 네. 몇?
1: 두 박자.
0: 두 박자. 자꾸 그 한 박자씩 자꾸 넣.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둘 셋 이렇게 가고 네. 싶은데 이게 엄머리 장난은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네. 둘.
1: 자 제가요. 네. 그 어미란 선생님하고 둘이서 서로 주고받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어미란 선생님 따라하세요.
0: 네.
1: 장단 치면서.
0: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0: 자, 그리고 조금 키를 높이려면은 어떤 방법이냐면, 제주라 한라산, 그 다음에 님 따라 할 때 네. 가성을 좀 썼으면 됩니다.
1: 그렇죠.
0: 님 따라 오른산 철 따라 비는 꽃 빙 내려오면서 다시 진성으로 그렇죠. 바뀌어서
1: 지금 네. 이 상태는 지금 여러분 아마 낮으니까 네. 정서도 안 나시죠. 그렇죠. 솔직히 네.
0: 자, 높여서 확 높여서 해보겠습니다.
1: 네.

0: 요렇게.
1: 아, 재밌다. 네. 근데 선생님, 지름길을 알려줬으면 더 좋겠는데, 어찌 아예 알려줍니까?
2: 알려줄 때가 됐습니다. 예.
3: 지름길을.
1: 예,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빨리 접수라.
3: 아, 있어야 돼요? 예. 좀 키를 높이니까 네. 확실히 정서가 좋죠.
2: 좋지요.
3: 그렇죠. 아리아리하다가 달분의 오박을 예전에 저희가 또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강원도 아리랑 영천 아리랑 제주 아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왠지 자꾸 한 박자를 늘고 싶은 장단이 엄머리 장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각형 두 개 긋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아리 아리 여기까지입니다. 아리에서 그러면 저, 제가 이렇게 크게 글자를 써드렸잖아요. 공간을 띄운 이유가 여기에다 여러분 추임새를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리 아리 아리 그다음 아라리 여기까지 하나의 삼각형 로 아라리 로구 그다음 예 로구까지 또 두 박자 로구 시구나 넘어갑소 넘어갑소 하나 둘 두 박자입니다 다
1: 시구나
3: 시구나 넘어갑소 시구나 넘어갑소
2: 갑소 갑소가 아니고 갑소예요 갑소 하지 마시고
3: 놀다 갑소 아니고 놀다 갑소 그 다음 두 번째 악보로 갈까요
4: 네
3: 쓰리 쓰리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래서 쓰리 쓰리
4: 쓰라리
3: 쓰라리 로구 같은 음으로 평으로 쭉 가야 됩니다 여기다 평으로 간다고 쭉
1: 어디까지입니까
3: 쓰라리 로구 쓰라리 로구 여기까지 또 두 박자 같죠 로구가 두 박자입니다 네 그래서 절시구나에서는 좀 우리가 좀 위에다가 확 던지는 느낌으로 네. 절시 여기까지

0: 하나의 삼각형. 절실구나. 여기까지 또 도박자. 구나 도박자. 넘어갑서. 넘어갑. 여기까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서 도박자.
1: 서 도박자.
0: 도박자인데 자꾸만 넘어갑서. 그다음 넘어실멍 이러면 다른 집으로 가지.
2: 그렇죠. 다른 집으로 가지.
0: 뒤에 넘어실멍 있습니다. 넘어실멍.
3: 이래 알겠지. 압니다.
0: 압니다. 예. 네. 그리고 절시구나 넘어갑서. 그리고 널멍쉬멍 같은 음입니다.
3: 그게 삼각형.
0: 널멍쉬멍 두박자. 쉬멍. 널멍쉬멍. 널멍. 널멍쉬멍. 널멍쉬멍.
3: 넘어갑서.
0: 넘어. 여기까지 삼각형 하나. 넘어가.
2: 저
0: 아깝소. 너무 갑소.
3: 갑 도박자고 그죠 거기.
0: 그렇죠. 여기까지 너무까지 하나의 삼각형이잖아요. 갑소. 서가 열 박자 된다.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열 박자 들어갑니다.
3: 네.
0: 장단이 그렇게 가죠. 널멍쉬멍 넘어갑소. 그다음 1절. 저 1절이
2: 제주라.
0: 여기까지 한 장단. 제주라. 여기까지 한 장단.
3: 제주라.
0: 네. 제주라. 여기 잘 안 된다고 했죠. 할라 하알라
2: 하알라
0: 하알라
2: 다음
3: 락까지.
0: 하알라 이러면 할락 나죠. 네. 그래서 산에서 두 장 단위 갑니다. 사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산에서 다섯 박자 삼각형 하나 두 박자. 예.

0: 그다음
1: 산
0: 있죠.
2: 10개
0: 네. 그렇죠. 산이 열 박자죠.
1: 산이 열 박자입니다.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열 개.
0: 예수님 따라 오른 산 님 따라 여기까지 한 장단 오른 산 사안 하셔요. 그럼 두 박자 갑니다.
2: 님 따라
0: 님 따라 오른 산 네 오른 산 한 장단
3: 네? 오른 두 박자인가요?
0: 오른
1: 세 박자
0: 산
2: 오른
0: 산 그렇죠. 오, 두 개를 갑니다. 맞아요. 분리하면 오른 산 그다음
2: 안은 또 해야
0: 절 따라 여기 또 한 장단 절 따라 피는 꽃. 네. 여기도, 여기는 괜찮죠?
2: 절,
0: 네.
2: 다시. 네?
0: 절. 절 따라.
1: 절 따라가 한 박, 다섯 박자. 네. 한 장단.
0: 절 따라. 하, 아, 피는, 꽃. 피는 삼각형. 꽃. 꽃. 꽃. 꽃. 꽃. 분리하세요. 꽃 아니고 꽃.
3: 아, 꽃.
0: 예, 네, 이러면 쉽죠? 두 박자.
2: 빈색이.
0: 그 다음, 빈색이. 빈색이. 한 장단이잖아요. 빈색이.
3: 다섯 박자.
0: 그렇죠. 네. 다섯 박자죠. 되죠?
2: 네.
0: 빈색이. 그 다음 뭐죠? 웃는 구. 웃는 구.
1: 세 박자.

0: 장단을 이어집니다.
1: 던다다다. 눈구려.
0: 장단이 갑니다.
1: 운눈구려 두당단.
0: 링세기 운눈구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섯 번 둘 셋 하나 둘.
2: 아, 그게 세 장단이네요.
0: 예, 네. 두 장단 넘죠.
1: 자,
0: 지름길이 됐죠?
3: 예.
0: 아, 이제 잘 보시고 왔습니다.

0: 여기까지.
1: 그리고 호름을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
0: 네.
1: 하고.
0: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1: 네? 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2: 네. 조금만 더 하자.
0: 네.
1: 아니, 왜 갑자기 훈련을 안 하시나 했더니 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여러분 어땠었어요? 재밌죠?
2: 저만 재밌어요.
0: 한 여섯 절 정도
1: 네, 네.
0: 가사가 다 재밌어요.
1: 재밌죠.
0: 매 가사마다.
1: 이어서 배워보도록.
0: 일단은 네 절을 보내드렸는데.
1: 그렇죠.
3: 여섯 절 정도 합시다.
1: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리영관 선생님으로부터 제주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리영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 지금까지 엄일연이었습니다. 네.

화재를 겪은 후 도도는 거부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다. 큰 공공장소든 작은 사무실 복도든 어디든 위험하다고 느꼈다. 문을 열자마자 안전통로와 출입구 위치를 살펴보고 계단실까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하루 종일 정신이 불안정하고 초조한 상태를 견뎌냈다. 저녁이 되어 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방매는 집안일을 했다. 도도는 신문을 넘기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어젯밤 중상공원 198번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도도는 하루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그는 신문 제목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다. 박매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도도는 흥분한 목소리로 어젯밤 자신이 그곳에 있었으며 불이나 목숨을 걸고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자신이 타 죽었으면 온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얘기했다. 박매는 손을 닦고 신문을 받아 읽은 뒤 도도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세히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도가 중산공원까지 술 마시러 갔냐고 물었다. 그리고 앉아서 어젯밤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답하라고 했다. 박매는 도도가 새벽에 돌아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묻지 않았을 뿐이라고 얘기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그쳤다. 도도는 속으로 한탄했다. 화재의 여진도 견뎌야 하고 박매의 신문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이후 이야기는 매서와 강청재의 만남으로 넘어간다. 강청재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감정 경험을 이야기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매서와 매우 닮아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시골에 다녀온 기억이 떠오르자 강청재는 갑자기 매소와 그리워져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소는 전화를 받으며 매우 기뻐했고 자신이 강청재에게 전화를 걸려던 찰나에 전화가 왔다고 생각했다. 강청재는 웃으며 매소의 요즘 생활과 현재 위치를 물었다. 매서는 최근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에서 집 관련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청재는 매서가 집을 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했다. 매서가 집주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인지 물었다. 매서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살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청재는 택시 운전사를 살짝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추고 지난번 이야기했던 문제가 해결되어 이사를 결정한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서는 잠시 주저하며 자신과 남편의 상황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매서는 스스로를 아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집의 인테리어를 완성하면 바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강청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경청했다.

매설은 시공팀을 불러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욕조도 구매해야 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강청재는 매세의 바쁜 일정을 듣고 수고가 많을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사흘 뒤 매서는 또다시 강청재에게 전화했고 어머니가 상해를 완전히 떠났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해에 온다고 해도 호텔에서 지낼 것이라고 했고 어머니가 떠날 때 자신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았다. 짐을 쌀 때 매서의 어머니는 자신의 물건들을 보면 안 좋았던 옛 기억이 떠올라 증오감이 들고 자신의 아름다운 젊은 시절을 모두 낭비했다고 화를 냈다고 한다. 매서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었고 그날 자신이 무언가를 만지기만 하면 어머니는 모두 버리고 비우라고 말하며 주민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했다. 방 구석에는 큰 욕조가 놓여 있었고 안에는 예전 유행했던 다양한 구두들이 가득 차 있었다. 네덜란드식 하이탑, 앞가죽 T자형 구두, 소맥머리형 구두, 버트 슈즈, 가로끈이 달린 구두는 물론 여러 쌍의 댄스 구두까지 있었고 그 중에는 1948년 유명 구두점 람탕에서 구입한 양가죽 중급 구두도 있었다. 가죽 수선공이 이 구두의 끈을 꿰매 춤출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정성껏 수선한 것이었다. 강청재는 람탕 구두점의 양가죽 중급 구두가 매우 유명하고 품질이 좋았으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댄스홀에 가면 어머니들 세대가 여전히 그런 구두를 신고 다녔다고 얘기했다. 매서는 맞다고 답하며 구두를 보자마자 예뻤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가 늙어가는 모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결혼 전후에 입었던 민족 복장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종류도 다양했다. 비단 소재는 광택이 나는 꽃무늬 비단, 줄무늬 천 등이 사용되었고 색상은 하늘색, 도자기색, 잔잎색, 연한 태춘잎색 등 소박하고 아름다운 색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족 복장은 허리가 매우 가늘게 제작되었고 스타일도 각기 달랐으며 테두리 처리, 포장 단추, 단추 디자인 등 모든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매서는 이 옷들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옷들은 전혀 입을 수 없으니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매서는 기념으로라도 갖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는 상자 밑에 인조 비단 복장이 몇 벌 더 있다고 말했고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 연한 파란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었으며 그중 흰색이 가장 유행했었다고 얘기했다. 당시에는 남성들이 흰색 양복을 입고 여성들이 흰색 민족 복장을 입는 것이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이었다. 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물건 더미를 펼쳤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교복들이 놓여 있었다. 매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 강청재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매서의 마음속에 조금 짜증이 났다. 매서는 복장점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게 안이 온통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기억을 얘기했다. 가게의 천장에는 여러 줄의 철사가 달려있었고 점원이 영수증을 쓰면 지폐를 집게에 끼워 철사를 타고 계산대까지 빠르게 보내고
도장을 찍은 뒤 다시 철사를 타고 돌아오는 시스템이

운영되었다. 가게 안 높은 의자에는 한 아저씨가 앉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에게 도둑을 조심하고 지갑을 잘 지키라고 외쳤다. 강청재는 매서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매서는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닦았고 어머니가 상해를 떠나며 남긴 수많은 물건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모두 강청재에게 쏟아냈다. 강청재는 매서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고 그저 듣는 역할만 할 뿐이었다. 이어서 배채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배채의 할머니는 상해에 온 지 오래되었고 최근 계속해서 시골로 돌아가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다. 할머니가 시골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고난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금을 캐려는 목적이었다. 배채는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가서 외할머니 무덤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연말 계획은 계속해서 지연되었다. 11월이 되자 배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회의에 참석했다가 누군가에 의해 고발당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배채의 어머니는 회의에 참석해 남편의 억울함을 털어놓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배채의 부모는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고 오직 할머니만이 배채를 곁에서 돌보고 있었다. 배채는 여러 차례 아버에게 할머니가 시골로 떠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며 물었고 아버는 할머니께서 계속 시골로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아버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주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1966년 어느 날 배채는 할머니에게 어제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다. 배채는 꿈에서 할머니가 물고기로 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다물며 내는 물소리만 들렸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할머니는 갑자기 배채의 입을 막으며 그만 이야기하라 했고 자신도 어제 배채가 물고기로 되는 꿈을 꿨으며 매우 무서웠다고 말했다. 배채는 두 사람이 꾼 꿈이 비슷하다는 점에 매우 신기해했다. 아버는 웃으며 물고기로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피아노를 치지 않고 물만 마시면 된다고 농담을 했다. 배채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 그렇냐고 물었고 꿈에서 할머니가 물고기로 변한 뒤 자신도 반짝반짝 빛나는 금붕어로 변했다고 말했다. 배채는 애교를 부리며 자신이 물고기라고 주장했고 아버는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다.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꿈을 꾼 뒤로 배채는 눈을 비비면 전날 머리핀으로 표시를 해놓은 자리에 물고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사실은 악보의 일부 음표들이 금붕어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었다. 아버는 피아노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피아노는 상당히 낡았으며 건반 우쪽에는 여러 줄의 긁힌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는 피아노 몸체를 쓰다듬으며 낡은 피아노에는 오래된 자국들이 많고 특히 흉터와 긁힌 자국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채는 물고기가 그 자리에 멈추면 자신이 피아노를 치다가 멈추고 매번 열 마디를 치면 물고기가 튀어나온다고 얘기했다.
아버는

베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피아노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농담을 했다. 아버는 피아노 소리가 나면 물고기가 헤엄쳐오는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고 할머니는 베체를 끌어당겨 작은 곱슬머리를 쓰다듬으며 큰일이 생길 것 같다고 걱정했다. 아버는 베체가 어린 나이라 용기가 없고 할머니께서 몇 날 동안 시골로 가버리면 베체가 매우 힘들어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베체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울기 시작했고 갑자기 할머니 품에 안겼다. 할머니는 베체를 다정하게 달래주었다. 아버는 겨울 방학이 되면 할머니와 베체를 모시고 함께 시골로 가자고 제안했고 베체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바로 웃었다. 베체는 배를 타고 시골로 가고 싶다고 말했고 할머니도 젊은 아버가 자신을 데려가주면 체면이 생긴다며 기뻐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시골까지는 자동차로 갈 수 있고 소형 증기선을 타고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할머니를 쳐다볼 때쯤 하늘은 완전히 오독해졌고 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창유리에는 눈이 닿는 소리가 들려왔고 대체는 추위 때문인지 할머니를 꽉 안았다. 할머니는 눈을 꼭 감았고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순간이 지난 뒤 할머니는 몸을 움직이며 시골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불안하지만 아버가 이미 어엿한 소년으로 자랐고 다들 시골로 가는데 곁에 있어주니 정말 안심이 된다고 얘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온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1: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배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소개해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해드리던 연기 입관 구복액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도 좋고 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뇌 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이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철룡 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 그리고 17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황제 자리에도 60년 넘어 있었습니다. 63년 거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중 황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란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궁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겠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이 사람 말입니다. 한 분이 순천지하라고 이분이 이사인데 이분이

0: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이 약을 내렸는데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런 이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세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건내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아교제약공장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아교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죠 하는데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뚱어어죠 제약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는 근데 보신 안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다고 드립니다.
0: 네.
2: 어찌간 나는 내 동안은
1: 네.
2: 나올 수도 있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다발성이긴 셋도 있고
0: 네.
2: 그리고 소변이염 잤습니다.
0: 네.
2: 잤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냐 뭐냐합니다.
0: 벌써 노을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성 빙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기억력이 말감퇴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 소변도
0: 자수
2: 때문에
0: 네.
2: 할 수 있습니까?
0: 예, 이런 기억력 감퇴증이나 노후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고파진다. 특히 고파진 나쁜 사람들이 노후에서가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콩팥치료, 비장치료, 간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 계통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도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가병이 있다 여기에 특히 더 좋습니다.
2: 아, 잘 알았습니다. 그럼 네.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금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 건네버시안을 썼던 환자입니다.
0: 네.
3: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전 또마의 공장이 더 좋은데서 이 약을 만들었습니다. 예?
0: 네, 뚱어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제약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제약공장.
3: 네, 지금 선생님 또 이, 지금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이전 안 살고 났는데 오늘 배달 받았습니다, 선생님.
0: 네, 이 약으로 잡숴보시오. 효과 다르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거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우리 언니, 어서는 금년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니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네.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자음 니네 못습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꾸 예, 조금 이렇게

0: 뭐 이거 진해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진해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에 자꾸 닭각질 한단 말입니다.
1: 네.
0: 이게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이야기?
1: 그런 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 약은 전문적인 건네 보신 아니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망증 있고 경력이 까딱까딱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파 비상 것은 다 좋아집니다.
0: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한 조금 처음에 조금 써서 예, 잡사 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 같은 개인 얘기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마라 예 그래 수고하시오 오늘 대단하셨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콩팥에서 만들어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콩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 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3: 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는 코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네.
3: 이등병에 걸리고시하면서 어떻습니까?
1: 아주 좋습니다. 보신환이라는 게 진짜 콩팥입니다.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담배 그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입니다. 예, 저절고 위에다 콩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2: 네. 네.
3: 알아서 받아봐도 쓰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생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콩팥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콩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콩팥, 간, 비장을 치료해야만이 콩팥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란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 한 가지 아닙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마이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 예,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콩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형격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뭔가? 콩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선시. 콩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콩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더 품에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요, 추간반돌출이요, 퇴행성 무릎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콩팥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콩팥을

0: 광파치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광파치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 로경입니다. 홍삼 로경 좋은 건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 로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로경,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결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로경 못 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로경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로경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예. 그런데 우리 이 근내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든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진잉화라든가 진잉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진잉화라든가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병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로경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콤파치트 문제에서 비위가 나빠 심장이 나빠 폐 나빠 뭐 어디에 문제니까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어제는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로경 쓰자. 이 말입니다. 예? 홍삼로경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1: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2: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0: 영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고객님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쓰고 특히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 마라.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그러다 이 성장관계 듣고 구백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그랬던 이 증상 좀 이렇습니다.
0: 예.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내가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밤사벤이 영 잤는데 다이어트 폭이 봤습니다. 밤사벤은
0: 밤사벤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2: 오, 그래도 이 구마요 쓴다부터 밤사벤에 아 정말 한번 날이 두, 혹시 두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0: 예.
2: 아, 그러니까 참 제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또 받았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쪽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 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백액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소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잽니까? 그게 좋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그저 부어터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겨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요리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예, 나는 뭐 구별수고 이거 정말 많이 합다 봤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번에 신체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환당가 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0: 어찌
4: 그분이 대단한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하는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수고 효과 없어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랬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어제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에
0: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만 해서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4: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쁜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예.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4: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천하 어때 거기 자리도 어찌나 거기 쓴거예 그래서 예. 이 이야기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0: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4: 예, 예, 아, 선생님, 정말 예.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남수마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네.
4: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 하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선성 있고 행복과 사랑인 이곳 요매 노래 감상을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롱천입니다. 첫 곡으로 백진숙 작사 문명도 작곡의 그대와 함께라면을 김지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은 결국 찾는 것이 아니라 걷는 길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래 김영태 작사 방화 작곡의 꿈을 찾아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전옥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황매화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은 혼자서도 좋지만 친구와 함께 떠날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서로의 웃음과 추억을 공유하며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길은 없을 텐데요. 친구와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함께 결정하고 함께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을 갈지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르게 갈리기도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더 좋은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어도 당황하지 않고 함께 웃으며 헤매는 모습 자체가 추억이 됩니다.

0: 그 당시에는 이미 출발한 택시를 말 그대로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쫓았습니다.
1: 중간 가다가 막 산에서 돌이 떨어져가지고 막 열려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2: 근데 그곳에서 전장을 안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100% 외국인이에요.
3: 겁도 없이 응 좋아 나 자전거 정말 좋아 그러고 타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4: 네, 그런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걸 발견했을 때는 그 건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5: 그 종이를 또 기계 속에 넣더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6: 그런 고통스러웠던 게 또 여행에서는 아주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7: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만의 여행 이야기. 특별한

0: 마음만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풍경, 예상치 못한 만남, 문득 떠오른 고향 생각까지 이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곳곳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들입니다. 여행기 릴레 코너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살아가는 이 땅을 누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행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휴식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마치 보이지 않은 실로 이어진 여행자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지도를 그리듯 이어지듯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게스트를 모시고 또 상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상계에 거주하는 곧 졸업을 앞둔 대학생 한나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를 성장시킨 영파여행, 이런 제목으로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파여행은 어떻게 떠나게 됐습니까?
1: 매년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어디로 여행을 갈지 항상 얘기를 나누지만 이 시간이 맞지 않거나 비용 문제, 업무 문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곤 했어요.
0: 네.
1: 올해는 정말 마음을 다졌고 무조건 여행을 가겠다고 세상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여행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여러 후보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0: 네.
1: 너무 멀리 가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부담되고 너무 가까운 곳은 이미 여러 번 가봐서 새로운 느낌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0: 네.
1: 그때 친구가 명판을 추천했습니다. 명판은 우리나라 동부 해안에 위치한 역사 깊은 항구 도시로 자연 풍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현대적인 도시 모습이 어우러져 있고 해산물도 맛있고 그리고 너무 붐비지도 않고 여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3명 모두 영파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0: 그렇군요. 어렵게 시간을 맞춰서 떠난 여행인 것만큼 아마 그 의미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1: 저희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서로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친 마음을 푹 쉬고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웃고 이야기 나누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0: 네.
1: 늘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고 영파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알맞는 여행지였습니다.
0: 네.
1: 이번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세 명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책임지고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0: 네.
1: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보냈기 때문에 준비 과정부터 전혀 스트레스가 없었고 오히려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0: 아, 그랬군요. 각자 또 장점을 살려서 분업을 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부터 스트레스가 없었고 아주 그 자체가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아래 본격적인 여행기를 들려주기 앞서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나영 씨의 여행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1: 제 여행 스타일은 대략적인 계획은 있지만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0: 네.
1: 너무 계획에 얼매이면 여행의 재미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관광지만 미리 정리하고 시간은 여유롭게 배분하며 현지에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오래 머물러도 좋고 새로운 곳을 발견하면 즉흥적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0: 네.
1: 또한 휴식을 충분히 취하며 여유롭게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자유롭게 즐기는 여행이 저에게 가장 알맞는 스타일입니다.
0: 또 여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첫날 영파에 도착해서 민박에 짐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간 곳은 동방 신성거리입니다.
0: 네.
1: 저희는 거리 카페에 앉아 음료를 주문하고 노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 각자의 업무 스트레스, 앞으로의 계획, 어릴 적 이야기 등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늘 바쁘게 살다 보면 친구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엄청 적었는데 이곳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가로등이 켜지면 거리는 또 다른 분위기로 변했고 저희는 사진도 많이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이날이 노을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정말 감동적이고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0: 어릴 적에 매일 만나던 친구들을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지만 또 각자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좋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둘째 날 아침 저희는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이 시장은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저희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떡, 원소 등 현지 음식을 시식했습니다.
0: 네.
1: 그중 한 가게에서 할머니가 직접 만든 떡을 팔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주며 맛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니 할머니는 웃으며 좀 고개를 끄덕였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와 손동작으로 소통했습니다.
0: 네.
1: 할머니 따뜻한 미소와 정겨운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았었고 영파 사람들이 따뜻한 안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가게에서 떡을 많이 사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0: 네.
1: 이 작은 인연의 여행이 큰 즐거움이 되었고 현지인들과의 소중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0: 또 이런 따뜻함이 여행이 주는 뜻밖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셋째 날 우리는 명월호로 관광을 가기로 했습니다. 꼼꼼한 친구가 미리 길을 표시해줬지만 출발 후 지도를 잘못 보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고 짜증도 났지만 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길을 잃은 채 주변을 걷다가 현지인 아주머니를 만났고 저희가 가려는 곳을 물어보자 아주머니는 매우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쉬운 명소까지 알려줬습니다.
0: 그 우여곡절 끝에 이 명월호를 찾았는데 이 명월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 아주머니가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명월호 주변이 조용한 산생도와 작은 정자가 있었고 관광객이 정말 거의 없어서 여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1: 호수 물결이 잔잔하게 들리고 주변 나무 그늘이 시원해서 더위를 식히며 쉬었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도 좋았지만 길을 잃고 만난 이 숨은 명소가 오히려 더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0: 네.
1: 이 경험을 통해서 여행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 특별한 추억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0: 명파는 따뜻하고 이 고즈넉한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파에서 뭐 또 다른 추천할 만한 여행지가 있다면 어떤 곳이 있습니까?
1: 명파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은 동방신성거리입니다.
0: 네.
1: 이곳은 명파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된 곳으로 옛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낮에는 건축물을 구경하고 거리를 걸으며 문화를 느낄 수 있고
0: 네.
1: 저녁에는 노을과 야경을 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맛집과 기념품 가게도 많아서 관광하기가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저녁 노을을 보며 산책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0: 이 명파의 고즈넉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또 어느 곳이 있습니까?
1: 명월호는 명파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지로 호수가 넓고 잔잔하며 주변에 산생도와 정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0: 네.
1: 여유롭게 호수를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자연을 느끼기 좋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지 않아 조용히 휴식하기 좋고 사진 찍기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주변 나무의 색깔이 아름다워서 너무 매력적입니다. 길을 잃고 만난 숨은 명소도 이곳 주변에 있으므로 여유롭게 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0: 그래요. 현재 생생한 모습을 느끼고 싶다면은 명파 전통시장을 꼭 방문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곳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1: 전통시장은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쇼핑하고
0: 네.
1: 음식을 사는 곳으로 각종 신선한 해산물, 채소, 과일, 길거리 음식, 전통과자 등을 구경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며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관광지보다는 더 진짜 명파를 느끼고 싶다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추천합니다.
0: 네, 그래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계속해서 라영 씨와 함께 나를 성장시킨 영파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시마다 도시만의 또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영파는 어떤 음식이 유명합니까?
1: 영파는 전통 간식과 해산물이 유명한데 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은 떡, 연소, 계열이 세 가지입니다. 영파 전통 떡은 찹쌀로 만들어서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고 따뜻하게 먹으려면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입니다.
0: 네.
1: 시장 할머니가 직접 만든 떡을 맛보면 현지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원소는 얇고 쫀득한 피에 고소한 앙금이 들어있고 따뜻한 국물과 함께 먹으면 포근한 디저트로 즐겨집니다.
0: 네.
1: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열이는 신선한 찐게로 살이 풍부하고 본연히 감칠맛이 살아있어서 최고였습니다.
0: 네.
1: 해산물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맛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번 영파 여행을 대표하는 맛으로 지금도 생각나고 꼭 다시 먹고 싶습니다.
0: 또 라영 씨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좀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외에 그 음식 외에 특산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영파는 특산품이 정말 다양하고 선물하기로 좋은 것이 많습니다. 첫째, 영파 전통 떡과 원소 가루입니다. 집에서도 영파의 맛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떡가루와 원소 가루를 선물용으로 구매했습니다. 늘봉 포장이 되어 있어 휴대하기 편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둘째, 해산물 건제품입니다. 신선한 게를 비롯한 해산물을 말린 제품이 유명합니다.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 요리에 사용할 수도 있거나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습니다. 셋째, 영파 전통 공예품입니다. 영파는 전통 공예 기술이 발달한 곳으로 세밀한 자수 제품, 나무 공예, 도자기 등이 매력적입니다. 작은 공예품은 기념품으로 챙기기도 좋고 영파의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영파 특산 차입니다. 영파는 차 재배에도 적합한 지역으로 특산 차가 맛이 좋고 향이 진합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0: 아마 뭐 여행 갔다 오면은 뭐 여러 가지 특산품도 좋지만 뭐 기념품도 꼭 챙겨오지 않습니까?
1: 이번 여행에서는 추억을 남기고 선물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품을 챙겨왔습니다.
0: 네.
1: 먼저 친구 셋이 함께 찍은 첫 액자입니다. 동방 신천 거리, 명월호 시장 등에서 찍은 사진을 모아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집에 걸어두면 여행의 추억이 바로 떠오르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공예품 장신구입니다. 작은 나무 공예 장신구를 사왔는데 평소에도 사용하기 좋고 기념품으로 소중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또 해산물 건제품도 샀는데요. 게를 포함한 신선한 해산물 건제품을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 선물했고 받은 사람들도 모두 맛이 좋다고 좋아했습니다. 이 기념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영파 여행이 행복한 추억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담고 있어 정말 소중합니다.
0: 그렇다면은 이번 이 영파 여행을 통해서 얻은 그 뭐 여행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네, 먼저 친구들과 역할 분업하는 것입니다.
0: 네.
1: 여행 준비를 한 사람이 모두 맡으면 스트레스가 많지만 장점을 살려서 역할을 나누면 준비 과정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0: 네.
1: 계획, 숙소, 교통을 나눠 맡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짐은 최소화하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짐이 많으면 이동할 때 불편하고 피로해집니다. 필수적인 물건만 챙기고 옷은 간편하게 준비하며 세면도구는 미니 사이즈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행은 하루 종일 걷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한 운동화나 산책화를 꼭 챙겨야 합니다. 발이 편해야 여행을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관광지보다는 현지 시장에 가면 진짜 그 지역의 문화 생활을 느낄 수 있고 떡, 탕후연 같은 현지 맛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타이트한 계획은 자유롭게 즐기기 어렵기에 대략적인 관광지와 시간만 정하고 현지 분위기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욱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은 이 라영 씨는 여행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 저는 여행을 기록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매일 스마트폰으로 풍경, 음식, 친구들과의 모습 등 사진과 짧은 영상을 찍습니다. 또한 간단한 메모장에 하루 있었던 일, 느낀 점, 맛있었던 음식 등을 짧게

0: 적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는 사진과 영상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고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행기를 작성합니다.
1: 네.
0: 이렇게 기록해두면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느낌과 추억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기록을 공유하며 함께 추억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1: 네. 그렇다면은 이번 이 영파 여행을 마치고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0: 영파 2박 3일 여행을 마치고 연변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여행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1: 네.
0: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알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마음이 푹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1: 네.
0: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번 영파 여행을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푹 쉬고 다시 일상에 돌아가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행에서 만든 추억들은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 라영 씨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0: 저에게 여행은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지친 마음을 충전하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행복한 선물입니다.
1: 네.
0: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이 행복입니다. 또한 여행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곳을 여행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싶습니다.
1: 네. 오늘 한다영 씨와 함께 나를 성장시킨 영파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중한 여행의 추억을 저희 여행 가이드와 함께 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오늘 여행기 릴레이에서는 상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라영 씨와 함께 이 뇽파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뇽파의 특색 음식이 있다면은 전통 간식과 해산물이 유명하고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은 떡, 원소, 게 요리 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각자만의 또 아주 색다른 맛으로 라영 씨와 또 그 친구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특산품이 있다면은 전통떡과 원소 가루라고 해서 그 뇽파의 맛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떡가루와 원소 가루를 또 선물용으로 아주 많이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는 특산물이 있다면은 해산물 건제품이라고 합니다. 뇽파는 또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이 해산물을 말린 제품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뇽파의 전통 공예품인데 이 전통 공예품은 기술이 발달한 곳으로 뇽파는 아주 세밀한 자수, 제품, 그리고 나무 공예, 도자기 등이 아주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신성거리, 명월호, 이렇게 시장 아주 뜻깊은 곳을 다니면서 아주 이번 여행에 아주 뜻깊은 추억을 남겼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친구의 여행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줍니다. 평소 바쁜 생활 속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또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공감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과 풍경은 서로의 시야를 넓혀주고 더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도 그 추억은 오래갑니다. 또 친구와 함께한 여행은 그 자체로 선물이며 언제든지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고 세상을 보고 추억을 쌓는 것, 또 친구와의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힘이 되어줍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친구와 짐을 싸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규, 편집의 류현화,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곳이 바로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이지요. 고향은 멀리 있어도 생각만으로도 힘이 되는 법입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김은연 가수가 부른 고향은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그리움과 정겨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

저녁 노을이 내리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 연길의 밤은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최문섭 작사, 박광춘 작곡의 김옥화 가수가 부른 연길의 야경은 황홀하여라는 반짝이는 불빛 아래 펼쳐지는 연길의 밤 풍경을 노래에 실어 전해드립니다.

때로는 노래 하나에 가슴이 뛰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도 합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좋아. 이 경쾌한 리듬에 맞춰 기분 좋아지길 바랍니다.

앨범은 소녀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설레이고 두근대고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 느껴지죠. 김옥결 작사, 김준 작곡의 리랑 가수가 부른 소녀의 봄은 실록이 오가시는 5월의 정원, 그곳에서 피어나는 소녀의 첫사랑 같은 설레임을 섬세한 목소리로 담아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이런 이야기 가끔 한 번씩은 꼭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러면 꼭 발끈해서 되묻게 되죠. 나다운 게 뭔데? 만남은 오해 연속이라고 하지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만 당신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가끔씩 이상해지고 스스로에게도 낯선 모습이 튀어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니까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당신이 궁금해지는 오늘.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오늘은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조선정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홍순경의 수필, 젓가락에 깃든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하루에 두 끼 세 끼 식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식사 시에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손으로 집어서 식사하는 민족이 세계 총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하니 적은 수는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도 오랜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식사 시 젓가락을 사용해왔다. 식사할 때 젓가락을 사용하면 참 편리하다. 게다가 우리 민족은 숟가락까지 만들어서 같이 쓰고 있어 더구나 편리하게 식사를 치른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젓가락과 숟가락이 있어 우리의 식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식사할 때 수저를 쓰는 일은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 젓가락을 두고 뭔가를 논하려니 스스로도 좀 주저심이 들기도 한다.

나에게는 젓가락에 관한 에피소드가 한 단락 있다. 어느 날 내가 근무하던 직장에 회식 자리가 있어 10여 명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중 한 동료가 나를 보고 홍영도 나처럼 젓가락 쓸 줄 모르네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크게 놀라고 말았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젓가락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쓰고 있었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깜짝 놀라 어정쩡해 있다가 다시 살펴보니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동료들 중에서 나와 그 동료 두 사람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아주 서툴게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등한시할 때가 많다. 이를테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당연히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 등이다. 그러니 나는 젓가락에 관심을 보이게 됐고 또 그러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잘 맞물린다면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젓가락은 3000년 전 우리나라에서 발명됐고 저라고 이름했다가 지금은 쾌자로 바뀌어 불리우고 있는데 그 길이는 7촌 6푼으로 규정하고 있다. 쾌자로 바뀌어 불리우는 이 젓가락은 바로 인간의 7중 6욕을 상징하는 숫자로 말이다. 이렇게 젓가락은 그저 음식 문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세계에도 좋은 이미지를 부여하려고 했던 선인들의 고심에 탄복하게 된다. 이렇게 나는 젓가락 사용을 두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등한시했던 일들 중에 타당치 못한 것들도 도로 있고 혹은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익혀서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지나쳐 버렸던 것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잘된 일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알았으니 이제 서둘러 고치는 일만 남았다. 나는 지금 젓가락을 바르게 쓰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 무엇이나 무슨 일이든 때를 놓치면 그것을 되찾기란 너무도 힘겨운 일인 줄을 다시 한번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기어이 이전에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던 것들 중에 그릇된 일이거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힘써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홍순룡의 수필, 젓가락에 깃든 이야기 보내드렸습니다. 이 수필은 젓가락이라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도구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과 편견 그리고 성찰의 과정을 담아내고 있어요. 필자는 30여 년 동안 자신이 젓가락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용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기에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던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습관과 무지 속에 가려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젓가락 하나는 고정되고 하나는 움직인다는 이치를 세상의 조화와 연결지은 대목입니다. 정과동, 피동과 추동이 어우러져 기능을 발휘하듯 인간 사회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평화로워진다는 통찰은 작은 도구에서 큰 지혜를 얻은 성찰의 결정체였습니다. 또 저자는 실수를 인정하고 바르게 고치려 애쓰는 모습에서 진정한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를 놓쳐 힘들더라도 고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두 번째 작품 보내드립니다.

오늘 보내드릴 두 번째 작품은 박장기대 씨 모욕의 꽃 외 있습니다. 모욕의 꽃. 저 시절은 다 보내고서야 저 시절 잘 보인다. 아이들 바깥에 서서 하루 두고 보노라면 아이들은 내 추억 속에 서서 꽃 피고 찬란히 무너진 해지는 자리 긴 그리움으로 머물고 있는 하염없는 가슴을 그윽하자면 먼 먼 가슴을 빗장 풀어열고 햇살이 일어서는 아침이 모욕의 꽃을 들고 들어온다. 시커먼 산 그림자 속에 들어간다. 산 그림자. 시커멓게 덮쳐 누르는 산의 무게를 지고 산을 밟으며 걷는다. 산비둘기 소리 들려오고 산은 그 울음소리를 삼켰다가 도로 뱉어낸다. 그럴 때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간다. 많은 산과 계곡을 지나쳐가자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처럼 그렇게 사라져가고 나만 산끈을 품에 남겨놓는다. 산 그림자 산에서 걸어나와 산이 팔을 벌려 온몸으로 감싸주고 있다.

달의 언덕. 키 큰 백향나무를 호면에 넘어뜨리고 그 나무를 타고 호수를 건너 언덕을 딛고 하늘에 오른 달. 만궁으로 화살을 쏘아 새하얀 어둠달을 덧치웠다. 구멍난 달이 빛을 흘려서 그윽한 언덕. 두 팔 있는 대로 펼치고 달을 들어 마시다가 손을 놓아 보냈다. 꿈을 띄워 잘 가거라. 저만치 떠나보내고 달의 언덕을 내렸다. 네모난 빛으로 조명하는 창문. 고요한 저 안에 굴러가지 않은 나의 달이 보름을 먹고 있다.

네, 박장길의 시 무욕의 꽃 외이수 보내드렸습니다. 시 무욕의 꽃을 살펴볼까요? 이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뒤돌아봐야 보인다는 깨달음을 꽃으로 포장한 작품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아름다웠다는 걸 안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학창시절 졸업하고 나서야 학교가 그리웠던 경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바깥에 서서 하루 두고 보노라면 아이들은 내 추억 속에 서서 꽃 피고 여기에서 지난날의 순수했던 순간들의 비유일 수도 있겠죠. 바깥에서 구경만 하는 어른의 시선은 마치 유리창 너머로 옛날 놀이터를 바라보는 기분일 겁니다. 무욕의 꽃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따뜻한 아침 커피 한 잔 혹은 됐다 그냥 가자는 어깨 툭 치는 자신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성은 미래의 행복감과 적응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양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에게는 육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집단에서 내성적이고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노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저 울기만 하거나 때리는 모습을 보일 때 혹은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일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지곤 합니다. 강제로 개입하거나 공허하게 혼육을 시도해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아동심리학자이자 아동발달 분야의 권위자인 머나 숄 박사의 고전 육아서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은 부모들에게 수십 년간 검증된 과학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전통적인 육아의 오해를 깨고 아이의 사회성 함양에 있어 권위 있는 가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동심리 발달의 법칙에 기반해 아이의 3세에서 12세까지의 사회성 함양 황금기에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교육법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를 지도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인간관계 속 갈등을 해결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사고력과 능력을 갖추도록 돕고 수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랫동안 부모들은 아이의 사회성 함양에 대해 많은 인식상의 편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얌전하고 말을 잘 듣고 무언가를 나눌 줄 알면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사회성을 단순히 말을 잘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거나 혼육하거나 혹은 대신 해결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오히려 아이의 독립적 사고 능력을 억누르는 결과를 낳곤 합니다.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은 이러한 육아의 고통점을 정확히 짚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이의 사회성 핵심은 단순한 교제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 궁극적인 목표가 남에게 아첨하거나 발방미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감정인식 능력,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사회적 갈등이나 좌절에 직면했을 때 리성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의 생각도 배려할 줄 알게 되어 사회 속에서 자신감 있고 평온하며 여유롭게 집단에 적응하고 진정한 우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훈련법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머나숄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한 핵심 성과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실행하기 쉬워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부모는 일상적인 질문과 지도를 통해 아이가 점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네 가지 핵심 단계로 구성됐으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정은 사교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이 훈련법의 첫 걸음은 아이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며 나아가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부모는 먼저 아이에게 기쁨, 화남, 슬픔, 실망, 억울함 등 정확한 어휘로 감정을 이름 붙여주고 아이가 자신의 내면 상태를 명확하게 느끼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지 못해 울고 있을 때 부모는 서둘러 제지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장난감을 갖지 못해서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구나. 만약에 내 장난감을 다른 친구가 빼앗아 간다면 너는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이러한 지도를 통해 아이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좋은 사교의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아이들은 사회적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표출에만 머물러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훈련법은 부모가 아이를 이끌어 사건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갈등의 핵심을 정확하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주관적인 비난이나 감정적인 대립은 버리고 오직 사실 자체로만 상황을 환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또래와 다툼이 생겼을 때 부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싸우게 된 거니? 아이가 그 친구가 내 블록을 빼앗았어요. 제가 미끄럼틀을 타고 싶은데 친구가 비켜주지 않아요와 같이 구체적인 문제를 말할 수 있도록 이끌고 아이가 감정에 휩쓸려 상황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여 이후 문제 해결의 기초를 다집니다. 사고를 확장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는 이 훈련법의 핵심이자 전통적인 육아 방식과 뚜렷이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책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명확히 반대합니다. 대신 열린 질문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내도록 이끌며 이를 통해 아이의 사고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같은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도 부모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을 빼앗거나 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만약에 그 친구가 양보해 주지 않는다면 너는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아이가 번갈아 쓰기, 함께 놀기, 다른 장난감으로 바꾸기, 잠시 기다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내도록 돕습니다. 아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0: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 낸 후에는 부모가 아이를 더욱 이끌어 각자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방안의 합리성과 실행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고 아이의 책임감과 판단력을 길러줍니다. 아이가 스스로 부적절한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고 번갈아 쓰기, 협의하기, 나누기 등의 온화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식을 선택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이끕니다.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이 가장 가치 있는 점은 바로 그 실천성이 있습니다. 책에는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방법이 수록돼 있어 특별히 상황을 만들 필요 없이 부모는 언제 어디서든 아이를 지도하고 연습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어휘 게임을 통해 아이의 논리적 사고와 언어 표현 능력을 기르고 이는 훈련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아이와 함께 사회성 관련 주제의 그림책을 읽거나 애니메이션을 볼 때 등장인물의 감정, 행동, 결과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식 교육법의 사고를 재미있는 상호작용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놀이터, 아파트 단지 등에서 노래와 사회적 갈등을 겪었을 때 그 자리에서 4단계 방법을 적용해 아이를 지도하고 실제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정에서 장난감 나누기, 빌리기, 다툼 해결하기 등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미리 연습해 봄으로써 아이가 사회적 기술을 안전하게 연습하고 사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부모를 아이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판자나 해결자에서 안내자이자 동반자로 그 역할을 전환시킵니다. 불안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따뜻한 질문으로 강압적인 훈육을 대체하며 과학적인 훈련으로 막연하고 감정적인 개입을 대체함으로써 육아 과정에서 마주치는 사회성 관련 고민들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아이에게서 이 훈련법을 익힌다는 것은 사교에 대한 두려움을 점차 벗어버리고 인간관계 속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며 독립적이고 리성적으로 관계를 처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진정한 우정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고 너그러우며 책임감 있는 인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성은 아이가 학교를 거쳐 사회에 진입할 때까지 함께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파워가 됩니다. 아이의 사회성은 결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꾸준히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은 과학적이고 실천적이며 따뜻한 육아의 지혜를 통해 부모에게 아이의 사회성을 키우는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사회성이라는 성장의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도와줍니다. 모든 아이가 사회 속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따뜻함과 힘을 얻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 모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1 책임자가 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16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3월 금음날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과, 7시 연변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산책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과, 8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과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과, 12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노래 감상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과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과거의 선택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습관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크게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행복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붙잡지 않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 집 긴 걸상에 걸터앉았다 하면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 아들에 대한 불만. 이런 일이 여러 번 있고 나서 유순한 우리 어머님도 그녀를 될수록 피했다. 멀리서부터 그녀가 오고 있으면 아무 일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하면서 바쁜 척했다. 웃으면서 맞이했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대꾸가 없는 대화에 그녀는 재미를 잃었는지 그 후로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집에 건너가 또 집안 허물을 보았다. 얼마 뒤 그녀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어머니는 그녀가 이렇게 된 데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면서 몹시 자책했다. 그때 그녀를 그런 방식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면서. 과연 그녀는 불행했을까? 아니다. 내가 봤을 때 그녀는 행운스럽지 못했을 뿐 불행한 건 아니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 세월에 얼마 안 되는 대학생이었다.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지 각박하거나 냉정한 분은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은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출근했다. 큰 돈을 벌어들이지 못해도 자기 일을 착실하게 하고 뭐니뭐니 해도 성미가 부드러워 동네 사람들은 둘이 싸우면 그녀 탓이라고 했다. 그녀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중점 대학을 졸업하고 여지껏 온전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다 해도 성격이 밝고 마음씨가 착하다. 그녀의 처지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우리 집안 형님 한 분이 떠오른다. 형님의 남편, 즉 나의 오빠는 우리 또래 중에서 돈을 제일 못 버는 편이다. 하지만 형님은 우리 또래 여자들 중에서 제일로 아름답다. 더 정확하게 말해 형님이 풍기는 기질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남달랐다. 해마다 설명절이면 친척들이 한데 모이는데 집안 여자들끼리의 신경전은 은근히 짙은 화약 냄새를 풍길 때가 많다. 남편 능력에서부터 자식, 성적, 옷 가격, 액세서리까지 어느 것 하나 비기지 않는 것이 없었다. 유독 형님만이 그런 대화에 끼지 않았다. 형님은 커서 웃으면서 묵묵히 들을 뿐이었다. 한 번은 누군가 옆에서 가만히 있는 형님에게 시답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내년에 자네도 밍크코트 사입어야지. 남편한테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으란 말이야. 이 말에 형님은 허허 웃으면서 또박또박 대답했다. 식구들이 건강한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전 가족이 건강한 걸로 만족합니다. 할머니는 이런 형님을 야무지다고 예전부터 좋아했다. 할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다. 네, 형님 말이다. 애가 돌에 비해 생각이 깊어. 얼마나 야무진지 좀 보렴. 제 가족 잘 거두지. 처사가 대범하지. 언제 누구니 잘 산다고 지부둥해 있는 걸 못 봤어. 쟤들은 잘 살 수밖에 없어. 암 그렇고 말고. 나는 갓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 엄청 예민해 있었다. 만약 그때 엄마가 곁에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도 동네 그녀처럼 변했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쩍하면 신경질을 부리는 나를 보고 이렇게 타일렀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말도 아끼고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아야 돼. 이때 내뱉은 말은 가시가 되어 상대 마음을 찌르고 이때 행한 행동은 칼날이 되어 상대 마음에 생채기를 낸단다.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는 이 말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다. 엄마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무리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꼭 감고 깊은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런 말이 있다. 웃으라. 그러면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 여성의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스스로 기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린 것 같다. 계속하여 명전다의 글입니다. 교문 앞에 문구점. 10년 전에 이웃이

지금 내가 사는 구역에 옮겨와서 아들이 다니는 사립중학교 맞은쪽에 문구점을 차렸다. 천하의 부모 마음은 다 불쌍하다고 했던가. 교문 앞에 가게를 차린 주인은 태반이 학생들의 학부모이다. 냉면을 파는 가게, 음료를 파는 가게, 부침개를 파는 가게를 차리고 학교의 철제 담장 너머로 자기 아이가 아침 체조를 잘하는지, 체육 시간을 잘 보는지, 학급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다가 점심에 아이가 교문을 나서면 즉각 점심을 먹이고 침대식 의자를 펴서 점심 휴식을 취하게 한다. 이런 작은 장사를 하는 학부모들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이 몇 년 동안 어떻게 온갖 방법을 다해 벌어들인 푼돈으로 집 식구를 먹여 살려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나는 그의 가게로 문구를 사러 갔다가 이 삐 연필을 오리 조둥이 모양으로 잘 깎아서 파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 납작하고 굵은 연필 끝으로 재빨리 답안지를 채울 수 있어 기계 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었다. 책가위를 더 많이 팔려고 여주인은 책가위를 씌워주는 무료 봉사까지 했는데 그 속도가 북방 사람들의 물만두를 빚듯 잽쌌다. 책가위 한 장을 팔아봤자 50전이나 1원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뒤끌 모아 태산이라고 천장쯤 책가위를 팔면 아이에게 롱과 한 클레를 사줄 수 있었다. 가게 주인이 아이와 친밀해 보이는 집은 거의 없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12살 되는 아이는 집 식구를 묵뚝뚝하게 대해야만 쿨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문구점 주인의 아들도 레외가 아니었다. 한 번은 그의 꼬마 친구들이 문구를 사러 왔을 때였다. 어머니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몇 가지 브랜드 문구를 적극 추천했다. 그런데 그때 카운터 뒤에서 점심을 먹던 사내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낮은 소리로 외쳤다. 우리 엄마 말 듣지 마. 그리고는 꼬마 친구의 머리를 눌러서 쪼그려 앉게 했다. 얼떨떨한 기색으로 얼굴을 든 꼬마 친구는 그제야 제일 값싼 문구가 모두 여주인에 의해 매대의 맨 밑줄에 진열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꼬마 친구는 미안쩍은 생각이 들어 친구를 위해 카운터에 기어이 우유 한 병을 두고 갔다. 그 우유병에 새겨져 있는 활짝 웃는 아이의 그림을 본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다. 아이의 팔이 밖으로 굽었다고 탓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는 숨기지 않고 광명정대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아이로 교육하려고 했던 것이다. 미안쩍게 생각할 사람은 아니었다. 저녁을 먹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지금의 아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문구를 구매하고 있어 장사를 하기 힘들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실은 인터넷에서 사인펜 한 세트를 사면 적어도 스무 대는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라면 잉크가 말라들어 이 여러 대는 잘 써지지도 않는단다. 여기까지 말한 어머니는 감탄하듯 뒷말을 이었다. 부모란 이렇단다. 항상 아이에게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려 하지. 아이가 듣지 않으면 한낱 원망과 잔소리로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르는지. 갑작스런 어머니의 서글픈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아이는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간단 명료하게 태도를 표시했다.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리운이 좋은 문구를 마음에 들어 하면 나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어느 날 아들은 문구점의 절반 공간이 텅 비어 있고 낯선 사람 두세 명이 한참 시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방세마저 낼 형편이 못 되자 부모가 문구점의 절반 면적을 반찬 가게에 양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그들이 하나의 가게를 함께 써야 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해석했다. 내 외삼촌과 다른 친척이 함께 간이 식당을 꾸린 것도 이렇게 했던 거다. 한 사람은 아침 장사를 하고 한 사람은 점심과 저녁 장사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전문 밤 장사를 했지. 이렇게 새 집에서 한 개 가게를 써서 사람은 쉬어도 가게는 쉬지 않았기에 방세를 분담하면서도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단다. 남자아이를 감동시킨 것은 물품이 꽉 진열되어 있어 가게가 그토록 비좁은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방법을 대여 가게 안에 다락방을 만든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라고 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만든 편안한 잠자리와 낯다란 책상 하나가 놓여있었다.

0: 웃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엄마와도 상의했지만 장사를 하는 건 부차적인 것이다. 너를 위해 가까운 곳에 휴식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니?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 모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1의 책임자가 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현 작사 성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태희 작사 바구 작곡의 모아산곡에 준비했는데요. 정겨운 모아산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가요는 흥겨운 반살풀이 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소리 행복 작사 허원식 작곡의 고향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고향의 풍경과 정겨운 사람들, 잊지 못한 추억이 담긴 가요로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강호혁 작사, 김유식 작곡의 여랑술의 령 넘어가네 보내드립니다. 여랑술에 몰고 령을 넘어가는 농민들의 흥겨운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수 유영어 작사 황양목 작곡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노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돈 따라 정 따라 보내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은 마음과 정이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가요입니다.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하라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5월 10일은 바로 어머니의 날이었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나요?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0: 어머니의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당연하게 여겨지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매일 아침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때로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힘껏 살아주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1: 맞아요. 그럼 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사랑이 가득 담긴 어머니의 도시락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수학생 지민이와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0: 지민이는 세상에서 가장 정성이 가득하고 따뜻한 어머니가 있어요. 지민이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다양한 메뉴로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1: 월요일에는 김밥과 계란 후라이, 화요일에는 떡볶이와 만두, 수요일에는 구이김과 야채전까지 늘 새롭고 맛있게 준비하셨어요.
0: 또 지민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예쁜 꽃 모양이나 동물 모양으로 깎아주고 작은 간식까지 꼭 챙겨주셨어요. 심지어 기분에 따라 예쁜 스티커도 붙여주는 이벤트까지 늘 함께 들어있었어요.
1: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모두 지민이의 도시락을 둘러싸며 부러워했어요.
2: 와, 지민아, 너희 엄마 정말 대단하다. 나도 매일 이런 도시락을 먹고 싶다.
0: 지민이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살짝 뿌듯했지만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고 고맙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1: 가끔은 메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민이는
2: 오늘 이거 싫어. 어제 먹은 게 더 맛있었어.
1: 라고 응석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늘 미소 지으며 내일은 더 맛있고 지민이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피곤함은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지민이 기분만 먼저 생각해 주시는 어머니였어요.
0: 어느 날 새벽 지민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직 창밖은 캄캄하고 어둡기만 했는데 부엌에서 은은한 불빛이 비쳤어요. 지민이는 궁금한 마음에 살금살금 다가가 보았더니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1: 어머니는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도록 분주히 움직이면서 지민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밥을 골고루 펴고 야채를 예쁘게 썰고 지민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놓고 포장까지 꼼꼼히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0: 눈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지민이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매일 맛있게 먹는 도시락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날이 밝기 전부터 일어나 피곤함을 무릅쓰고 만들어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1: 그제야 지민이는 자신이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응석만 부리고 고맙다는 말도 못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0: 그날 저녁 지민이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마치고 쉬고 계실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2: 엄마, 매일 맛있는 도시락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동안 응석 부리고 못된 말도 했고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0: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따뜻하게 지민이를 끼어나 주시며 말했어요. 지민아, 엄마는 너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 내가 맛있게 먹고 씩씩하게 자라주는 모습만 보면 엄마는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진단다.
1: 어머니의 따뜻한 품은 지민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날 이후 지민이는 정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꼭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스스로 방 정리도 하고 신발도 가지런히 놓는 착한 어린이가 됐어요.
0: 그리고 식사 후에는 그릇 닦는 것도 도와드리고 어머니가 피곤해 보일 때는 어깨도 살살 주물러드렸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1: 지민이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정성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요.

0: 친구들, 지민이의 이야기 어땠나요? 정말 따뜻하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 가장 큰 사랑이 숨어 있어요. 친구들도 어머니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1: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번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 깊고 따뜻한 어머니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엄마의 사랑은 늘 곁에 있어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철수와 그의 어머니의 따뜻한 이야기예요.
0: 철수는 소학교에 다니는 착한 어린이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서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린 모범생이었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철수는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 학교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오면 늘 많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웃으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생활은 어때? 라고 부르며 깨어앉는 모습을 볼 때마다 철수는 정말 부러웠어요.
0: 하지만 철수는 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데리러 오셨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직접 데리러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철수는 점점 속상해했어요.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데리러 오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1: 철수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 엄마, 내일은 학교에 데리러 와줘. 친구들 엄마는 다 와요.
1: 어머니는 철수의 얼굴을 보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말했어요. 철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일이 너무 바빠서 자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0: 하지만 어머니는 철수의 소원을 꼭 들어주기 위해 정말 힘을 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을 서둘러 끝내고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학교 교문까지 달려왔어요.
1: 엄마가 직접 데리러 와준 날, 철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쑥스럽기도 했지만 뿌듯했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0: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데리러 와준 날은 자주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철수가 이미 잠든 뒤인 경우가 많았어요. 철수는 혼자 방에 누워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외로워했어요.
2: 엄마는 언제쯤 올까? 오늘도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야 하나?
0: 하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1: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부모님들의 사랑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 우리를 키워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시간을 쪼개고 힘든 일을 참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0: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는 가슴이 뜨끔하고 찡해졌어요.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모습, 힘들어 보이면서도 자신에게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 시간을 쪼개가며 학교까지 와주셨던 그 따뜻한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0: 철수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노력하는지를요.
1: 그날 저녁 철수의 어머니는 병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철수는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목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힘드시죠? 제가 속상해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0: 철수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어머니도 깜짝 놀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는 철수를 따뜻하게 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철수가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는 전혀 힘들지 않아. 철수가 바로 엄마의 힘이야.
1: 철수는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진짜로 행복을 느꼈어요. 그 후로 철수는 전혀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러 오셔도 전혀 부럽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착한 아이가 됐어요.
0: 철수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꼭 교문에서 기다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힘들게 일하고 시간을 쪼개고 피곤을 참아가며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0: 네, 친구들, 오늘 들은 두 이야기 모두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지 않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매일 작은 정성 속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두 번째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깊고 큰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1: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매일 아침 챙겨주시는 식사, 잠들기 전 들려주는 이야기, 힘들 때 위로해주는 말, 늦게까지 일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 곁에 없어도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0: 어머니의 날은 단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진심 어린 말, 스스로 방 정리하기,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작은 일들까지 모두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큰 보답이 돼요.
1: 친구들도 오늘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해보세요. 우리 모두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착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성장하자고요.
0: 네,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은산 산새 우는 산 봄이 오면 살구꽃 하얗게 피고 가을이면 모루가 익어가는 산 우리 마을 뒷동산 나는 좋아요. 앞산 뒷산 산마다 보배 많은 산 야산에선 약재를 캐요 오고요 침산에선 석탄을 캐요 내는 산 우리 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 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7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종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영길시 요양만 하고 조의병원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지금 많은 환자들을 말려에 진찰하고 있는데 40여 년 말이죠. 중이 서이 조이의 조선조의학이란 뜻이 되죠. 임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심리혈관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노중풍의 뇌중풍으로 인한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그리고 관심병이라든가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교통질병치료에서 지금 소문을 놓고 있는데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그리고 만성폐염의 기관지 천식 그리고 인후염의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교통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감기를 자주로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고생을 하는데 이분이 감기를 자주로 하는 이런 분들에게 맞아 감기를 빨리 낫게 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는 이런 또 맞아 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교통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교통질병치료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고 환자들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또한 말이죠. 장위병 극성으로 말이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면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계통의 질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만성위염하고 궤양에 대해서 우리 오늘 토론해 봅시다.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이 위선체에 생기는 이런 말이죠. 질병인데 우리 림상에서 보기 때문에 위염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또 우리 민족을 놓고 본다 할 때 음식 습관하고도 관계되는데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경이라 해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진단이 나옵니다. 참표성 위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경을 해보게 되면 위선체에는 명확한 개변이 없는데 림상의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위축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약에 검사를 해보게 되면

0: 위점막에 말이죠.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위점막이 열버지고, 예. 더 심할 때는 위선체가 아예 말이죠. 위축되면서 소실되는 이런 말이죠. 증상도 있습니다.
1: 네, 급성 위험도 있습니까?
0: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비후성 위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는지만 회호에 위선체가 모종 원인을 해서 말이죠. 증생되는 현상이 있는데 위산 분비가 말이죠. 보통 시보다 많이 증가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네. 위염하고 궤양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에 조약에는 맞아 위궤양하고 위염을 놓고 본다 할 때 구별점이 있습니다. 병변 정도가 어느 정도 말이죠. 심한가, 그 성질이 어떤가, 여기에 말이죠. 관계가 있습니다. 위염을 놓고 본다 할 때 주약에는 위점막에 말이죠. 염증 개변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게 되면 염증이라 할 때는 현대의학에서 뭔가에 되면 충혈 현상이 생긴다든가, 우리 위경이라 검사를 해보게 되면 빨간 이런 말이죠.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수종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출물이 있고, 이렇게 말이죠. 증상들을 보이는데, 위궤양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주약에는 요 위산이 분비되는 요 부위에 많이 나타나는데, 증상들을 놓고 보게 되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복부가 몹시 아파납니다. 그런데 환자들마다 증상이 너무 부동합니다.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하늘로 뚱뚱이 난데 보통 환자분들만 몽둥이에 말이죠. 얻어맞는 이런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이 반응을 보게 되면 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조퉁이라 하는데 지지는 것 같다. 무엇으로 지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이죠.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환자의 말이죠. 자각증세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것이 음식을 잡순 다음에 말이죠. 점차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금 완화되는데 통증이 나타난 부위를 보게 되면 위부위도 좋지만은 흉골이라든가 이런 부위까지 영향을 줍니다. 어떨 때는 방사성 동통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 진단학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주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말이죠. 위가 아프면서 등에까지 어깨까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방사성 통통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현상이 아주 명확합니다.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말이죠. 배가 붓습니다. 후장에 어제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는데 어떤 질병들이 이 후장이 오는가에 배가 붓는가. 그리고 말이죠. 트림을 잘합니다. 늘상 말이죠. 배가 아프지 않으면 또 불편한 감이 있고 심할 때는 말이죠. 메스껍고 토하고 식욕이 감퇴되고 이러면서 체중이 점차적으로 말이죠. 내려갑니다.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어깨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친구 치료하려 합니다.
0: 예, 예.
2: 최주임이 친구 치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저도 같이 치료하고 싶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최영희 주임, 예.
2: 예, 예.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2: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예, 응당한 일입니다.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예, 예.
3: 저희 아저씨가 수요일이 오셨는데,
0: 예.
3: 변비가 영 심한데.

0: 원장이 치료를 받고 변비가 좀 아플까 하던 게 약이 떨어지니까 또 한 가지입니다.
1: 예.
0: 원장이 그 예약이 가능합니까?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수건장은 예. 오전 오후 다 문진을 합니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땀본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 뭐니까, 전 원래 위가 안 좋은데,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리,
1: 예.
3: 소화도 안 되고, 미스럽고, 또 어때는 어지럽기도 합니다.
1: 예.
3: 그래서, 뭐니까, 길태 중요한 박상호 주인 선생님을 예약하자고 그랬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땀본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저기 그 모르시던 박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박창도.
1: 예. 박창호 선생, 예, 예.
4: 박창호 선생님이.
1: 예, 예.
4: 그래서, 내 각종병이 많습니다. 머리 희하고, 위도 나쁘고, 어째서나, 영 세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 두 번가 배웠습니다.
1: 예, 예.
4: 원비한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가보려 하는데, 될 수 있습니까?
1: 완전히 됩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고맙습니다.
1: 예.
4: 아니. 한 번 더 가보려 하는데,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아파나는 요 시간이가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한 시간 그 시간이 되게 되면 배가 몹시 아파납니다. 그리고 대략 두 시간 되게 되면 아파나는 것이 점차적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게 되면 환산이란데 환자분들이 식후물이 많이 나온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신이 지지는 것 같다. 이 소신하는 이 정도를 보게 되면 어떤 가슴 팍까지 마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위험을 놓고 본다 할 때 이 통증은 이 위궤양하고 좀 틀립니다. 균열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아무 때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미스껍고 토하고 배가 붓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를 돌릴 것은 이 위궤양을 말이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말이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쇼크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혈성 쇼크라 하는데 쇼크의 하나는 말합니다. 왜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위궤양 환자분들을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시간이 오라게 되면 이 위점막이가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서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의 출혈하는 양이가에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는데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1000ml에 이걸 초과를 떼게 되면 이 말이죠. 실혈성 쇼크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이거는, 잠시만요. 본 링겔합니다.
1: 예.
2: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여보세요.
1: 예, 말씀하세요.
5: 됩니까요?
1: 예, 맞습니다.
5: 네, 저희 수원자의 저희 보이던 환자예요.
1: 예, 어떤 정화에서 보입니까?
5: 이 골가에 대해서 이 손과 팔이가 이 사골리에서 많이 불편했어요.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서 이거 팔에다 뭐 조사를 맞고 침구하고 모든 안마하고 이래가 많이 효과 봤어요. 근데 손가락이가 아주 조금 불편해가지고
1: 예.
5: 오일레고 근데 아이 근데 그 선생님 아이 모든 거 올까에 대해서 사랑하고 뭐 있나 잘해요.
1: 예, 담연수라고 제가 겨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예.
5: 보도서의 사업

0: 저희 호사분들도 어찌 사랑도.
1: 예, 예, 그렇죠. 예.
0: 예. 한번 예약도 하려고요.
1: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0: 예, 예.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분이 환자 예. 많습니다. 예, 예.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장르감이 저희 혈지도 좀 높고 혈압도 높고 혈당도 있고 이 숨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바다라서 숨이 막혀서.
1: 아, 심장이 정치 못하고, 예.
0: 예, 그래, 이 스탠드 커넥터지 받았는데 제가 안 했단 말입니다.
1: 예, 예, 예.
0: 시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죠?
1: 예.
0: 안 했는데요. 그래, 좀, 중의를 통해서 선생님한테 좀, 병 좀 치료받으려고 문의하는 건데요. 어떻게. 예.
1: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 네, 본인이, 예, 본인이 예. 병증을 말죠. 어제 교대를 했는데, 당뇨병도 예.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중의의 말하는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 박창호 주임을 찾으세요.
0: 아,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요?
1: 예, 오늘 오시겠으면 오전에 오세요, 예?
0: 예, 그렇잖아도 그 선생님이 좀 유명한 얘기 듣고 전화 문의드리는 건데.
1: 예, 예약은 됐습니다. 그냥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정치 아이 나고 배우 또 눈도 침침하고 목이 뻣뻣하고 했어요.
1: 예.
3: 그 길태승의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3: 예. 예, 저희 친구도 경추도 아프고 골도 아팠어요.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겠다고 해서 예, 어머니 같이 가자고 예약 약속했는데
1: 예.
3: 오늘이 강철수 쓰임으로 두 분을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아, 예. 저는 이제 이 오른쪽 어깨 좀 아파가지고 머리 빗기도 힘들고 그나마 둘로 잘 가지도 못 가고 이렇습니다.
1: 예, 심하구만요.
4: 근데 우리, 예, 근데 우리 여기 동네에 있는 언니분이 얘기하는 게, 길태중이 문지부에 계시는 강철수 선생님, 내가 보면 어떻게 했는가 얘기하더라 말입니다.
1: 예, 예, 예.
4: 선생님 용용하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예.
4: 그래서 오늘, 예, 한번 가서 치료받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4: 아,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예. 오늘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저는 평시에 이가 많이 자주 아픕니다.
1: 예, 예.
5: 식은물도 자주 나오고,
1: 예.
5: 올라오고 해서, 머리도 나중에는 아파가지고.
1: 맞습니다.
5: 예, 자시도 잘 못했습니다.
1: 예, 예.
5: 그래도 좀 친구 소개로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더래서 그까 처약을 세번 쓴 것이 지금 아픈 것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저는.
5: 그래서 잠도 잘 오고 속도 너무 편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저는 오늘도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 가서 예약 부탁하고 또 전약도 쓰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예. 예.
6: 저는 예, 오랜 당뇨병 환자인데,
1: 예.
6: 최근에 와서 밥맛도 없고, 그 다음에 예, 목이 마르고, 맥이 예. 없고, 식은땀씩이 납니다.
1: 예, 예.
6: 그래, 그 원장 선생님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 예, 예. 오십시오.
6: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0: 후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예.
2: 그 박상호 주인님 계십니까요?
3: 예. 어떤
2: 저는,
3: 상황?
2: 예, 저는 지금 사계통에서 만져가지고
3: 예.
2: 뭐 잘못 먹었는지
3: 예.
2: 설사도 자주 나가고 맥도 없고 해서 오늘 병원 찾아가려고 합니다.
3: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3: 연락이 다 됐어요.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감사합니다.
3: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다 끊겼는데요. 계속 네. 설명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예. 출혈이 심할 때는 말이죠. 예, 슈커에 실혈성 그 쇼크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 실혈성 쇼크 현상을 보게 되면 아주 그 말이죠. 위험합니다. 예. 이걸 제때 말이죠. 우리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 실혈성 쇼크로 인해서 예, 사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또 질식 현상이 있습니다. 뜨시에 이 뜨시는 또 예, 아주 그 무서운 현상인데 사전에 말이죠. 예, 아무런 말이죠. 징조도 없이 말이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위궤양을 말이죠. 예, 우리 치료의 중심을 돌리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 그 출혈 현상이 생긴데 출혈량이 말이죠. 아주 많고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거 말이죠. 분사성이라는데 붓는 것처럼 말이죠. 뽑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출혈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게 되면 이 말이죠. 질식 현상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말이죠. 창궁이라 하는데 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치료의 중심을 돌리지 못하게 되면 천공현상이 있습니다.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산이라든가 음식물을 잡쌌으면 또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말이죠. 자연이 말이죠. 복강에 말이죠.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급성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이 복막염을 말이죠. 우리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말이죠. 생명을 말이죠. 위험 줍니다. 그리고 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또 예, 유문에 말이죠. 경저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보게 되면 검사를 해보게 되면 유문에 있는 말이죠. 활약근이가 수종 현상이 생기고 어떤 분들도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 그리고 유문이 맞아 경저 현상이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예. 막혀버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음식물을 잡쌌는데 예. 유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장도에 이 식물이 말이죠.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말이죠. 아래로 말이죠. 내려가야 되는데,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니까 늘상 말이죠. 배가 더부룩하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배가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더 심할 때는 말이죠. 미스껍고, 토하고, 배가 아파나고, 이런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화도 계통에서 놓고 보게 되면 특히 노인님들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뒤가 굳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변비증을 말이죠. 제때 우리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지금, 전번에 가래 많고 이래서 박창호 선생님 내가 약 썼는데.
3: 예.
4: 효과 영 좋습니다.
3: 예.
4: 그래서, 지금 예약도 하자고.
3: 어전에 오십시오, 예?
4: 어저마 봅니까?
3: 아니, 오늘은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4: 예.
3: 그래서 말합니다,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1: 네.
0: 예, 예.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분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인체에 면역력이 있는데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주약에는 말이죠. 장도 내에 말이죠. 모종 독소가 생기는데 이 독소가 말이죠. 변비증으로 인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빠지지 못한단 말입니다. 특히 한으로 말하면 장도 핑장이란데 적을 막아내는 말이죠. 이런 공능이 있는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이 핑장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미생물이 침식을 받을 기회가 더 많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예.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여보세요. 네.
0: 그리고 우리 민족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소화계통의 질병에 걸리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가? 우리 민족의 음식 습관하고도 관계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는데 부지이빙, 쯔워이빙이라고 해 질병에 걸린다면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맞아 미리미리 예방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민족 음식 식감이 매운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1: 네.
0: 매운 걸 신라대.
1: 네.
0: 그리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느끼한 거 윤희대. 그리고 자극을 주는 식물들, 마늘이라든가 파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음식들을 말이죠. 절제를 잡수한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말이죠. 술을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도 좋고 담배도 좋고 조금 절제해야 이 질병 치료에 혹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백방으로 공업경제 운행을 안정시켜 1사분기 좋은 출발을 실현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 오동공업단지에 위치한 길림 오동 중약 조제과립 지능 추출 작업장 22개의 6톤급 추출 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500여종 제품의 생산 전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지능화 생산이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 오동 연변야급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우리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약 추출 과정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추출 시간, 증기 압력, 추출 온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추출 과정 중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총 투자가 10억 원인 이 대상은 일기 공사가 준공돼 조업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5,500톤의 중약재를 가공 추출하고 15억 6천만 봉지의 중약 조제 과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통의약산업의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의 생생한 축소판으로 됐습니다. 우리 조 기업들은 혁신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제품 품질을 1층 제고해 연변 전면 지능 발전에 꾸준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신기술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인 아련기계에서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 및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련기계조직위원회사 대외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회사의 주요 제품인 인조판 연속 평압 생산 흐름선은 목재 및 대나무 가공기계 제조의 주요 장비입니다. 우리가 속한 업종은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입니다. 연속 평압 생산 흐름선은 인조판의 전통 생산 공예를 바꾸고 인조판 생산 모식을 개변했는 바 근 40년대 인조판 기계의 큰 돌파입니다. 이는 인조판 제조 장비의 최고 기술 수준을 대표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 승격한 신질 생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 과학기술유한회사는 전통 신에너지 자동차 부속품 가공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소재 산업 기회를 다잡아 친환경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회사는 단일한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소재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업무를 확장해 기업의 활력을 보유했습니다. 회사 작업장에 24대 설비가 가지런히 배치된 가운데 작업 일꾼들이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일련의 작업 절차를 거쳐 농업 림업 폐기물들이 섬유 등 제품으로 전환됩니다. 이 대상은 연간 20억 원의 생산액을 올릴 수 있는데 농업 림업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 산업의 녹색 발전 경주로를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 과학기술연회사 대상 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이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이 대상은 매년 만 톤의 고급 섬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강도가 전통 소재보다 25% 제고돼 식품, 자동차, 고급 포장, 생물 기반 재료 등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주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1사분기 우리 주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장성했습니다. 세계 주요 분야별로 보면 광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7.5%, 제조업 증가치는 12.1%, 전력, 연력, 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은 6.8% 장승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연초 제품업은 6.6%, 식품 제조업은 54.6% 장승했으며 방직 복장업은 59%, 의약 제조업은 14.9% 장승했습니다. 매 하나의 돌파는 연변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확고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5월 15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6진 신소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3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3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33.3%,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를 차지합니다. 도나 경제개발구에는 5년간 룩의 생산에 60억 원을 올리고 산업사슬 상하단에 5천여 명의 취업을 이끄는 국가급 고신기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도약식 발전을 이끈 인물이 바로 길림 화강약업주식위원회사 당위석이이며 총경리인 주계충입니다. 20여 년 내 주계충은 도나에 뿌리 내리고 중리학 산업 발전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자연에서 재료를 취하고 건강에 봉사한다는 핵심 리념을 견지하며 품질로 기업을 세우고 과학기술로 기업을 강하게 만들며 브랜드로 기업을 흥하게 한다는 발전의 길을 굳건히 걸어왔습니다. 회사는 2025년에 세금 8,7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길림 화강약업주식위원회사 당미석이이고 총경리인 주계충입니다.
0: 공시사.
1: 회사는 중약 건강산업의 모를 받고 질병 목록의 변화에 따라 심내혈관, 중약 항염, 소아과, 정형외과 4대 제품군에 집중해 전문가형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을 강하고 우수하게 만드는 것을 견지하면서 산업사슬 상하단의 과학연구제조 중약재 재배 전 산업사슬 발전을 이끌어 지방경제 발전에 화강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계충은 시종,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근본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중국 중의과학원, 길림대학, 장춘 중의학대학 등 대학교 및 연구기구와 적극 연계해 산학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박사 후 과학연구사업소, 국가 지방연합공정기술중심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팀을 이끌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4대 제품군을 중심으로 화학약 1.1류 신약 3가지, 중약 1.1류, 2.2류, 2.3류 신약 각기 1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주계충입니다. 혈전신맥영편은 회사의 핵심 제품입니다. 회사는 혈전신맥영편의 혈맥동시치료 이론체계를 최초로 내왔습니다. 이 제품은 전국 6만여 개 중약 제품 중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 35위를 차지했으며 국가종합표준화 시범 프로젝트로 비준받고 길림성 과학기술진보 1등상을 받았습니다. 주계충은 또 신지능제조, 신기술, 새 모식, 새 경영 모식 4대 방향을 겨냥해 중의학 현대기술 및 지능화 산업단지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회사 단지 부지 면적은 16만 평방미터인데 그중 1기에 3만 5천 평방미터 주체 공사가 준공됐고 지능형 추출 작업장, 지능형 액체 작업장이 잇따라 생산에 들어가 룩의 생산액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주계충입니다. 우리는 인재로 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견지합니다. 최근 3년간 석사 5명, 본과생 162명을 영입했으며 인재 유치로 여러 유명 대학교의 교수를 초빙해 높은 자질을 갖춘 전문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의학연구개발, 과학기술 경쟁력 등 방면에 튼튼한 인재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주계층은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 일핵 량극 혁신 업무 구도를 구축하고 심내혈관 및 비뇨 항염증 제품 10억 매출 전략과 정위 진통 및 소총 과립 제품 5억 매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5억 기간에 수입 15억 원, 리운 1억 2천만 원, 세금 1억 5천만 원 실현해 우리주 의약건강산업 진흥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제3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주회장 핵심구역에 들어서면 묵향과 노래소리가 가득한 전시구역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우리주가 정성껏 조성한 연변 전시구역은 독특한 민족 풍모로 도서박람회의 가장 멋진 변강못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시구역 핵심 위치에는 높이 3m가 넘는 원주형 도서탑이 솟아있는데 책향기와 묵향이 어우러져 마치 소리 없는 문화의 강처럼 중화민족 다원 일체의 정신혈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연변인민 출판사는 주제 출판물, 홍색 도서, 무형문화재 민속, 청소년 도서, 과학 보급료 등 300여 종의 도서를 선보였으며 정률성 연보 신간 발표회와 민족 문자 출판물 전문 초청회도 개최합니다. 연변인민 출판사 당위석이고 사장이며 총편집인 양문화입니다.
0: 我们邀请全国

0: 전국 10여 개 민족 출판사를 초청해 참가시키고 스푼평 국정 운영을 논함 등 주제 출판물과 몽골어, 서장어, 미그러, 조선어 등 중점 출판물을 집중 전시하고 있습니다. 방람회 기간 8차례의 문화활동을 마련했으니 가계벗들이 민족문자 전시구역을 찾아 책향기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민족 단결을 함께 촉진하길 바랍니다. 연변교육출판사 전시대 앞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연변교육출판사 총편집 판공실 주임 김선화입니다. 이번 도서 박람회에서 100여 종의 신간 도서를 전시하고 길림성 지역문화 운치가 짙은 신간 발표 활동 두 차례를 기획했습니다. 온기가 있는 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길림을 찾고 길림을 요해하며 장백산의 웅장함을 느끼고 연변대지의 깊은 정과 시성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민족 문자 전시구역이 책향기의 향연이라면 3호관 내 연변문화산업관은 체감할 수 있는 변강풍정 화폭입니다. 전시구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중국 산뜻한 연변 주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시구역은 민족풍정, 변경생태, 무형문화재 전승 세 가지 주제를 둘러싸고 70여 종 500여 점의 문화창의 제품을 정성껏 배치해 몰입식, 체험형, 온기가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참관객 로월함입니다. 길림성의 문화와 여러 지역에 대해 더욱 깊이 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전시관 중앙에 들어서면 조선족 전통 악기, 수씨, 철공예 등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이 집중적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승인과 직접 교류하며 기예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참관객 관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더욱 많이 내와 중국 전통 문화가 세계로 나아가도록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문예 공연 무대에서는 끊임없이 은은한 선율이 들려오는데 한 곡 또 한 곡 이어지면서 때로는 감미롭고 낮게, 때로는 경쾌하고 격렬하게 울립니다. 생명력 넘치는 연변의 향음은 책향기 가득한 도서 박람회에 감미로운 연변 운치를 더했습니다. 연변 가무단 단소 연주자 주기화입니다. 도서 교역 박람회에 해금, 가야금, 장고, 단소 등 연주자 4명이 왔습니다. 이 네 가지 악기는 모두 우리 무형문화재 전통 악기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선보일 수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전시관 서쪽 음식 전시구역에는 김치, 막걸리 등 연변 특색 음식이 전시됐습니다. 현장에는 또 인터넷 인기 간판벽 조형이 마련됐는데 도서 교역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방문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주당위 선전부 출판 및 저작권처 처장 상금빙입니다. 이번까지 우리는 세 번째로 동북 도서 교역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연변 세 개의 도서 출판 단위와 10여 개 문화산업, 무형문화재 생산 단위를 조직해 참가했습니다. 도서 전시 구역에는 국가 민족 문자 출판 기지 명리로 특색 전시 부스를 조성하고 전국 10여 개 민족 출판사의 500여 종 도서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문화산업 전시 구역에는 산뜻한 연변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디지털 IP, 문화관광 IP, 무형문화재 등 종목을 전시했습니다. 연변 출판과 문화관광 창작의 활력을 보여주고 동북 도서교육 박람회에 변강문화의 동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 5월 15일 전국 33번째 여두 결핍병 예방 퇴치일에 즈음해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주위생감독소에서는 13일 여두로 건강 지키고 민생의 혜택을 주제로 선전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에게 과학적인 여두 보충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사업일꾼들은 대중들이 관심하는 요도 결핍의 위해성, 과학적 요도 보충 방법, 요도 소금 구매 등 열전 문제에 대답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임신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중점 인원에 대한 요도 결핍의 건강 영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요도 보충에 관한 민간의 오해를 바로잡아 과학적 요도 보충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질병예방통제중심, 주위생감독소, 지방병 예방퇴치과 사업일꾼 김윤호입니다. 요도 보충 방법에는 주로 요도 소금 섭취, 요도가 풍부한 식품 섭취, 요도 제제 복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도 결핍을 예방하는 주요 조치는 요도 소금 보급입니다. 요도 소금 섭취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우세가 있어 요도 보충의 최적 경로로 됐습니다. 임신부, 수유기 부녀, 신생아 등 특수 인원들도 과학적으로 요도를 보충해야 합니다. 요도는 인체 필수적인 미량 원소로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 신진 대사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며 인체 성장 발육을 촉진합니다. 요도 결핍으로 인한 일련의 건강 피해는 주민들의 신체 소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공공위생 문제입니다. 요도 결핍병에는 지방성 갑상선종, 지방성 크레틴병, 단순성 롱화, 태아류산, 초산, 선천성 기형 등이 포함됩니다. 김윤호입니다. 지리 환경 등 요인 영향으로 우리 주는 요도 결핍 지역에 속합니다. 단연간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주 요도 결핍병 종합 예방 퇴치 사업은 이미 요도 결핍병 소멸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중이 여전히 요도 결핍이 가져오는 건강 위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요도를 보충하는 인식이 비교적 없습니다. 더 두드러진 것은 인간에 여전히 요도 보충, 요도 소금 섭취에 관한 많은 오해가 존재하는데 이는 우리 주 요도 결핍병 소멸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야 하는데 불리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나시 황리허진에 위치한 중국 공급 판매 황리허 검정기버섯 산업교육시장 대상은 현지에서 국가급 농업산업 강진을 구축하는 핵심 공사입니다. 대상은 총 투자가 3억 원이고 부지 면적이 4만 4천 평방미터이며 교역 창고 저장 중심, 종합 건물 등을 건설합니다. 대상은 올해 12월에 준공해 2027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연간 생산액 2억 원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영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의 농사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요즘 시기 사과배 생산에 꼭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럼 먼저 최근 발표된 중요한 농업 전망 보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부는 2026년부터 2035년 중국 농업 전망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곡물과 주요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조항 1호 문건이 핵심 과제인 시장 관측과 정보 발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조항 1호 문건의 중점 사업인 농산물 시장 관측 조기 경보와 정보 발표 강화를 실행하고 정보가 생산을 인도하고 얘기를 안정시키며 봉사 결책에서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자 일제 농업농촌부에서는 중국 농업 전망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는 양곡, 목화, 식용유, 설탕 등 20가지 주요 농산물에 초점을 맞추고 14호 시기와 2025년의 시장 형세를 총화하고 회보했으며 향후 10년 특히는 2026년, 2035년 등 중요한 연도의 생산, 소비, 무역, 가격 추세를 전망했습니다. 보고는 향후 10년에 량곡과 중요한 농산물의 종합 생산 능력이 뚜렷이 증강되고 다원화한 음식물 공급 체계가 더욱 완벽해지며 농산물이 공급과 수요가 높은 수준의 동태적 균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육 분야의 알곡 절약 실천 소식입니다. 농업농촌부는 사육업 량곡 절약 중국행 행사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사료용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에서 절약은 곧 증산이며 손실 감소는 곧 소득 증대라는 인식을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현장 탐방과 생생한 사례 전달을 통해 알곡 절약의 기술과 성과를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일전 농업농촌부 사육업 량곡 절약 계열 행사가 가동됐습니다. 가동식에서는 사육업 량곡 절약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는 것은 대식물관을 수립하고 국가의 량식 안전을 보장하는 등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종료 지시 정신을 관철하는 구체적 조치이며 량곡 절약 행동과 관련된 당 중앙과 공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시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료용 량곡이 량곡 소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사육업이 량곡 절약이라는 끈을 시속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육업 량곡 절약 중국행 계열 행사의 가동은 바로 좋은 업종에 동물령을 내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을 짊어지며 절약은 곧 증산이고 손실 감소는 곧 효익 증대라는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오래도록 공력을 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주요 산지에 깊이 들어가 생산 현장을 탐방하고 라이브 방송과 다큐멘터리 등 생생한 형식을 통해 정책 조치를 해석하고 실천 효과를 보여주며 전형적인 사례를 홍보해 량곡 절약의 기술 성과가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인 경험이 곳곳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농촌부에서는 2018년부터 사료용 콩깨무기 감량 및 대체 행동을 실시한 이래 전 업종이 힘을 모아 성실하게 실행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육업 량곡 절약 중국행 계열 행사는 농업농촌부 축산수의국이 전국축산본소, 중국사료공업협회, 중국농업용화 텔레비전 센터와 함께 주최했는데요.

올해 4월부터 육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이제 우리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4호 농촌도로 건설을 통해 민족 단결과 공동발전을 함께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도 3억 9,200만 원을 투입해 농촌도로를 새로 만들고 개조했으며 지금은 모든 행진과 행정촌에 버스가 다니고 택배도 100% 연결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를 넘어 여러 민족이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단결의 길로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는 시종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4호 농촌도로 건설과 민족 단결 진보 창조 사업을 심층적으로 융합시키면서 도로 건설을 틀어주어 농촌도로를 물자교류, 대중봉사, 융합촉진,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행복의 길로 만들어 여러 민족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마음을 잇는 길을 건설해 민족융합의 고속도로를 활짝 열었습니다. 변경마을과 외진마을의 도로망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민족 대중의 출행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현재 전주 농촌도로의 총 길이는 6,975km에 달하고 향진 3급 이상 도로 통행비를 행정촌과 자연촌이 포장도로 보급률, 행정촌의 버스 통행률이 모두 100%를 실현했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 3.92억 원을 투입해 108km의 농촌도로를 신축 개조하고 10개의 위험 교량을 개조했으며 69km의 안전방호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G331 변경 개방 관광 대통로 영정 구간 등 중점 선로를 개통해 마을들을 연결시키고 마지막 1km를 뚫어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왕래하고 전면적으로 교류하며 심층적으로 융합하는 데 견고한 교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동 7위의 도로를 잘 관리해 단결하고 공동으로 건설하는 구심력을 응집했습니다. 현향 3003급 로장제를 전면 보급해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 당원 자원봉사자들이 공동으로 도로 보호 관리, 환경 정비 및 안전 순찰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다방면으로 협동하고 전민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치리하는 그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왕청현은 홍색 민속 단결 시범 도로를 건설해 항련 정신 민족문화 및 도로 건설을 융합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과 도문시 백룡촌의 여러 민족 대중은 함께 도로를 수호하고 공동으로 치리하며 손잡고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정을 두텁게 쌓아 서로 의지하고 돕는 선명한 기층 발전 바탕색을 조성했습니다. 평안도로를 잘 수호해 민생 행복의 따뜻한 바탕색을 지켰습니다. 상시화 보호와 정밀관리를 견지하고 농촌 도로 안전의 보장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TV 도로를 잘 운영해 공동부유의 새 엔진을 활성시켰습니다. 교통 플러스 산업 플러스 관광 플러스 여객 운수, 화물 운수, 택배 운수 융합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해 전주 행정천의 버스 통행률과 택배 피복률은 모두 100%를 유지했으며 다섯 갈래의 여객 운수 선로 버스화 개조를 완성하고 총급 물류봉사소 천여 개를 건설했습니다. 네, 다음은 안도현 송강진의 덕화로군 과일 농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딸기 재배의 새로운 바람을 불고 있는데요. 이 전통 품종과 함께 향인 백설공주 같은 특색 품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결과 이 흰 딸기는 이미 이 농원의 금빛 간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바람이죠? 네, 하루 우리 150kg 내지 200kg의 딸기를 수확하며 우리 주민들이 과일 바구니

생리를 풍성하게 하고 농가 소득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덕화로건 과일남세원 책임자 장지영은 몇 년 전부터 이 딸기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고 가격도 수시로 변동해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마다 재배 품종을 바꾸고 반복적인 시음 재배와 선별을 거쳐 최종적으로 향인, 백설공주 등 시장에서 인정받는 딸기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장지영이 소개에 따르면 현재 흰딸기는 덕화로건 과일남새 농업원이 금빛 간판으로 됐습니다. 새로운 특정 품종과 전통 품종을 과학적으로 배합한 시도는 효익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농업원은 매일 150 내지 200kg의 딸기를 채집할 수 있어 현지 주민이 과일 바구니를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재배 농가의 소득도 늘려 명실상부한 치부 과일로 되게 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요즘은 사과배 농가들에서 꽃 인공수분, 착과 관리 등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예, 앞으로 한동안 사과배 생산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농업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웅 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먼저 올해 우리 주 사과배 꽃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그 여름에 그 극심한 가뭄에서는 올해 그 꽃눈 분화가 잘 안 됐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나 그 올해 개화 시기는
0: 네.
1: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0: 네.
1: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개화 기간은
0: 네.
1: 길어지고. 또 그 나무 개체 지간이 차이도 많이 크고
0: 네.
1: 또 그 한 나무라도 그 꽃이가 피는 그 부위가
0: 네.
1: 위치하지 못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인공수분한 때 좀 애를 먹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꽃이 피는 그 시간은 지난해와 시기가 같지만 네. 비슷하지만 이 꽃이가 피는 것이 뭐 한꺼번에 핀 것이 아니라
1: 네.
0: 시간을 들여서 피니까 네. 아마 인공수분에도 많이 어려웠겠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네, 그러면 인공수분 지금 그 하고 있겠죠?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1: 금방 끝났습니다.
0: 금방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인공수분에 우리는 화분이 필수인데요. 이 화분은 올해 어땠습니까?
1: 그 올해도 제가 지금 그 몇몇 그 중개상들이 그 순도하고
0: 네.
1: 발열 이런 걸 측정해 봤는데
0: 네.
1: 당지 화분은 다 그만큼 그 발열이 50% 이상이고
0: 네.
1: 순도가 90% 이상에 달해서
0: 네.
1: 매우 품질 보장됐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일부 그 인터넷에서 구매한 화분을 조사하면
0: 네.
1: 그 순도가
0: 네.
1: 50% 이상이고 이하이고.
0: 왜냐하면 네.
1: 그 너무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0: 그렇네요.
1: 그리고 그 발효율 마저도 3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분들 보고 이런 걸 사용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0: 네.
1: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0: 네.
1: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쓰면, 짜라 그 피해볼 수도 있는데.
0: 네.
1: 이 세계가 나, 왜 잡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보면 그 화분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0: 네.
1: 작년보다. 작년하고 재작년 특별히 높았는데
0: 네.
1: 올해는 이 옛날보다 100년보다 더 떨어졌어요.
0: 네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냥 안전하게
0: 그렇죠.
1: 당지에서 그 아는 사람들 데서 싸고
0: 네, 그렇죠.
1: 나중에 혹시 그 이거 올해 안 썼으니까 다행히 써서 많이 손실 보면
0: 그렇죠.
1: 피해를 어디가 보상받겠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나 권장하고 싶은 건 꼭 그냥 당지에 싸서요.
0: 그렇죠. 예. 당지에 상가들에 가서 사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잘 네. 되면 그냥 끝나는 거고
1: 네.
0: 아니면 뭐 우리 그 배상도
1: 네.
0: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영수증 예. 꼭 착용이 필요하고 인터넷 구매를 하게 되면 필경은 외지니까요. 그 아마 뭐 그 인터넷으로 산 만큼 뭐 어떤 그 플랫 폼을 통해서 아마
1: 그것도 어렵습니다.
0: 그렇죠. 예,
1: 그리고 또 그 외지다 보니까
0: 예.
1: 그 찾기도 어렵고
0: 예.
1: 배상하는 그 시간도 경비하고
0: 그렇죠.
1: 모든 것이 그만큼 불편하고
0: 예.
1: 예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책입니다.
0: 그렇죠. 네. 아마 이런 빙타이라고 하죠.
1: 예.
0: 우리 이런 플랫폼에서는 해결해 준다 해도 제3자의 그 각도이니까요. 이쪽 말 저쪽 말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1: 아니, 그것이 그리고 또 그 뭐 검증해야 되고
0: 그렇죠. 오히려 예 당지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공수분이 지금 금방 끝났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관홍들이 해마다 인공 이 수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어떤 점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그 예전처럼
0: 네.
1: 그 단기에 일시에 필 때는 괜찮습니다.
0: 네.
1: 그냥 원래 다 인력을 동원하고 하니까나.
0: 네.
1: 근데 이게 올해철 이렇게 개화 시기가 길어지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처음에 피는 게 있고 늦게 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이 최적 그 수분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그냥 꽃이 피해서 그 4일 정도만 그 유효기가 제일 좋아요.
0: 네, 그, 최저 수분 그, 시기. 예.
1: 때가 그, 그 시기 지나면 그 수분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도가 마른다거나 퇴화 된다 이런데.
0: 네.
1: 올해 저녁에 개화식이 한 처음에 핀 거 늦게까지 하면 거의 열흘 됩니다.
0: 그렇네요.
1: 이럴 때는
0: 네.
1: 정말 꽃을 필 때도 보입니다. 먼저 네. 피는 거는 좀 있고
0: 네.
1: 먼저 피다 보니까나 또 이거 먼저 핀다는 거는 그만큼 이 꽃이 자체 품질이 좋고 세력도 좋고
0: 네.
1: 또 보면 그 좀 높은 부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그 정당우세랄까 이런 아마 원리가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 이 위에 이런 것이 피는데 이럴 때는 좀 많지도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요거 시기를 놓치면 이게 후에 그 울 수분해도
0: 네.
1: 달리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자주 될 겁니다.
0: 그렇죠.
1: 이럴 때는 그냥 본인절로 꼭 들고 다니면서 먼저 핀 것만 먼저 찍어도 그 우리가 그만큼 적과도 나중에 적과 줄이고
0: 네.
1: 또 그 큰 과실 생산하기도 도움이 되니까나
0: 네.
1: 꽃이 피해서 한 이틀부터는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러면 그 큰 배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그 작은 그 과실이 우리 품 저 위치 높다 보니까나
0: 네.
1: 나중에 인공 수분할 때도 그 어디서 빼놓을 줄 있잖아요.
0: 네.
1: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나 빈 올해처럼 이렇게 날씨도 불안정할 때
0: 네.
1: 먼저 핀족도 하는 게 좋습니다.
0: 그렇네요. 네, 해마다 같은 정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지난해 월동 정황, 지난해 나무 세력,
1: 네.
0: 또 올해도 이 기후에 따라서 꽃이 빨리 피고 늦게 피고 같이 네. 피고 천천히 피고 아마 그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런 차이에 따른 그 아마 인공 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꼭 최소 수분 시기를 잘 장악해서 힘들더라도 먼저 핀 거는 먼저 인공 수분하고 천천히 핀 거는 천천히 해서 우리 과일이 착과되는 데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1: 네.
0: 해마다 이렇게 하면 올해도 이렇고 내년에도 이렇고 후년에도 이렇다 이런 보장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 네, 네. 네, 이 수분 작업과 함께 이 착과 후에 가장 중요한 과수원의 작업은 무엇인지요? 아마 이 적과 방법과 시기 언제가 좋은지 좀 말씀 주실까요?
1: 아, 적과 시기는 물론 빨리 하면 좋지만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0: 네.
1: 먼저 한 거는 먼저 더 클 거고
0: 네.
1: 이러니까 그 먼저 보이는 것부터 하면 좋은데
0: 네.
1: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람이 적잖아요.
0: 네.
1: 그 적과 하는 건 이게 숙련공이 필요하고
0: 네.
1: 또 그래서 지금 또 관홍들이 보통 내세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해마다 이 적과 작업이 점점 지체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네.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데서는 다른 사람과 일이 끝나고 해야 되는데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0: 네.
1: 근데 올해는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
0: 네.
1: 먼저 핀 것도 있고, 늦게 핀 것도 있고.
0: 그렇죠.
1: 이렇게 가나 어떤 집은 한 3회, 4회 한 공수 받는 집도 있습니다.
0: 네.
1: 왜냐면 제일 처음에 조금 피고.
0: 그렇죠.
1: 그리고 한 4일 지나 또 한 번 피고.
0: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안 피해갖고, 그, 인력들이 왔을 때
0: 네.
1: 할 수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분들 간 다음에 나머지 또 자기들 보충조를 한 이런 경우니까나
0: 네.
1: 올해는 그 먼저 자기과 손이니까나 보면서
0: 네.
1: 그냥 아침마다 한 번씩 돌 때 보면 그 어느 부분 그 작과된 상황을 볼 수 있는 작과 상황에 따라서
0: 네.
1: 그만큼 그 처음에 본 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0: 네.
1: 꽃잎도 크고 그 꽃 그러니까 꽃잎 핑계서 화발이 세력이 또 잘 떨어다니죠.
0: 네.
1: 다른 건 다 떨어지도.
0: 네네.
1: 네. 이런 건 남겨도 그 나머지 작은 것들을 따버리되고.
0: 네.
1: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인력이 지금 좀 긴장하니까나.
0: 네.
1: 그 사람들 순서 오기 전에 작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0: 그렇죠.
1: 마음 좋고.
0: 네.
1: 그리고 또 그 아까 말했지만 그 후회한 것도 그만큼 잘 보이지 않을까 그건 좀 기특하고
0: 네.
1: 이래서 작은 결심대 보는 적도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갖고
0: 네.
1: 그 부위에 있는 그 과실 경쟁을 줄이고
0: 네.
1: 네. 그리고 그다음 또 보통 그 나머지는 정상적인 그런 게 있지만은
0: 네.
1: 그 과총하고 과총
0: 네.
1: 이 사이 간격 다 20% 남겨둬가 20% 이상 남겨둬갖고
0: 네.
1: 그 안전 계가나 그 입 확보량을
0: 네.
1: 해주면 아무래도 날씨가 이렇고 이랬지만은 네. 그래도 그 과실 비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어찌 보면 그 관홍들한테 인력을 아예 안 쓰는 관홍들한테는 꽃이 천천히 며칠 후에 피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런 분 또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맨 조금 작은 집은 낫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왜냐면 이 그 꽃이 먼저 핀 것도 있고 저 핀 그렇죠. 것도 있고 또 늦게 핀 것도 하다 보니까 네. 인력을 쓰려면 그것도 안 돼요. 애매하고
0: 네.
1: 또 안 쓰면 자기 힘들고 네. 그러니까 이 작은 농가에서는 잘은 낫죠.
0: 그렇죠.
1: 자기가 한 살, 3살 동안 그냥 부부간서 네. 다니면서 해도 완전히 가능했습니다. 올해는.
0: 그렇네요. 네. 올해는 이 꽃 피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인공수분 또 뭐 적과도 좋고 착과에도 유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사과배 나무의 정상적인 발육에는 영양 공급이 필수이죠. 요즘은 시비량을 줄여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그 사과배 생산할 그 옛날에 70, 80년대, 네. 90년대 이때 제일 우리 생산 사과배 제일 면적도 최고고.
0: 네.
1: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금처럼 인터넷 발 이런 게
0: 그렇죠.
1: 없었고,
0: 네.
1: 이 그러니까 재배 기술도 자기된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그 주산지 그 연구 기술

0: 내려 갔다가 많이 썼는데
1: 네.
0: 지금 보면 거기서 우리 그 많은 오차가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그 이 비탈에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그 관계 시설이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0: 그래, 이런 좀 극한 이 환경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선배들이 그만큼 많은 연구 노력을 거쳐갖고 지금 우리 가져왔는데,
1: 네.
0: 지금 저도 여기 와서 거의 10년 동안 그 어떻게 그 조건에서 좀 더 네. 전략, 시비도 줄이고, 그 어떻게 말하면 인력도 적게 투입한 이런 연구를 해왔는데, 보면 그 전반적으로 그 생산, 저 비료를
1: 네.
0: 원래보다 절반 이상 줄여도 됩니다.
1: 네.
0: 완전히 가능하고요.
1: 절반.
0: 예. 네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생산기가 그렇게 흡수하는 기가 작고
1: 네.
0: 또 우리 생산량이 그 사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줄여야 되고.
1: 네.
0: 근데 이 비료 시기는 그 자꾸 그 주차캔에서는 가스레 쏘고 또 어떻게 해라 하는데
1: 네.
0: 그거는 우리 여기와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1: 네.
0: 거기는 보통 8월 달이면 다 배 뜯고 시비하잖아요. 그러니까나
1: 네.
0: 가스레 비료를 줘도 흡수하는 기간이 있어서 갖고
1: 네.
0: 저장량분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 연변에는 9월 25일에 따가 시작해서 따서 10월 초면 끝납니다. 그런데
1: 네.
0: 10월 29일 때부터는 이미 서리가 와갖고 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 이런 상황에서 뭐 가스레 뭐 비료를 줘라도 이게 완전히 잘못된
1: 그렇죠.
0: 정보고 이런 그 상식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저는 우리 여기서 보면 그 그냥 봄에
1: 네.
0: 봄에 그 청명진에서 땅이 녹잖아요.
1: 네.
0: 그때부터 우리 개화선
1: 네. 네,
0: 개화, 보통 우리 4월 25선까지만
1: 네.
0: 비료 수용하면
1: 네.
0: 이것이 그 토양 속에서 그러나 온도 따라서 그만큼 그것이 용해야 되고 흡수되는데
1: 네.
0: 그 25층까지만 주면
1: 네.
0: 그 우리 봄에
1: 네.
0: 꽃이 피고 잎이 펴지고 가사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비료 사용하는 이때 공급이 충족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좋기는 이 4월 25 정하고까지
1: 네.
0: 꼭 살폈으면 좋겠는데 보통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좀 경제력이 낮아갖고
1: 네.
0: 많은 농가에서 좀 비료를 적게 한 집도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나 지금 그 우선 먼저는 이 이번에 그 백 후에
1: 네.
0: 제일 1회 농약 때
1: 네.
0: 좀 그거나 그 수용성 복합 비료에
1: 네.
0: 이런 것을 꼭 한 번에 같이 농약 사업할 때 보충해주면
1: 네.
0: 저 먼저 급한 거는 공급할 수 있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요 적과하기 전에
1: 네.
0: 적과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그 시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 시비량은 원래부터 좀 줄이면 돼요.
1: 네. 네. 아마 이거는 연면 시비가 되겠죠?
0: 네. 네.
1: 네. 네. 이 비료 효율을 높이려면 나무가 어느 시기에 양분을 가장 잘 흡수하는지 아마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그 비료 흡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나무를 볼 때
1: 네.
0: 제일 많이 흡수하는 부위가 뭐냐면
1: 네.
0: 잎이하고 세 가지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과실은 실제로는 그냥 물이잖아요. 수이고잖아요. 수이고.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물이 100분의 85 이상 거의 90 되는데
1: 네.
0: 이것은 물이가 관계 많고.
1: 네.
0: 그러니까 그 우리 제일 그 잎이 나오고 가 세 가지 자랄 때까지만 양분 흡수가 제일 많습니다.
1: 네.
0: 그거부터는 영양 생산에서 생산 들어갈 때 7월 중순부터인데
1: 네.
0: 우리 여기를 보면 거의 7월 초부터 다 먹기 시작해요.
1: 네. 예.
0: 그래서 그때부터 가지 멎었다 이러면 그때부터 꽂는 분화가 시작된 겁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네, 최근에 많이 권장되고 있는 초생재배에 대해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이 초생재배 우리 과원관리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0: 아, 그 초장재배하면 좀 네. 좋은 점이 뭐 100분의 99는 다 좋은
1: 네.
0: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 우리 그 연변의 과수원이 100분의 99가 다 산비탈에 있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그 7, 8대 집중 강우.
1: 네.
0: 네. 그리고 또 봄에 보통 어떤 데 해 눈이 많이 오잖아요.
1: 네.
0: 눈이 왔다가 녹을 때면.
1: 네.
0: 우리 표면은 녹고 밑에 땅은 그 심톤 녹지 않아갖고
1: 네.
0: 그 표도수가 있잖아요. 그냥 막 그 어떤 많이 올 때는 좋은 것 같아도 그만큼 토양이슬 대단히 심합니다.
1: 네.
0: 그 위에 그 물이 나갈 때 골짜기처럼 막 이렇게 되는데
1: 네.
0: 이런 경우를 했을 때 보면 그 풀 키운

0: 과소는 거의 뭐 유실이 없다고 봐야 돼요.
1: 네.
0: 그리고 또 이 초장 재배하면
1: 네.
0: 이 풀도 녹색 작물이다 보니까나
1: 네.
0: 이 자기도 자라면서 그만큼 뿌리 부위에다가 그 광합성 물질을 많이 보냅니다.
1: 네.
0: 그러면 이 뿌리에서 이 뿌리 부위에서 뿌리의 광합성 물질을 먹고 자라는 미생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보면 풀을 키우면
1: 네.
0: 토양 속에 유기물이 늘어나고
1: 네.
0: 또 이제 말했던 그 미생물균
1: 네.
0: 이런 종류가 대단히 많아집니다.
1: 네.
0: 그래 보니까나 이런 각종 미생물 다 자기 특성이 있다 보니까나 그 분비한 효소를 넣어서 토양 속에 네. 있는 우리 비료를 공급할 수 없는 좀 미량원 소를 대단히 많이 그만큼 우리 이용하게 됩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 우리 그 과실이
1: 네.
0: 풍미가 있잖아요. 풍부해지다 보니까나
1: 네.
0: 그만큼 품질이 높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1: 네.
0: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 우리 이 사과배 옛날보다 거의 맛을
1: 네.
0: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그 단점이라면
1: 네.
0: 결국은 그 풀 베는 작업인데
1: 아, 풀 베는 작업.
0: 근데 지금 그 최근에는 그 이 풀베는 기계가 대단히 선진화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올해 하나 기계를 사는데 뭐냐면
1: 네.
0: 이것은 그 전정목도 분쇄하고
1: 네.
0: 그러니까 전정목 10cm 이하만 굵게 10cm 이하면 그냥 옛날에는 농가에서 다 이걸 주워내고
1: 네.
0: 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 그냥 이걸 그 40마력 그 트랙터
1: 네.
0: 이거는 완전히 가능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지금은 농가는 다 이렇게 트랙터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것을 다목적 기계를 할 수 있는데 전정하면 전정목 분쇄라고.
1: 네.
0: 그냥 직접 그래서 유기물을 원래 그 과수원도 대비 돌려드리고.
1: 네.
0: 또 이제 풀라면 풀도 저리 지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좌우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과수나무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이 기계가 비싸잖아요. 한 13,000이니까나 약간 규모된 농가에서는 제초제 뿌리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1: 네.
0: 첫째, 두 번째는 안전하지 못하고 사람도 네. 해놨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이 제초제가 우리말한 제1 발암 물질입니다.
1: 네. 주사지.
0: 예, 네. 주사지.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앞으로 이 기계가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네.
0: 인력도 줄이고.
1: 네.
0: 뭐 전자목도 분쇄라고 이러다 보니까나 풀도 벨 수 있고.
1: 네.
0: 앞으로는 정말 이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1: 네. 그, 이 기계는 아마 그, 보소를 받을 수,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지 않습니까? 농가들에 보게 되면.
0: 이게 아마 앞으로는 보급되면 좀 량이 상당히 많은, 그렇게.
1: 네.
0: 정책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최근에는 또 드론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여러모로 좋은 기술, 좋은 장비 사용하는 것이 아마 사과배 생산에서는 그 인력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감하면서 우리 관농들에게 신심의 말씀 좀 부탁해볼까요?
0: 네, 뭐 이제 금방 인공수분이 어렵게 끝났지만
1: 네.
0: 앞으로는 이 과수원 작업이라는 것이 한시라도
1: 방심해서는
0: 네, 방심해서는 안 되니까나
1: 네.
0: 이제부터 특히 올해 그 개화기 비가 왔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개화기 비 오는 거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특수병 네. 방제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 지금 원래 때려만 그 꽃잎이 다 떨어지고 하면
1: 네.
0: 권장하는데
1: 네.
0: 올해는 제가 그 지금 떨어지기 이제 시작할 때부터
1: 네.
0: 본래보다 한 3일 정도만 앞서서
1: 네.
0: 그 방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네. 그래서 꼭 좋은 효과 봤으면 좋겠죠.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농업농촌부의 향후 10년 농업 전망 사육업 알곡 절약 실천 우리 조의 아름다운 농촌 도로 이야기 안도현 덕화로건의 특색 딸기 농사 그리고 지금 이 시기 꼭 필요한 사과배에서의 적과 비료 관리 초생 재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향 땅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소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바람도 잦은 철에는 우리 과수원의 밭에 어린 꽃과 새순이 상하지 않도록 한층

살들이 보살펴주기를 바랍니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오늘의 정성스러움은 분명 가을의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료의포 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